0: 그 말만으로도 가슴 설레이는 곳, 동해. 드디어 제가 여기 속초로 왔습니다.
1: 와, 끝없는 바다, 그리고 자유로운 바람. 파도 소리가 합창이 돼서 소리가 되는 곳, 이곳은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동경의 고장인 속초, 오늘의 여행지인데요. 과연 무엇을 만나고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설렘과 기대 안고 속초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더 이상 넓어질 수 없는 바다, 수많은 청춘들을 설레게 했던 동해. 아무 생각 없이 언제든지 떠나와도 좋은 바로 그곳 속초입니다.

0: 지난 1976년 개장한 속초 해수욕장.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데요. 아직 이른 계절이지만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의 명물 대관람차인데요.
1: 우와.
0: 겁도 없이 타보았답니다.
1: 예. 우와.
0: 그 높이가 무려 아파트 22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 괜찮겠죠? 네,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았습니다.
1: 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이 드넓은 바다와 제 앞에는 도심과 또 그 뒤에는 기세등등한 설악산까지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풍광이 저한테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예.
0: 아름다운 풍광을 품은 항구도시 속초. 그리고 그 앞바다. 당연히 사람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주역, 동해를 누비는 어부입니다. 새벽 조업을 나갔던 어선 한 척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녀석들을 건져왔을까요? 깜짝 놀랄 정도의 수확은 아닌 듯 보이는데요. 이건 대구인가요? 그리고 가자미고요?
2: 이런 걸 이제 홍가재미라 그래요, 홍가재미. 홍가재미라 그러고 용가재미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바다의 수심 같은 데서 가오라 그러면 이거는 바다 수심 깊은 데서 가오라 생각하시면 돼. 예, 굉장히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해 떠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고기고 속초에서는 고급고기라 그래갖고 제사상에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 이게.
3: 여기서는 이제 이 대구 이런 건데 이건 요새 대구탕으로도 유명하죠 속초에서는. 이거는 이제 탕거리 지리탕. 지리탕으로는 속초에서는 가장 해장으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요새 이제 핫한 고기.
0: 이장복 선장님은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잡은 생선들 이렇게 직접 손질해서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4: 이렇게 문지른다.
2: 가재미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한 마리 500원씩 했거든요. 지금은 한 마리에 한 4,000원 꼴이라 보는데. 그러니까 양이 없고 또 뭐 그만큼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0: 그전에는 이거 너무 많이 걸려갖고 처치를 못했었어. 그냥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속초가 그전에 가재미 식혜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식혜로 유명하고 그때 당시는 가재미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식혜로 이제 막 그런 음식을 많이 만드는데 이제는 이 그물 가재미 갖고 식혜도 못 만들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1: 지금은 베테랑 어부가 된 이창복 선장님, 그를 바다로 이끈 것은 운명이었을까요?
0: 우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와갖고 이제 함경도 심포분이신데 거기 이제 바닷가 마을이에요. 이제 여기 나오셔갖고 뭐 뚜렷하게 피난 나서 할게 없다 보니까 이제 배 사업을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 노조는 뗏마라 그래 목선 그거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에 아버지가 가장이었는데 가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계가 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전부 다 어려울 때니까 어릴 때막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이제 집에 내가 본 것도 또 배고 나도 뭐배 타기 전에는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경량식 집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해보다가 이제 결국 이제 뭐본게 그거고 또 만만한 게또 배처럼 보여갖고 탔는데 만만하진 않더라고.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고생을 했더니 하여튼 집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이제 배에 며칠만 뭐말 그대로 옛날에 1년만 타고 이제 또 다른 거 해야지 그런 게 이제 벌써 40년 가까이 다 됐으니까.
1: 그렇게 시작된 어부의 삶. 이 작은 배한 척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물코처럼 얽히고 설킨 인생살이 하나하나 풀고 한 고비 한 고비 넘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님 곁에 서 계신 이분, 평생을 함께 해 오셨다는데요. 누구실까요?
0: 같이 있으신 지 벌써 거의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2: 우리가 부부같이 보여요? 부부같이 보여요? 아니, 물어보려고. 부부같이 보여.
0: 보통 사람들이 다 보면 부부라 그래.
1: 네, 두 분은 부부가 아니라 남매입니다. 이창복 선장님의 누나입니다. 동생이 잡고 누나가 굽는 가자미입니다.
2: 그래, 노래하고 건져야지 맛있지. 이게 생물이어가지고 잘 부서지거든.
3: 그럼 몇 마리죠?
1: 누나가 가자미를 굽는 사이 선장님이 비장의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2: 써도 되나?
0: 이쪽으로 오세요.
2: 저쪽으로 가보세요.
0: 이 물가재미가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1: 먼저 물가자미 몇 마리를 잘 손질합니다. 횟감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0: 이렇게 골뱅이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아침에 이제 그물이 올라오는 소라예요. 또 요런 식으로
1: 네,
0: 올려주면
1: 물회, 그 유명한 물회였습니다.
0: 그 전에 어민들이 이렇게 보면 좀 술을 대부분이 많이 드셨었어요. 많이 드셔갖고 항상 바다 가면 속이 막좀 그거 좀 쓰리고 막좀 속풀이 할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아 살아있는 생선이나 이렇게 싱싱한 생선 가지고 초장을 풀어서 그거 한번 마셔보자. 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가. 그래갖고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어민들한테 대중화돼갖고 이게 물회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니까 맛있다라고 그렇게 되니까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물회갖고 오늘날 속초가 이제 물회의 유명한 지방 도시가 된 거죠.
1: 새콤하고 칼칼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물회, 이것이 속초 물회입니다. 맛을 안볼 수가 없지요.
4: 안녕하세요.

0: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저보다 앞섰더라고요.
1: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맛있게 잘 드셨어요?
2: 너무 맛있어요.
1: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모래가 그 정도예요?
2: 네.
3: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3: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아, 예.
3: 이제 모래 행동 이거 왔다, 이거.
1: 예, 예. 언니 이리 오세요. 형부 아, 너무... 이러고. 자. 가자미.
4: 가자미.
1: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요? 아. 아니, 방금 나가신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지금.
3: 아,
1: 그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예.
3: 고맙습니다.
1: 지금 바쁘신 시간인데, 예, 예, 예, 예. 예. 네. 와. 직접 잡은 생선으로만 판매하는 음식점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지금 서울에서 오신 가족분들을 만나 뵀는데, 가자미 물회가 너무 맛있다고 막 엄지척을 하고 가셨네요. 어떤 일단은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겠죠. 근데 속초가 내어준 음식 가운데 아직 제가 물회는 안 먹어봤는데 그 물회가 어떤 맛일지 한번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가자미 식혜고요 물회입니다. 뭐부터 먹어야 돼? 이거부터 먹어야 돼? 뭐부터 먹어야 돼?
3: 일단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요 부분이 탄 게 아니라 이 부추리 부분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와. 다 드셔도 돼요.
1: 예. 지금 이게 딱 드는데 오,
3: 뼈는 이렇게 바르시고.
1: 예. 어머.
3: 우리 젊은 시절 때 엄청나게 팬이었던데 제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
1: 저 그 어떤 칭찬도 안 들려요. 너무 맛있는데요.
3: 그래요?
1: 살이. 부드럽고 단데 튀기는 이 솜씨도
3: 네 이게 튀기는 게 기술이에요.
1: 그러니까요.
3: 네, 이게 튀기는 게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1: 우와 너무 맛있다. 가자미 자체도 맛있는데 튀기는 게 신의 한 수네요. 이게 그 유명한 가자미 물회잖아요.
3: 네.
1: 네, 이게
3: 이거는 돌뱅이 추가돼갖고 시킨 거여갖고
1: 돌뱅이도 같이
3: 예, 예, 예. 아침에 담은 돌뱅이 이렇게 좀 넣어드리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어요.
1: 이거 수저로 먹어야 맞는 거죠?
3: 아 예.
1: 근데
3: 숟가락이랑 그 같이
1: 수저로 먹기에는 뭐가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젓가락질을 해야 되나?
3: 네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1: 우와,
3: 맛있어요.
1: 이게 돌뱅이에요?
3: 네.
1: 먹어볼게요. 와,
3: 이거 좋아하시면 꿀이... 좋아하세요? 네?
1: 맛있어요.
3: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
1: 와, 눈이 번쩍 뜨네. 제가요, 나름 전국에 있는 물회를 다 맛보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3: 아, 그래요? 아.
1: 물회의 생명은 싱싱함이죠. 이 선도가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보통 남쪽에서는 된장 소스를
3: 아,
1: 많이 하는데,
3: 예.
1: 여기는 비법이니까 안 알려주시겠죠?
3: 우리는 그렇게 큰 비법은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막 해먹는 게 물회거든요. 뭐 굳이 해먹을 뭐 비법 따지 그런 건 없어요.
1: 어떻게 근데 그 어구가 음식까지 이렇게 잘하죠?
3: 저는 이제 남들 저는 이제 배를 오래 타다 보니까 그전에는 오징어 배를 많이 했거든요.
1: 아.
3: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타다 타고 나가 조업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밥해 주는 사람이 있대. 그걸 이제 하장이라 그래요.
1: 아.
3: 그래 거기서 이제 사람들 밥 해드리고 특히 이런 물회라든지 뭐 조림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먹겠죠 사람들.
1: 네. 네.
3: 그런 데서 이제 뭐 조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1: 진짜로.
3: 나름대로 이거 한번 식당을 한번 차려봤는데. 뭐 그런 데를 먹히더라고.
1: 속초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거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가족의 평안함, 행복함 그런 분들이 하는 음식 안에 이 맛이 깃들어 있는 거를 오늘 만났습니다. 속초에 별미가 하나 더 늘었네요. 속초에 오셔서 시원한 물에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행복한 사람이 만드는 음식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최고입니다. 속초의 바다 바다의 속초 그런데 속초의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도 있는 거 아셨을까요? 네, 청초호인데요.
5: 투명하다. 물이 엄청 맑아요.

0: 원래는 바다였는데 밀려온 모래가 자연스레 둑을 이루어 이렇게 호수가 됐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석호입니다.
1: 여기서 끝나고는 세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가볼까요? 건식 황토길입니다.
0: 청초 둘레길에서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해봅니다.
1: 아, 촉촉하니까 좋네. 요 가운데가. 약간 건식은 지구랑 내가 붙어있다? 신발하고 절연했던 지구를 만난 것 같아요. 느낌이 신발만 벗었는데도 되게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0: 발바닥 촉감, 살짝 따끔하면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1: 이렇게 하면
0: 황토 알갱이 밭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1: 우와, 이게 볼이 움직이니까 한없이 바닥까지 내려가요. 우와, 갯벌에 있는 것 같은 건데 아프면서 시원하고 약간. 어머나, 아 이거 좋아라. 우와,
0: 깨끗한 호수. 부드러운 바람. 속초의 시간은 여유로웠습니다. 꽃향기 또한 향긋하기 그저 없었고요.

일진한 개를 물어다 놓고 이는 나 담속 빠져 먹듯 못하고 으르르르르르르

0: 왜냐하면 이 청초의 전설이 청룡하고 황룡이 몰래 만나서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사랑가를 불러봤습니다. 참 푸르고 푸르죠. 설악산 자락에 안긴 어느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고색창연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도 맛있고요. 새소리도 예쁩니다. 와, 이 아름다운 돌담길이 끝이 없습니다. 이 돌담 끝자락에는요, 저 멀리 아주 기세등등한 설악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가 상도문 마을이라고 합니다.
1: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꽃이 이렇게 바닥에 꽃좀 보세요. 세상에,

0: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예뻐요.
1: 여기까지 오셔서
0: 세상에. 아니, 이거
1: 반갑습니다.
0: 선생님 공간이세요?
1: 네.
0: 세상에. 이거 염색하신 거잖아요. 예. 감?
1: 예, 간물로 지금
0: 맞죠?
1: 발색하는
0: 간물.
1: 중이에요. 이스카프
0: 세상에.
1: 나도 이렇게
0: 그러니,
1: 돼요.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입고 계시는 것도. 세상에.
2: 네, 이곳은 천연 염색을 하는 곳인데요. 천연 염색이 좋고 아름답다는 건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곳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문양 하나하나까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0: 우와, 저희 또 초래한 사람들은 한복 천 이런 거에 또
1: 그러니까
0: 민감한데 너무 예쁘게,
1: 천연 염색하고 잘 어울려요,
0: 잘
1: 소리가.
0: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건 뭘 들었길래 이렇게 이뻐요?
1: 이거는 코치닐이라고 선인장벌레가 암컷일 때
0: 네.
1: 예, 그 물을 갖고 있어요.
0: 선인장벌레가요? 이런,
1: 그래갖고 코치
0: 와.
1: 사막에서 나는 선인장벌레로
0: 너무
1: 생각.
0: 예뻐요, 근데.
1: 사막에서 얻는 재료래서 지금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양이
2: 천연 염색하면 보통 식물성 재료잖아요. 그런데 벌레, 그것도 사막의 선인장벌레가 염색 재료가 된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자체의 색이 그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있잖아요. 친밀감이 가요. 예. 색 자체가. 그리고 신기해요. 변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거의 흰색인데 염색물 묻혀놓으면 햇볕에서 저렇게 발색이 되잖아요. 색이. 이렇게. 색이 신비롭죠. 야, 색이 너무 예쁘죠.
2: 이 색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연의 마법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1: 근데 이게 물속에서 나오면은 연두색 같은 빛이 나와요. 꺼낼게요. 이렇게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인데 이제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우리 청바지 보통 입는 거는 인디고. 그래갖고 인디고란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청바지는 인디고고, 중국에서 나는 건 청대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 쪽을 키워가지고 니람을 만들어요. 그 니람이라는 건죽 상태거든요.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만들려고 그러면 한 1년의 과정이 거쳐야 돼요. 요거는
2: 그냥
1: 인공염색.
2: 염료에 담궜다가 말리면 끝나는 것이 천연 염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1: 색이 이제 점점 바뀔 거고요. 한번 흰색 옷에 아주 포인트로 잘. 어머머머나, 어머나. 이거 저 엄청 많이 나가요.
0: 이거를.
1: 예, 예쁘죠?
0: 우와, 요 흰색으로 이렇게 더 맞춰볼게요. 어때요? 괜찮죠? 근데 목이 시원해요.
1: 그죠?
0: 왜?
2: 저도 천연 염색을 해봤는데요. 흰 천을 염료에 여러 번 담갔다 빼기를 반복하며 정성스레 물들여 갔습니다.
0: 봐요.
2: 드디어
0: 야,
2: 완성했는데요.
0: 더 진해졌다. 권색 계통이 됐어, 이제.
1: 요거랑 같이 한번 더 씻으세요.
0: 이건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1: 아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2: 이제는 자연의 시간,
0: 이렇게?
2: 바람에
0: 와, 진짜
2: 맡겨둡니다.
0: 예뻐, 선생님. 정말 예뻐요. 선생님 지휘하에 그냥 했더니 속초 바다를 만들었어요. 제가 상도문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만든 빛깔입니다. 그리고 문양인데 저한테는 이걸 작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도문이 만든

0: 속초의 빛과 공기가 만든 작품입니다.
1: 사람의 정성과 자연의 숨결로 완성된 천연 염색.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빛깔과 깊은 색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색처럼 우리의 삶도 천연 염색을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겨운 돌담 사이 발길을 더 옮겨봅니다. 높지 않은 담과 고즈넉한 기와 겹 벚꽃 꽃잎 아늑하고도 따뜻했습니다.
0: 현대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데 이 돌담 사이사이 좀 보세요. 예. 이 아래 돌이 형님들. 여기로 갈수록 점점 이 빛깔이 다르죠. 이제 보수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시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네요. 이 기와 내려오는 모습이 되게 독특하다.
1: 눈길을 끄는 독특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0: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정면에 네 칸, 측면에 두 칸의 기역자 모양을 가진 이게 바로 한경도형 겹집이래요.
1: 구한말, 유학자 오윤환 선생의 생가인데요. 이 집은 2007년 원형 그대로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옛 선비의 퇴마루 위에 앉아 봅니다. 단아하고 형형했던 선비를 닮은 집에서 저만의 시간을 만나봤습니다. 상도문 돌담 마을,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0: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이름하여 이 마을 분들이 여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아, 여기 마을 회관처럼 이렇게 다들 모여서
2: 마을 회관이에요, 마을 회관.
0: 그렇죠. 네. 예. 아이고 시원하고 마을. 겁나 좋네요. 이야, 냉장고가 두 개나
2: 좋기는 뭐가 좋아요, 시골집.
0: 냉장고가 두 대나 있어요. 응? 예, 안마기도 있고.
1: 제가 운이 좋았을까요? 때마침 마을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2: 젓가락.
0: 나무.
1: 저도 서툰 손길을 보탰습니다. 도토리 묵인데요. 양이 많아서 조심조심 꽤 애를 먹었습니다.
2: 아이고, 하나 떨어진다. 밑에 거를 올리고.
1: 응. 그렇지. 시키는 대로 묵을 무쳐도 봤고요.
0: 사구치.
1: 솜씨는 서툴렀지만 나름 정성은 다했습니다.
0: 상도문 도토리묵 배령했습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예, 제가 마치 제가 묻힌 것 마냥.
3: 예.
0: 자, 오늘 이 작품은 모두 어머님들의 작품이고 저는 들고만 왔습니다. 뽑아야지.
4: 아유, 감사합니다.
2: 너무 애쓰셨어요.
0: 자, 우리
5: 술 잘 먹는 거 안다.
0: 상도문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2: 위하여.
0: 위하여. 어머니 그냥 쭉 드셔보라.
4: 이거 너무 많아.
0: 괜찮아. 쭉 잡숴보라.
1: 도토리묵과 막걸리의 조합, 이 맛 다들 아시죠?
0: 우리 상도문 마을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제일 좋은가?
6: 그때는 대문이 없어요.
0: 그러니까 대문이 없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2: 문 열어놓고 사는 마을.
6: 도둑이 없어요.
0: 그러니까.
2: 그리고 저희 마을은 처음에 저희 있을 때 한 100호 된다, 지금 200호가 넘었는데, 예, 어디서 타동해서 들어와도 여기서 다 살지 다시 못 살고 나간 사람은 없거든.
0: 내 노래가 절로 나오네. 노래하고 있다.
5: 좀 뽑아주세요.

0: 최고.
1: 지금은 교통과 관광과 어업의 중심이 된 동해안의 대표 도시 속초. 그 역사는 어떨까요? 속초 시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속초와 속초 사람들의 지난 시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937년 개항한 속초. 어업의 중심 항구로 꾸준히 발달해 왔는데요. 한때 오징어는 속초의 번성을 상징했죠.
2: 여기는 손꽁치어업이라고 써놨는데요. 보통 생선어가 그물로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으로 꽁치를 잡으면 살아있는 걸 잡으니까 훨씬 더 싱싱하고 더 비싸거든요. 어떻게 잡냐면 꽁치는 1년 내내 속초 앞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먼바다에 있다가 봄이 되면 산란철이 되면 연안으로 와요. 근데 속초 어민들은 그걸 어떻게 손으로 꽁치를 잡냐면 꽁치는 이제 풀이 바다 풀에다가 이렇게 알을 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전마선이라는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이형에다가 풀을 섞어서 이렇게 이형을 해가지고 뜨면 그게 뜨잖아요. 그럼 그 밑에 얘네들이 풀인 줄 알고 서서 다 이렇게 알을 낳을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그때 어부가 손으로 열 손가락을 확 집어 넣어가지고 오징어를 꽁치를 다 잡았어요.
1: 속초 시립박물관 안에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실향민 문화촌입니다. 한국 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고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2: 여기에 이제 황해도집, 황경도집, 개성집, 평양집, 평안도, 쌍채집 이렇게 다섯 채 한옥이 있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 여권이면 다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집들을 우리 남한 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또 북한에서 피난 온 분들은 고향 집이 너무 그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섯 채를 지어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1: 단순히 집의 외관만 재현한 것이 아니랍니다. 함경도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속초. 피난민들이 실제로 살았던 집 구조와 생활 모습도 재현해 두고 있는데요. 그 시절에 애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 황해도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황해도서 왔는데 황해도서 이제 와가지고 피난 내려오는데 낮에는 시체 옆에서 숨어서 자고 그 죽은 척하고 자고 또 저 낮에는 저 남쪽으로 나무는 남쪽으로 보고 가지가 뻗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 남쪽만 쳐다보고 저 피난을 왔다 하더라고요. 경상도까지. 그래 피난을 와가지고 경상도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참 슬픈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또 전쟁터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다 듣고 정말 이런 냄비 쓰고 이런 양푼이 쓰고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지.
1: 전쟁의 광풍에 떠밀려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들은 악착같이 버텼고 억척스럽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피땀 어린 노력이 오늘의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속초를 만들었겠지요. 이제 속초의 명물과 명소를 찾아가는데요. 특별한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4: 아, 이 갯배는 무동역으로 가는 거 맞아요. 6.25 동란으로 폐선이 됐었다가 수복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됐다고. 자, 저 건너가 아바이 마을입니다. 실향민 마을이라고 하는데 실향 1번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6.25 전쟁 때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터전을 잡고 살고 계시는 아바이 마을을 한번 갯배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갯배라고 불리는 명물이 있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배도 아닌 것이, 뗏목도 아닌 것이 이렇게 바다를 건넙니다.
4: 아, 귀여워.
1: 그런데 이렇게 승객들이 직접 줄을 당겨 배를 움직인답니다. 저도 줄을 당겨봤는데요. 여럿이 당겨서 그런지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0: 앞을 보고.
4: 죄송해요. 허리 안 펴서.
1: 속초 중앙시장 쪽에서 약 50m의 바다를 건너면 아바이 마을에 닿는데요.
4: 세상에, 이거 봐.
1: 아바이는 함경도 말로 나이 많은 남자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죠.
4: 여기가 아바이 마을. 네, 아바이 마을이 6.25 때 함경도에서 많이 내려오셔서 정착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 식당들도 함경도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1: 속초 아바이 마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작품들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4: 와, 간판에서부터 함경도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여기가 아바이 마을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 속초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될 것이 아바이 순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아바이 마을을 찾아와 봤습니다. 함경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발걸음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5: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 영화에서.
4: 아, 네. 그러셨어요?
5: 네, 봤죠. 서편제.
4: 어머님이세요?
5: 네, 제 엄마.
4: 그리고 따님이시고. 네. 아, 함경도에서 내려오셨다고. 네,
5: 함경남도 심포.
4: 심포에서 네. 실제로. 네, 그러면 실제로. 남쪽에 오셔서 가족을 다 만드신 건가요?
5: 그렇죠. 아, 어디 엄마는 21살의 아가씨로 이제 중공군들이 이제 처녀들 붙잡아 간다 그래갖고 잠깐 갔다 오라 그래갖고
4: 피해느라고.
5: 네, 외삼촌 따라 나왔다가 더 이상 못 가신 거지.
4: 아이고.
1: 그렇습니다. 잠시만 다녀오면 될 줄 알았던 피난길.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갈 줄 몰랐죠. 앳된 처녀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긴 귀한 손맛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고향 음식 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바이 순대라고 하는 그 음식, 함경도식 순대입니다.
5: 일반 순대는 이제 당면만 들어가거든요. 서울 순대라 그래갖고, 그리고 창도 또 소창이고. 근데 아바이 순대 같은 경우에 대창에다가 뭐 잡살, 당면, 야채 뭐 이렇게 등등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순대하고 맛은 전혀 틀리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딱히 여기 피난 내려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직업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와도 이제 인정도 안 해주고 북한에서 왔다고 인정도 안 해주고 하니까 평상시에 뭐 딱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순대. 예전에는 돼지가 이제 많이

0: 이제 가정집에서 선호했던 것 같아요. 소보다는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도 엄마가 이제 돼지 잡아갖고 막 이렇게 수육처럼도 해주고 이렇게 순대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계속 이걸로 이어서 하신 거죠.
1: 막막했던 피난 시절, 아바이 마을에 터를 잡은 함경도 사람들은 고향 음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모진 세월을 억척스럽게 버텨냈습니다. 아바이 순대와 함께 명맥을 이어온 또 하나의 함경도 음식이 있는데요. 재료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를 잘게 썰어 갖가지 채소들과 잘 섞어줍니다. 이 재료를 다시 오징어 몸통 안에 넣는데요. 만드는 방식은 일반 순대와 같습니다. 오징어 안에 오징어를 넣는 음식. 이것이 그 유명한 아바이 마을의 오징어 순대입니다.
0: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음식을 많이 이제 강조하시긴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웰빙이 소화되고 해도 그래도 옛날 이제 해먹던 거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라고 해갖고 뭐 재료 같은 것도 이제 특별하게 뭐더 좋은 거 있다 해도 그냥 맛이 또 틀려지니까 옛날 그냥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 지킬 것은 지키며 이어온 오징어 순대.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2: 여기에 이제
1: 드디어 그
2: 오징어 순대.
1: 순간입니다. 당연히 맛을 봐야겠지요.
3: 자, 이게 아바이고 이게
0: 네,
3: 오징어 순대고
0: 고수인데. 요거는 함흥냉면에 올라가는 명태 무침이에요.
3: 명태.
0: 예.
3: 이게 어머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0: 네,
3: 예.
0: 그대로죠.
3: 한번
0: 한번
3: 일단
0: 드셔보세요.
3: 뭐부터 먹을까요?
0: 이제 일반 순대는 소금을 찍어서 드시는데 아바이 순대는 요 깻잎 한 장하고
3: 오,
0: 예.
3: 그래요?
0: 예. 그렇게 해서 드시면
3: 아, 원래 이게 함경도도 이렇게 먹어요?
0: 예, 저희 엄마가 어릴 때
3: 네.
0: 요 이제 아바이 하나하고 요 명태.
3: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드셨어요?
0: 예.
3: 오.
0: 드셔보세요. 일반 순대하고는 맛이 좀 틀릴 거예요.
3: 그 당시에 주먹밥처럼
0: 예, 그런 식이죠. 예.
3: 배가 부르겠어요.
0: 예, 식사 대용으로 이제 드셨던 거니까.
3: 맛있어요.
0: 맛있죠. 오징어 순대도 맛있어요.
3: 먹어볼게요.
0: 예. 좀 뜨거울 거예요.
3: 오징어 몸통 안에다가
0: 네.
3: 그 당시에 오징어가 정말 많았잖아요.
0: 그렇죠,
3: 강원도
0: 그렇죠.
3: 쪽에.
0: 특히 속초는 또 오징어가 많았어요.
3: 그러니까.
0: 예전에. 아, 가 있어요. 이거 같이 해갖고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것도 올려서.
3: 이건 또 다른 맵이에요.
0: 네, 틀려요. 맛이 전혀.
3: 아니, 근데 고향을 이북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와서 고향의 맛을 느끼고
0: 네.
3: 싶으실 것 같아요.
0: 아까도 낮에 오셨던 분이 이제 함경남도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세된 것 같더라고. 오셔가지고 아까 가자미 식혜 드시고 사가지고 가시고.
3: 그러실 것 같아요.
0: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3: 어머니가 담가준 김치 맛을 친정 엄마 생각하면서
0: 그렇죠.
3: 항상 딸들은 생각하잖아요.
0: 네.
3: 그것처럼 어머님이 얼마나 그 음식에 그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먹어보니까 더 귀하게 느껴져요.
0: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저희 보고는 뭐 고향이 어디든 이렇게 갈수 있는데 가고 싶어도 이제 항상 못 가고 하니까.
3: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고 나니까 가족이 헤어져서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불과
0: 그렇지.
3: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계시는데도 평생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 그리움은 너무 사무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기에 그 마음을 알고 그 음식을 끊어지지 않게 많은 이들이 그리움으로 찾아올 수 있게 아바이 마을에서
0: 네.
3: 준비하는 따님의 마음까지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아바이 마을에서 만난 실향민 음식.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유산이었습니다. 그립고도 간절한 이름 어머니였습니다.

바다 소리가 마치 거문고 소리처럼 들린다는 연금대입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거문고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데요. 언젠가는 이 바다의 가락에 맞춰 소리 한 자락 해봐야겠습니다.

잠시 들려오는 파도의 합창과 바닷소리, 감탄에서 감동으로 이어지는 속초의 자연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품은 속초, 바다보다 더 넓어질 저를 기대하면서 속초 여행의 아름답고 충만했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간데 없는 바다를 품은 속초. 그만큼 넓고 속 깊은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 속초분들의 이 넉넉한 미소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따라따라 빵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괜찮았나요?
3: 괜찮다.
2: 라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5: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꽃무늬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나와요.
1: 자, 본경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3: 우리 언니도
5: 여기. 멀시고 좋군 낮. 그 남동녀의 따라남.
6: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7: 국악하는 10대 때.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오도는 이리 관지 충서 이의라.
1: 오도는 이리 관지 하나의 도로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다. 너에게는 그런 도가 있느냐?
0: 아직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1: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구나. 무엇이냐?
0: 궁극의 미가 아닐까 합니다.
1: 궁극의 미? 아름다움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하나의 도다?
2: 앞뒤가 꽉 막힌 우리 아들, 의외로 심중에는 흥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0: 오늘 영경으로 떠나십니까?
2: 그래, 이 아비도 천국의 학자들을 만나서 궁극의 도를 논해볼까 한다.
3: 아버지, 사라능담 비단 잊지 마셔요.
2: 명심, 또 명심하마.
0: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2: 그래. 가자.

0: 삼경에 묻혀 사는 우리 오라버니 춤에 빠져 있다는 걸 세상 누가 믿을까? 그래서 이번에 무슨 춤 배울 거야?
1: 어허, 그놈의 방정. 제발 춤이라는 말에 무게를 좀 느껴보거라.
0: 흥, 맨날 혼자만 심각해.

오라버니가 배울 춤 정체가 무엇이오?

0: 황제 춤을 배우시겠다.
1: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 하니 내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자 하네.
0: 철없는 선비님께서 춤바람이 단단히 나셨구만.
1: 그대가 그대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알 것이야. 춤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육신을 통해 하늘의 이치에 도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지.
0: 글쎄요.
1: 나는 다만 궁중정제를 배워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것뿐이네.
0: 선비님의 자세는 높이 사겠습니다. 허나 오로지 상감마마를 위한 춤, 저처럼 천한 기녀가 궁중정제를 어찌 알겠소? 게다가 아무리 청해도 사내는 못 배웁니다.
1: 아니, 배우고자 머리를 조아리는 네가 사내인지 계집인지 어째서 분별하는가?
0: 세상이 분별하는 걸 낸들 어쩝니까? 아, 처음 급하시면 초선민 선발전에 나가시던가요. 여학행수가 궁중정제 특훈을 시켜준다죠. 미인 후보들한테?
2: 와, 상금이 99평 복층기와 집?
3: 복층기와 집?
4: 운전기사 딸린 4천...

0: 4천마력 끝까마.
1: 4천마력.
2: 네 집 아신지 장원만 뽑히면 팔자가 후딱 뒤바뀌겠네.
1: 그렇지, 바뀌지, 바뀌고.
3: 과거 급제보다 낫구만.
4: 미인 후보들은 궁중정제를 익혀 본선 무대를 꾸민다. 그래, 됐다, 됐어. 궁중정제 내 춤으로 만들 수 있겠어.
5: 무슨 수로? 돌아보네. 도대체 뭘 어쩌려고? 조선 미인 선발전에 나간다고?
6: 헐.
7: 조선 미인 선발전에 출전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제를 익히려는 것이다.
5: 그러니까 심야저고를 입고서 미인대회에 출전하시겠다는 거잖아.
7: 군자 표변이라 했다. 군자라면 옳은 것을 위해 표범처럼 재빨리 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 나는 궁중정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으로든 변할 각오가 돼 있다.
5: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7: 너는 그저 여인의 자태와 몸가짐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
5: 춤이 뭐 그려줬어?
7: 오로지 서책으로만 엿보았을 뿐인데 궁중정제는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답더구나.

0: 이젠 살아있는 궁중정자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1: 근데 조선민 선발전엔 누구 이름으로 나가게?
0: 그야 응당 그게 네 이름이지.
2: 최고의 미인을 뽑는다는 건데 미인을 향한 험난한 여정은 결국 이곳에서 시작되지.

0: 아, 가볍게 어떻게 해.
1: 임수요.
2: 어서 오시오. 얼마요?
3: 2냥입니다.

지금부터 진선미 부의례에서 조선 여인의 모범이 될 미인을 뽑고자 하오니 부디 살펴주소서.

0: 예의와 정절, 매무새를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예선인 초상화 심사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1: 피부에 바르는 홍삼, 미용 홍삼죠.
2: 이렇게
3: 돌아보니 초상화 그려줄 솜씨 좋은 화공이 생각났어.
4: 응?

0: 좀 가, 비켜. 아, 비키라니까.
1: 관객이 아주 씨가 말랐어.
2: 엉석이 반이나 찼구만. 나 나간다.

0: 알겠다. 우리 화공.
1: 뭐? 저 문둥이 처자가?
0: 숨은 고수님이래. 청나라 화가 피가수의 필치를 닮았다던데?
1: 춘사위로 봐선 고급진 초상화가 나오긴 글렀다. 일어나, 딴 데로 가자.

0: 그림싹은 얼마나 드리면 돼요?
1: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0: 헌정은 조상화 맞은 후회하거라. 낙방할 수준으로 그릴 것이 뻔해.
1: 아, 그래도 그림이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다 그린 뒤에 보고 주슈.

0: 군둥이 첨보시나? 그림이나 확인하죠.
1: 어마어마 솜씨가. 오라버니.
2: 아니, 기희야? 얼른 좀 보렴.
3: 아니, 선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색감은 섬세한 초상화라.
2: 기희야, 내가 뭐랬니?
0: 그림 싹은 열량에다가
3: 두 배! 스무 량 드리겠어.
0: 그럼 스무 냥에다가 그 배공놀이기 얹어줘요.
3: 그건 실수. 무슨 그런 춤사위를 하고서는 이게 어울릴 거나 갔어?
0: 스무 냥의 배공놀이기에 흥정과 정중히 거절이요.
3: 이리 주시오. 찢어진 단말.
2: 오라버니도 참 쫀쫀하오.
4: 초상화가 탐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지.

0: 나가보면 어때? 조선민 선발전.
1: 미인 선발전?

0: 조선민 선발전의 지원자가 예선 인원의 10배수를 넘었다니 사실이요?
1: 네. 전국 팔도에서 후보들이 밀려오는 건 물론이고 고위 관료들도 굵직한 상단들의 후원 또한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0: 그 편전에서 임금의 기분이나 맞추는 나보다 부인이 더 낫소?
1: 아니 왜요? 임금과 또 편치 않습니까?
0: 새님 같은 임금이 이번 대회도 걸고 넘어지는 걸 겨우 막았지. 그저 당이 선생만 끼고 도니 깐깐할 밖에.
1: 그 당이 선생은 여식이 없답니까?
0: 왜요? 그 딸을 장원에라도 앉혀주실 거요?
1: 못할 것도 없지요. 당이 선생과 가까워지고 또 임금과 신뢰를 얻는다면 말입니다.
0: 그 성균관 대제학임 내 하고 점잔을 떠는 놈이 그 딸을 이런 태에 내보낼 리가 없지.
1: 아유 천시려워.
0: 그거 그거 조합이네.
1: 그래요? 이번 대회만 성황리에 마친다면?
0: 그럼 임금도 전주의 최고의 실력자 나의 힘을 무시하진 못하겠지요.
1: 당연하지요.
2: 참 묘한 일이야. 표지가 그토록 곱다니.
3: 누구? 나?
2: 춤사위는 상스러워서 못 봐줄 지경이던데.
3: 아, 그하고. 근데 아버지, 지금쯤 영경에 도착하셨겠지?
2: 교희야, 내 간곡히 부탁하마. 아버님께 비단 심부름 시키는 것 좀 끊거라. 아니, 성균관 대제학 당위 선생 채통이 있지 않느냐?
3: 오라버니가 지금 누구 채통 따질 때요?
2: 예선엔 붙어야 된대 말이다. 야, 강원도 사람이 붙었네.
4: 강원도 사람이 붙었어. 아니야.

0: 오라버니, 사내라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1: 자, 내 호패, 이 선비 잘 좀 부탁한다. 오늘부터 나는 규희, 최규희.
0: 내 이름값 제대로 해. 행실 그르쳤단 내 혼사길 다 막히고.
1: 걱정 마라. 합숙 기간 동안 궁중정제 키는 데만 전념하마.
0: 알았어.

0: 불통. 찍을 수도 없어. 불통. 불통.
1: 오, 드디어 왔네.
2: 누가?
1: 미인 후보 송혜규.
0: 송혜규. 아, 그 초상화 심사에서 만점 받은 송혜규?
1: 네.
0: 미인 후보 송혜규? 어, 틀림없어? 진짜 송혜규?
3: 예, 제가 송혜규. 뭘 잘못...
4: 어, 잘못됐지, 잘못됐어.
0: 그쪽은, 어? 이게 아니고 그냥 송혜야, 어? 불통!
4: 어?
1: 약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0: 한 바퀴 쭉 살짝, 돌아봐.
4: 응. 아유,
0: 뒤가 이쁘네.
4: 너무 예쁘네.
0: 통.
5: 최규희라 합니다.
0: 약간 한 번 쭉 돌아. 아유, 말할 것도 없다.
6: 10살 땐 고추 아가씨 선발 대회, 12살 땐 호미 아가씨, 15살 땐 소 달구지 아가씨 선발 대회. 넌 몇 번째야 이런 대회?
5: 글쎄, 처음.
6: 어? 야! 나 기억 안 나? 아, 왜? 우리 동아미모 한약 같이 지어 먹었었잖아. 압구정 황진희 의원에서.
5: 황진희 의원?
6: 진짜 모르겠어? 어. 오늘 아침에 처음 씻는 비단 버섯이란 말이야. 아씨,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나갔잖아.
5: 아유 죄송. 아유 죽을 죄를. 아유 죽을 죄를.

기란을 통해 조선 여인의 미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미인을 가리는 본선 무대를 여러분들이 꾸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이것은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춤이다. 오늘 축하연으로 특별한 궁중 정제를 청해볼까?

0: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고?
1: 방희 선생의 딸 최규희입니다.
0: 방희 선생?
2: 왜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어? 나 기억 안 나?
3: 아, 혹시 황진이 의원에서 타격제어 먹었어? 난 아닌데.
2: 그때 저자에서

0: 안 들어가고 뭐해?
1: 이 방에서 다 같이 함께 잠을 잔단 말이오?
2: 별당하시 나셨네. 어? 나 같은 금수저도 불평 없는데. 아, 나 꼭 독방이 필요한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보지?
1: 그런 것이 아니라.
3: 저기 방이 어디요?
1: 무슨 일이야? 얼굴이
3: 어미, 아 흐른다 흘려 아무나게 비싼 홍삼인디. 그 나 좀 방으로 좀 데불고 가야.
1: 아이,

어머, 넌 지필무? 민서 말 전 나온 거 맞아? 자기가 무슨 과거 보러 나온 선배인 줄 아나 봐.

0: 혼자 체면 참 기구하구나.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르이로 갈란지.
1: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소자도 기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은?
2: 됐다.
3: 마님, 개성장단 대방 정대연의 처가 뵙길 청하옵니다.
2: 들라하게.

김대감마님, 제 딸 단이에요. 우리가 조선 최고의 상단을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우리 단이 아드님처럼 훌륭한 양반댁 자제와 혼인하려면 이번 미인대회 장원을 반드시 따내야 하는 거리요.

0: 안녕. 일찍 일어났네. 난 아침마다 몸을 풀어줘야 개운한데.
1: 나도 아침마다 책을 읽는 게 습관이야. 너도 책?
2: 무슨 책이야?
0: 무보라고 해. 춤의 순서를 그려놓은 춤 악보 같은 거.
1: 근데 그림만 그려져 있네?
0: 그림이면 충분하니까. 나 쓸 줄 모르거든.
1: 아, 근데 설마 이거 다 네가 그린 거야?
0: 당연하지. 너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고 허리를 쫙 편 다음에
1: 아니야.
3: 자자자, 미인 후보님들 서둘러. 오늘 일정 아주 빡빡해. 일단 열려 춘향이 태어난 남원에 가서 여러분의 학문적 소양을 평가한 다음 저녁에는 정력에 좋다는 추어탕을 팔팔 끓여서 먹어볼 것이야.

0: 시제는 만고 열려 정씨부인 칭송. 이 열려 사당에서 정씨부인에 대한 각자의 느낀 점과 배울 바를 글로 써내는 것이다. 미인의 절대 덕무 정절을 평가할 것이니 유념하도록.
1: 후보님들 서두를 거 없네. 해가 지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0: 부럽다. 쟤네 엄마가 고액과외 시켜주나 봐.
1: 부럽다.
2: 부러우면 돈 많은 부모 많나. 그것도 능력이야.
3: 단이 얘 좀 봐. 어? 조선 최고의 상단집 딸내미라 역시 달라.
1: 요즘엔 공부건 미모건 요 쇠복이 받쳐줘야 한다니까요.

0: 이 답안을 좀 보게.
1: 어찌 여인의 필체가 이렇게 박력 있을까?
2: 오, 짐승체. 그 요즘에 선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짐승체 아니에요.
0: 간신히 언문 몇 자로 적어낸 시들과는 격이 달라.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나 할까. 난 말이야, 이 아이가 이번 대회에 장원감으로 어떨까 마음에 두고 있다네.
1: 아, 대관절 이 처자가 누구래요?
0: 당이 선생의 딸, 규희.
3: 규희? 그게 지배로 정해졌다고? 민 선배 좀 장원이?
4: 답안지는 제대로 벗겨서 낸 거야?
3: 응, 당연하지. 내가 얘 감을 안 놔둘 거야.
4: 괜히 사고치지 말고 엄마만 믿어. 명문가 사돈을 만들려면 기필코 장원.
3: 응, 기필코 장원.
4: 아이고 내 새끼.

0: 열녀 정씨 부인 어떤 여인인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아? 10살에 시집 와서 12살에 열녀가 됐다는 게.
1: 그게 그렇게 대단해?
0: 그럼.
1: 그냥 돌멩이 비석일 뿐이잖아. 저 여인 가난한 인생이다.
0: 가난?
1: 나보다 훨씬.

0: 너 이름이 뭐야?
1: 소혜. 뭐 하는 거야?
0: 네가 쓴 시잖아. 난 네가 얘기한 그대로 받아 적었어.
1: 야, 안 돼.
0: 그리고 내 이름은 야가 아니고 규헌. 최규희.

0: 뭐야?
1: 네가 규희? 너 명심해. 이대회 장원은 누구? 나야, 나.
0: 비켜줄래? 그리고 그거 위험해.
1: 야!

0: 마련한데 팔.
1: 각오는 됐겠지?
2: 오늘
1: 허발나게 어렵고 따분한 일정이 기둘리고 있다 안 오냐.
3: 세상에서 제일 질색인 거.
0: 제일 설레는 거.
4: 제일 아름다운 거.
0: 춤. 그중에서도 궁중정제.
5: 궁중정제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예와 규범과 따라야 합니다. 들이쉬고 셋, 넷, 버티고

이걸 정말 차라고 다 마셔보거라.

0: 혹시 설마 금수저 살인미소? 어머, 김생도령이다!
1: 한양아씨를 반이 넘어갔다는 그 마성입니다. 김생도령?
0: 어메, 멋져보라.
2: 미에 정진하는 모습이 더없이 감탄스럽군요. 미흡하나 꽃 한 송이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소금 꽃다발 저거 내가 받을 거야. 나 저거 못 받으면 짐 싸고 만다.
3: 저는 꽃다발이 받고 싶어요.
0: 또 귀재야?
4: 소인동 이불 와라 했어. 소야, 가자.
0: 응?
4: 무보 그려준다며. 잊었어?
0: 그래.
2: 꽃 따위로 아첨을 하지 말란 얘긴가? 재미있는 아가씨네.
5: 궁중정제는 한 박자 한 박자 너무도 엄격해. 덩덩덩.
6: 글쎄, 박자가 제멋대로 같은데. 덩쿵 다라라라라라.
1: 이런 느낌을 주는 춤은 처음이야.
7: 나도 처음.
4: 누군가와 진지하게 춤 얘기를 나누는 거 가장 가까운 법과도 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
1: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4: 그게 그렇게 되나?
1: 이 세상에 고운 춤이란 게 따로 있는가 봐. 궁중정제는 사당패 춤사위랑은 확실히 달라.
4: 그럼. 얼마 전에 문둥춤 추는 이 또래 여사당을 만났는데 딱 한 양짜리 춤을 추더라.
1: 규이, 넌 춤에도 값을 매기고 그러는구나.
4: 너도 봤다면 구경값은 고사하고 비웃어줬을 거란 얘기야.
1: 그럼 내가 췄던 궁중정제는 몇 양짜리야?
4: 감히 어떻게 네 춤에 그 가치를 정하겠냐. 그리고 궁중정제는 정, 중, 동 세상 모든 것에...
1: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니? 그깟 춤이 대수야? 궁중정제처럼 지루한 춤은 질색이야.
4: 뭐야?
1: 한 양짜리 춤? 그래, 그 여사당 춤춘다고 뭐가 생기겠어? 국밥 한 그릇? 폭사관 이부자리? 한숨뿐이겠지. 춤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4: 아, 소혜야! 소혜야!

0: 금의 꽃을 거절했다. 금이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0: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1: 어떤 놈이길래 조선민 선발전을 망치려고!
2: 왜 그래?
3: 몰라, 그냥 답답해.
4: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1: 당치 않습니다!
5: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6: 교원이 돼, 이놈!

네, 지금부터 진짜 한국의 소리 K사운드의 체크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K사운드.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공항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 이렇게 와 멋진 공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인천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입니다. 1터미널에서 저쪽 공항철도로 가는 곳에 꾸며진 아주 멋진 공간인데요, 체험형 K-콘텐츠 상설 전시관인 K-컬처 뮤지엄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오면 정말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에 이제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멋진 K사운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리를 바탕으로 한 국악 뮤지션들이 여러분 모두를 맞이할 K사운드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한국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가 되어줄 K사운드 어떤 음악이 펼쳐질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두 팀의 창작 국악팀의 무대를 선보이게 될 체크인 K사운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팀은 퓨전 국악 그룹 끌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실까요?

0: 진짜. 되게 뚝딱이면서 꾹 이렇게 들어왔네.
1: 날개요. 요즘 선녀들은 날개옷 떠다니잖아요.
0: 있나?
2: 어디가?
0: 아,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무슨

0: 제가 말해요?
1: 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0: 제가 할게.
2: 가고 다니는 거니까 미리 짜두시면.
0: 그러면은 그 뭐지? 질문하시면은 뭐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공연을 K-POP이 유행인데 아니야. 등장이 된다. 우리 한국의 기억이 되게 좋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친해, 저도 다시 한번
0: 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퓨전 국악 그룹 끌립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또 이제 보시다시피 의상도 그렇고 굉장히 샤방샤방 하잖아요. 네, 국악 걸그룹 같은 느낌으로 네, 굉장히 또 이렇게 화사하고 예쁘게 하는 것이 저희의 특색입니다.
3: 네. 운동도 하고 시작하기 전에 밀시면은 네, 지금 바로 오셔서 준비할게요. 네.
4: 공자가 아니 빼야 돼.
1: 그거 해볼까요?
0: 어떤가?
1: 나는 상관없어.
5: 지금 라라랜드로 조율돼 있어.

0: 한국 바로 그래.
1: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가고?
0: 아, 일단 인천공항에서 공연을 하게 되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나가시거나 들어오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멋진 무대 보여드려서 네, 각 나라에 돌아가셔서도 네, 저희가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끌림 파이팅! 파이팅!

0: 네, 퓨전 국악그룹 끌림의 아주 아름답고 서정적인 노래 들어봤습니다.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악에 끌리다 퓨전 국악그룹 끌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선녀님 같이 네 분 너무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셨는데 이름 참 잘 지었네요.

0: 네, 그냥 끌리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근데 이 네 분이 약간 뭐 비슷하면서도 또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 이렇게 만나서 끌림이란 팀을 결성하게 됐나요?
1: 저희가 공연을 다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이미지도 비슷해서 같이 팀을 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0: 맏언니가?
2: 저희 리더시거든요.
0: 아, 리더분이? 네. 모여!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2: 네, 모여! 해가지고 네,
0: 네. 그러면은 지금 몇 년째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저희 횟수로 한 5년 정도.
0: 와, 5년. 그럼 5년이면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연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공연만큼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다, 뭐 어떤 공연지나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팬이나 에피소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2: 네, 아무래도 저희가 네. 최근에 했던 일본의 네. 도쿄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0: 오.
2: 네, 거기서 저희가 그 일본 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푸른 산호초 노래랑
0: 네.
2: 그리고 저희 K-POP 여러 가지 레퍼토리들을 저희 끌림만의 색깔로 다시 재해석해서 저희가 연주를 했는데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 정도까지 좋아하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0: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의 또 마음을 얻으셨고 가장 멀리는 혹시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장 멀리 가본 나라는?
3: 제가 그 적도기니라는 나라.
0: 적도기니요?
3: 아프리카에
0: 와, 적도기니에서도 이 K-POP 우리 국악을 네. 듣는 분들이 있어요?
3: 네, 정말 신나게 함께 즐기면서 하고 왔습니다.
0: 그분들은 이 멋진 끌림의 음악을 딱 소개했을 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3: 음악은 사실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0: 그렇죠.
3: 네, 어떤 연주를 하던 간에 함께 언어가 안 되더라도 네. 재밌게 연주를 함께 즐겼었던 것 같아요.
0: 와, 그렇죠. 사실 음악의 선율이라는 것은 국적이 달라도 서로 마음으로서 끌리는 게 있잖아요.
2: 네.
0: 그럼 해외 팬들, 뭐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시니까 해외 팬들이 이 노래 알아 좀 알만한 곡으로 뭐 공연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3: 지금 현재 K-POP이 네. 정말 전세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들려드린다든지 네. 해서 연주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럼 지금 여기 인천공항 제일 여객 터미널에서도 오며 가며 지금 외국 분들도 많이 보이고 지금 서서 계속 보고 계시는 우리 외국 관광객 분들도 계신데 좀 모든 분들이 이 노래 알아 익숙할 만한 곡들 혹시 끌림 버전으로 좀 몇 곡 보여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3: 최근에 네. 전 세계 홈문을 열었던
0: K-POP
3: 네. 네. 그 곡에 이제 소다팝.
0: 소다팝.
3: 네. 또 와. 골든도 연주하고 있고 그 네. 외에도 영화 OST.
0: 영화 OST.
3: 네. 라라랜드 OST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0: 이 멋진 곡들을 지금 들었는데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잠깐 한번 청해 드릴 수 있을까요?
3: 네.
0: 자, 라라랜드와 그리고 혼문을 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닫게 만드는
2: 네, 받았습니다.
0: 그렇죠. 소다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아니 우리 여기 지금 막 외국 팬분들 계신데 혹시 어땠어요? 굿 굿. 와 놀랍다고.
1: 땡큐. 아,
0: 진짜 우리가 굉장히 귀에 익숙한 곡인데 이게 가야금이 들어가고 해금이 들어가고 또 소리와 선율이 새롭게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1: 네.
0: 너무 좋은데요?
1: 네. 예.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이런 레퍼토리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너무 사랑받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끌림의 곡을 두 곡을 더 청해 들어야 되는데, 어떤 곡들 또 연주해 주실 건지 잠깐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1: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1집 앨범 곡이에요. 사랑꽃. 이라는 곡인데요.
0: 네. 네.
1: 이 곡은 꽃타령을
0: 네.
1: 저희만의 스타일로 이제 편곡해가지고 꽃집 사장님이 되었다. 네, 이렇게 해서 되게 설레는 곡이에요.
0: 꽃 같은 네 분이 또 꽃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1: 네,
0: 달노래에
1: 맞습니다.
0: 이어서 꽃노래를?
1: 네.
0: 아, 참 좋네요. 달과 꽃. 네.
1: 네.
0: 자, 그런 노래 또 마지막 노래는 또 직접 소개를 해주실 거죠?
1: 네, 마지막 노래는 또 이제 국악 하면은
0: 네. 네,
1: 우리 민요.
0: 민요.
1: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리랑을 준비해 보았어요.
0: 와.
1: 근데 밀양 아리랑을 또 편곡해가지고 저희만의 스타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자, 볼수록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들을수록 끌림이 더해지는 퓨전 국악 그룹 끌림. 또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길지 계속해서 끌림의 무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요, 사랑꽃이라는 저희 1집 앨범이에요. 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미량아리랑은 이라는 곡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하면서 마지막 곡 미량아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아이씨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1: 네.
0: 네,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행복하고 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퓨전 국악그룹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two, three into the Snoop Doggy Dogg and Dr. Dre is at the door.
1: 저희는 오름새라는 밴드고요. 전통 연희와 밴드를 결합해서 독보적이고 역동적인 공연을 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상모를 밴드에서 국악밴드 중에서도 특히 연희 밴드가 저희 말고도 몇몇의 단체가 있지만 보컬리스트가 상모를 돌리는 경우는 아직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점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독보적인 연희 밴드가 되기 위해서 보컬리스트가 상모를 쓰고 퍼포먼스와 노래를 구사하는 그런 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 공항을 저희가 이제 오는 게 여행을 가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빼고는 공항에 와본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 떨리고요. 사람들이 많이 바쁘시지만 저희 재밌게 공연할 거여가지고 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른다! 오름세! 화이팅!
3: 인천공항 K컬처 뮤지엄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체크인 K사운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국악이 전해드리는 새롭고 멋진 음악에 아주 푹 빠져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이제 굉장한 퍼포먼스를 가진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첫 곡으로 천천히 예열을 한 이후에 아주 멋진 연희를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멋진 퍼포먼스가 살아 숨쉬는 오름새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감사합니다. 저희는 독보적인 연희 밴드 오름새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 외국인이 저희 사진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달래.
1: 지금 찍을 수 있나?
0: 귀여워.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
2: 감사합니다.
1: 인형이다, 인형.
3: 네, 눈과 귀가 모두 즐거웠던 오름세의 무대였습니다. 자, 오름세 멤버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관객분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독보적인 연입 밴드 오름세입니다. 반갑습니다.
3: 먼저 오름세 어떤 팀명인지 이름을 왜 오름세로 지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희 오름세는요 오르다라는 우리말과 전통 연희를 몸짓으로 표현했을 때 버슴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르다와 버슴새를 합쳐서 전통 연희 중심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팀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아마 지금 오름새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관객분들 또 시청자분들은 와, 오름새가 뭔가 평범한 팀이 아니구나, 굉장한 힘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럴 것이 지난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무려 올해 대상팀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사실 저희가 준비를 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만큼 또 자신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긴장을 풀고자 이제 경연 올라가기 직전에 대기실에서 내년에 1등 했으니까 축하 무대 하러 왔다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한번 놀다 가자 이렇게 해서 경연을 펼쳤는데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요. 예, 얼음새가 국악으로는 뭐 최고의 무대잖아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이제 대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팀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국악을 심지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아, 네. 아, 그럼 이전에 해오던 음악과 지금 퓨전 국악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땠나요?
2: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성 같은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락과 국악이 퓨전한 그런 밴드다 해가지고 제가 또 락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국악과 락을 함께 한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함께 하자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음악성도 맞고 너무 멋있는 무대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거 이대로 그럼 한번 쭉 해보자. 이 밴드 대박 날 것 같다 하고 그냥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아...
3: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밴드에 섭외가 돼서 하게 됐는데 저랑 동균이 같은 경우에는 국악 쪽은 아예 모르고 실용음악만 전공을 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믹스매치가 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제가 이제 처음에 눈과 귀가 즐겁다고 했는데 사실 그 벙거진 모자에 상모 돌리는 우리 보컬 창현 씨의 퍼포먼스가 너무 재밌고 정말 눈길이 계속 가는데 SNS에 냄뚜라는 또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퍼포먼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0: 이제 전통 상모를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대중화시키고 싶어서 조금 쉬운 이름으로 지어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냄비뚜껑 같아가지고 줄여서 냄뚜 라고 짓고요. 지금 저희 밴드의 퍼포먼스처럼 우리 우수한 전통 연희를 조금 더 대중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역동적인 동작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저조차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팀원들과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1: 와, 자 오늘의 무대 저희가 지금 한 곡밖에 만나보지 않았지만 두 곡이 여러분 더 남아있습니다. 오름새에 이어지는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어떻게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1: 네.
0: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재미있으신가요?
1: 네.
0: 역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름새라는 팀이고요. 우리나라 전통 연희와 밴드를 합친 그런 멋진 젊은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 이름이 뭐라고요?
1: 오름새.
0: 뭐라고요?
1: 오름새.
0: 맞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광대가라는 노래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서양에는 삐에로가 있고 동양에는 광대가 있습니다. 오름새가 그리는 광대는 어떤 모습일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고 또 어렵거라.

0: 지금까지 오름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또すごく綺麗な歌声でとても感動しました.
2: The sound of the voice is very unique and also I haven't never seen these instruments before.
3: Really so perfect. I first time watch but 진짜 좋아요. Bravo.
4: 좋아요.
3: 네, 좋아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예.
5: 한국을 찾은 당신의 첫 번째 K플레이리스트 체크인 K사운드 오늘의 무대 어떠셨나요? 아, 감상적이고 굉장히 깊으면서도 역동적이기도 한 오늘의 무대 아, 우리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퓨전 국악 뮤지션들의 무대를 보면서 아,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또 자랑스러워지기도 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체크인 K사운드 오늘 사운드, 오늘의 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정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대 간대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제가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문경으로
2: 놀러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3시간마다 모기 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서정적인 선율과 성음으로 깊은 울림을 전하는 아리랑으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한 달 이상 독감 유행이 계속된다고 해서 걱정이 더욱 크실 듯합니다. 하루빨리 매서운 추위가 물러갔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한데요. 따뜻한 봄날이 그리워집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따뜻한 기운을 지닌 가야금의 음색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가야금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공연이 펼쳐져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전통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더욱 짙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새로운 문화의 전통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중심에는 고집스러운 예술혼으로 평생 한 길을 걸어온 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하는 자리가 바로 KBS 국악대상인데요. 이번에는 지난해 KBS 국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우리 치매 물론 승모다 살풀이다 이런 거는 물론이고 저는 그 정제 또 무속춤 또 설장구 이런 것을 공부하려고 많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열정 또 그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인들의 그 마음가짐 이런 것까지도 저는 공부를 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공부에 받침이 되어서 오늘의 제 자리가 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춤은 언어가 아니고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색깔들이 다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고 마음이 이뻐야 춤이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운 마음, 이쁜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건 50년이란 세월 속에 춤을 참 많이 추었는데도요,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그런 어른 선생님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멋을 더 배워서 지금의 후학들에게 저는 더 전달할 수 있었어야 하고 가르쳤어야 하는데, 저 자신도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고민이라고 하면, 글쎄요, 우리 전통 춤의 원형을 바탕으로 좀 재미거리, 볼거리,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대중들과 더 가깝게 그렇게 갈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무대를 참 만들고

늘어내야 하는 일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시간으로 인해서 저는 참 많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이 무대를 끝까지 지켜오셨죠. 저도 정말 끝까지 무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인으로 남기를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는 10년 만에 새 가족을 맞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 신입단원들이 함께하는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아니야?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고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 고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고를 되찾아와야 해.
0: 그래, 알았어. 가자.

0: 여기가 고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백호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1: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구강나라의 호랑인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네 앞에 나타나라!

0: 이제 곧 도착해. 고마 이 녀석. 데코, 문을 열어줘. 고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 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어?
2: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0: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2: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구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1: 너 때문에 지금 구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2: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0: 그건 안 되지.

0: 사신도인의 마라도라. 나무를 다스리는 청룡이여, 지금 내 앞에 나타나라!
1: 제발 나와줘.
2: 이 녀석, 청룡을 불러내다니.
0: 이야, 잡았다! 임무 완료!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 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0: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1: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2: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4: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6: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나들의 딸아 한번 쳐다 우와.
7: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9: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7: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러지.
10: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7: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1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 때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우리의 음악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1: 사명감과 의미를 가지고
0: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2: 이 노래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퓨전국악 밴드 경지라고 합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0: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국악기들도 있고요. 이렇게 서양 양악기들도 있고 같이 이제 퓨전해서 좀 우리의 것을 좀 더 많이 알리려고 하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베이스의 서태양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서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색소폰 장지훈입니다.
3: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팀의 막내 드럼 치는 고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4: 건반의 유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다양한 소리를 담당하는 세컨 건반 송수환입니다.
0: 자, 우리 기타의 김종우입니다. 마이크 있어요? 말해도 돼요. 말하라고 갖다 놓은 건데.
6: 기타의 김종우입니다.
0: 말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저희 기타리스트 김종우입니다. 제가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보컬이랑 이런 타악 그리고 이런 선율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오현이라고 합니다. 조선 버스커즈는 공원이나 거리, 지하철역과 같은 공간에서 국악들이 좀 스며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뭐 그런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 조선 버스커즈 프로그램 첫 번째 팀이에요. 사명감과 좀 그런 좀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좀 중압감을 가지고 지금 무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서울암 공원이요. 군함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전쟁에서 뭐 저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써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음악도 할 수 있고 좀 음악도 들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역사적인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저희들의 창작곡이고요. 이순신 장군님과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해전을 하시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함께 공감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출렁이는 검은 파도 넉넉히 바라보니 나는 희생이 죽어간 내 아들 생각에 애통하고 분노하여 하늘에 눈물을 건넨다. 맺힌 한을 풀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를 태워 왜군을 멸하고 목 놓아 울지 못해 가슴에 고인 피를 저 하늘에

백성의 눈물을 머금고 하늘이 빛을 잃어가니 삼도 수군 통제사로 이순신을 하늘에 명하노라. 화염과 탄영과 신구사 거부사 제작기 파차라 군사의 훈련을 거듭 대강성황군대를 만들고 나서 뒤 돌아오니 외군이 물려와 나라의 안을 위협해 하지

그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예정인데 개미의 하루라는 곡이고요. 일개미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먹이를 찾아서 나서잖아요. 저희가 사는 거와 이렇게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개미의 하루 가보겠습니다.

0: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뭐 이 우체통에서 사연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구두구라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민망해요. 저기요, 수환 씨, 뭐 이렇게 땡땡땡땡 해주세요. 아니 너무 이렇게 격정적이잖아요.
1: 감미로운 걸로 해주세요.
0: 감미로운 걸로. 아 그렇죠, 이런 거 나와야죠. 자, 두두두둔. 제발 감미로운 사연이 나오기를. 뭐 뉘앙스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읽겠습니다. 오늘 서울암 공연에서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을 관람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주변에 국악원이 있음에도 국악을 잘 듣지 않았는데 이번 버스킹을 통해 새롭게 국악에 대해 알게 될 것 같다. 우리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옆에 베이시스트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BGM 큐. 좋아요.
2: 서울암 공원에서 기억나는 순간은 이 질문이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고 특별하고 좋았습니다.
0: 세 번째 사연은 이야기하기를 싫어하는 우리 기타리스트. 자, BGM 큐. 기타 치는 것보다 이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이 친구는.
3: 본인에게 서울암 공원은 어떤 곳인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0: 톤을 좀만 이렇게 업해서.
3: 본인에게 서울암 공원은 어떤 곳인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상자인 줄 알았는데 보물 상자. 서울암 공원도 다른 공원과 별 차이 없는 줄 알았지만 놀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은 특별한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것 같다.
0: 아니 너무 이렇게 뜻깊은 얘긴데 왜 이렇게 슬프죠?

다음 곡은 별주부 나가신다라는 저희들의 창작곡인데 여러분들 혹시 수군가 아세요? 수군가? 무슨 내용이죠? 네. 그렇죠. 용왕. 용왕이 막 아파요. 예, 네, 막 그래서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바다에서 길로 나가서 그렇죠. 그걸 저희가 이제 각색을 해서 국악에도 이렇게 약간 읊조리는 듯한 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창법이 있습니다. 그 창법을

거북이 자이중 도미 반선민어 추스 오징어 한림박 대대사슴 도롱공박 자사 조기 해웅박 병사 청호군 수태고 현가몽어 족장 조기 부별낙지 장대 승대 정대리 가오리 자오낙 근근 모들이 사오들 치눈 치준 치멸치 삼치까지 개국까지 명득구어전에 입시한다 구부흥 백조북 나가신다 길을 길을 길을 빗길 토끼 길을 꼭 잡고서 내려가리

내가 보니 토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 화공을 불러서 토끼 얼굴 명확히 자세히 그려줘서 시원해 보. 뜰미에 나서 집어넣고 잠자고 있는 토끼 잡아 데려오겠어. 별주리야 여기 봐봐, 토끼 이렇게 차갑게 생겼어. 토끼는 조그도 동굴 허리 날씬거리는 어떻게 깔리면 안 되는 게 있어. 작년에 코끼가 토끼를 구경 나갔다 토짜를 호짜를 잘못 불러서 호랑이 아들 먹겠다더라. 나 지금 당당히 나가고 죽인 새한테 먹이고 도민 인간의 날로 먹이고 육신에 나가서 살아온 지하가 없으니 오늘이 너와 내 지금이 마지막 끝으로 만나는 인사가 되겠다. 안녕히 가거라. 백조부가 나가신다 길을 길을 길을 듣기를 토끼 길을 꼭 잡고 서대라.

0: 퍼펙트.
1: 오케이.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들 기분 업업 되고 계시죠?
2: 완전 업됐어요.
1: 완전 업됐어요. 어, 잠깐만. 일로 잠깐 와 보세요. 우리 친구 일로 잠깐만 와 주세요. 우리 친구 야, 야구 선수네요. 어디 학교 몇 살 누구예요?
3: 서울하늘 초등학교 4학년 곽재희입니다. 야.
1: 아니, 밖에서 저를 가장 열심히 막 퍼펙트 하면서 막 응원해 주더라고요. 퍼펙트. 오케이. 야구 어때? 야구 어려워요?
3: 어렵다기보다는 보통.
1: 아, 보통. 그 나중에 커서 꿈이 뭐예요?
3: 국가대표 되고 싶어요.
1: 야. 우리 포부가 대단하네요. 자, 우리 친구에게 이렇게 조선 버스커즈 사인을 쫙 펼치고, 자, 신나는 표정. 아이 좋아. 고마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한번 해봅니다. 어떤 음악을 좀 우연히 들었을 때 그 멜로디를 통해서 그날 함께했던 뭐 사람, 뭐 장소, 그리고 그 순간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만한 노래도 하나 부를까 해요. 그럼 아실만한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불러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 이상은님의 언젠가는 이란 노래 아시나요?

0: 감사합니다.
1: 이제 이렇게 또 달려오다 보니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로 인해서 저희는 또 열심히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는 좀 계기를 찾은 것 같고, 일단 정말 호응 많이 해주시고 잘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지켜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보물섬이라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 세상 다 함께 보물섬을 찾아 떠나보세 라는 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요.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항해 티켓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0: 성성 우리 함께 보물섬이나
1: 예수
0: 찾아보세. 함께 뛰어 찾아

0: 디어라 디어라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디어라 디어라 디어라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디어라 디어라 디어라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디어라 디어라 디어라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디어라 디어라 디어라 어기야 어기야 디어라 디어라 디어라
1: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아시죠? 다 같이 불러주셔야죠. 다 같이.

0: 국악하고 같이 믹스해서 새롭게 한다는 거 보니까 새롭고 기분 되게 상쾌하게 잘 봤습니다.
1: 진짜 신났어요.
2: 노래 엄청 재밌었어요.
3: 가족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에게는 매번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좋고 물 좋은 각산 봉수대 조선 최고의 제주꾼 얼른세가 찾아왔는디 아이 내가 못하러 여기 왔는고 허니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신통방통한 요술을 한번 부리려고 하는디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공연팀 일정이 많다 보니까 팀 멤버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혼자 움직이고 있잖아요.

0: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출할 수가 없어요.
1: 거의 바로 네, 대회를 할 겁니다.
0: 네, 오늘 경북 청도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가 준비됐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주 신나는 매직쇼 준비를 했습니다.

변검은 변할 변자에 얼굴 검자를 써서 얼굴을 변화시킨다. 중국 전통의 공연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는 이 변검 배우는 1인 다역의 삶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조르고 졸라서 결국 배우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변검을 배우고자 그 지금의 사부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저의 그런 끈질긴 구애의 감동을 또 받으셨는지 결국은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단 몸을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면을 통해서 이 배우의 심리나 역할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표현력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변검을 배웠을 때는 단순히 비밀이 궁금하기보다는 이것을 배워서 무대에서 공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변검 공연을 재밌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문화 자산들을 컨텐츠화 만들어 가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해서 야행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조사를 했었을 때 한 네 가지 정도 이 순위를 매겼는데 그 안에 구본진 시에 이제 이 말뚝이 변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이제 각산 산성에 올려서 각산 봉수대에 올려서 이제 공연을 펼치게끔 했고요.

제가 처음 중국 병검을 한국화 시키고자 많은 탈춤 단체 문을 두드렸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준 곳이 고성 오광대였고요. 또 고성 오광대 탈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표현하기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저는 말뚝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또 양반을 굴려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네 이런 모습들을 또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탈과 탈춤을 접목시켜서 먼 훗날 새롭게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진머리 나오면은 등장하고 고개로 사인 주면은 맺고 국거리

0: 자, 자, 자. 오.
1: 우와. 경치는 좋네.
2: 안 한다 그래가지고.

0: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연주할 때마다 그냥 뭐 아무 말 아닌 말에도 다 대답해주고 일상적인 것도 대화 많이 하고
1: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한국적인 걸 추구하니까.

0: 말도 안 나오고 신기했습니다.
1: 네, 엄청 신기했어요. 그냥 네, 막 이렇게 쑥 하면 바뀌니까 네, 잘 맞습니다.
2: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무대에 서면 관객들이 보내주시는 박수와 함성에 재충전 되기도 하고요. 저도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지치지 않고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세기 한국 음악.
1: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2: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3: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4: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6: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1: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0: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1: 예술인 산재보험.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7: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왕.
8: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10: 사랑 사람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8: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11: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2: 잘못 얘기하는 거야.
13: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2: 중도 하원 신내.
0: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그때여 주유가 이르기를 바람은 천공지 좋아온데 인력을 어찌하오리까. 성사는지 천이요 무사는지이니라. 나할 다한 후에 천이야오이 하리. 남병산에 올라가 남포에 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은요, 원래 이 가야금 산조미 병창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유자는 이렇게 공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안숙선 선생님이 그동안 보유자셨는데 이제 춘향가 쪽으로, 판소리 춘향가 쪽으로 옮기시면서 그 몫을 우리 정혜진 명창이 맡아서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혜진 선생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큰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저는 가야금 병창이 이렇게 55명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딱 보셔서 인상적인 무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55명이 쫙 있는데 규모도 압도적이고 또 이 가야금 놀리는 손도 멋있고 또 소리도 잘하고 그랬는데 특히 아주 한 가운데에 맨 뒷줄에 웬 갓쓴 사나이가 한 사람 있었어요. 보셨나요? 아, 멋지죠. 그렇죠? 예,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예진 명창은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스승 박규희 선생님 소리를 제대로 잘 이어받고 그것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올곧게 잘 지켜온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스승 소리도 잘 이었지만 이분이 교육자적인 자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또 제대로 잘 소리 연행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구나 이런 업적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거를 악보집으로 만든다거나 연구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와서 아마 앞으로 가야금 병창을 주도적으로 이어가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먼저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숙선 명창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쭉 가야금 병창 무대에서 하셨고 다른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물론 판소리 명창으로 더 날리셨는데 이번에 이제 만정제 춘향가 보유자로 옮기시면서 그래도 이 자리는 이제 판소리로 여러분을 한번 마주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주 기념되는 좋은 무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혜진 명창이 이 자리를 잘 이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특별히 오셔가지고요. 부르실 거는 여기 적벽 가까운데 창왕분주 요 대목을 아주 짧게 짜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적벽대전이 아주 휘몰아치게 몰아친 다음에 조조가 도망가는 대목을 아주 부산스럽게 진행되다가 조조가 도망가는 부분을 또 이면에 맞게 중머리로 짜서 잠깐 들려드릴 작정인데 북반주는 정화영 명고수, 오랫동안 짝을 맞춰오신 정화영 명고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오늘 정화영 선생님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이어서 우리 정예진 명창과 그 이수자 16명 들려드릴 노래는요, 사실은 안수 선생님이 그동안 가야금 병창을 확장시켜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 또 편곡하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정혜진 선생님이 이렇게 다 체보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가야금 병창 곡집을 출판하시는데 이제 내일 나온다고 그래요, 책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앞에다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미처 못했지만 어떻든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선생님이 적벽 가까운 데서 한 곡은 이 말이 지듬맞으신데 이게 얼머리 장단인데요. 조자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조가 쭉 도망가다가 병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재담은 좀 하는데 이 조자령이 쭉 튀어나오는 부분 아주 멋진 대목이죠. 이 대목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게 우리 조조의 병사들이 그냥 험한 길 호로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 대목도 아주 멋지게 병창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바람은 우르르르 불고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역시 정화영 선생님이 이어서 북을 쳐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숙 선생님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그때의 조조는 입은 홍포를 훨씬 먹고 허겁지겁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디 창왕 분유 도망을 갈때 새만 푸르르

0: 멋지고.
1: 이렇듯 도망을 하며 사면을 살펴보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모두 조승상을 보고 원망하여 우는구나. 이리 한참 설리 울째 대소하니
2: 정욱이 여짜오되 근군도생 장황 중에 슬픈 신세는 생각지 않고 어찌 그리운 나이까.
1: 조조 듣고 대답하니 야야 내 웃는 게 다름이 아니라 주유는 슬기는 있으되 꾀가 없고 공명은 꾀는 좀 있으되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든 마든

백산 도망을 허여 호로국으로 들어가며 신세자탄 울음을 운한디.

0: 이 안 선생님이 새롭게 편곡한 노래 두 곡을 들으셨는데 저는 앞에 이 말이 지듬마듯 이 언놀이로 하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가야금 편침을 이렇게 언머리 장단으로 손으로 손으로 쳤잖아요. 딴딴딴 이렇게 언머리로 쳐보는데 아, 요즘에 이런 시도들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장구의 궁편, 채편 아니면 가운데를 쳐본다거나 복편을 이런 시도들도 좋은데 어떻든 가야금이 연주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자 16명이 함께한 무대였고요. 선생님 정해진 명창과 함께 이번에는 전수교육생 아까 55명이었잖아요. 이걸 두 팀으로 나눠서 무대를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팀은 수군가 가운데서 고고천변 또 상좌다툼 가자어서가 그러니까 고고천변은 용궁에 있던 해 물속에서 살던 자라가 촥 물에 떠올라가지고 육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경이로움 이런 걸 노래하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올라와 보니까 역시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어서 상좌다툼을 한더라 이런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끼가 자라를 따라서 수궁에 갔다가 도망 나올 때 가자 어사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팀은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 그러니까 긴 사랑가 박규희 선생님이 새로 원래 짜셨던 그 소리로 사랑가 진향을 부르고 중머리로 갔다가 중중머리까지 이어지는데 이거는 전수교육생 20명이 이 노래를 불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팀 전수교육생이 수군가 가운데서 새 노래 그리고 그 뒷팀 20명이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를 우리 고정훈 선생의 장구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1: 그때여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 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 뒤 수정문밖 썩 나서서 산천 개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0: 그때여 별주부가 산천을 당도하여 사면경치를 둘러보니 어디가 어딘지 몰라 마음이 산란하였겠다.
1: 그렇지.
0: 때마침 한 곳을 바라보니 웬갓 김생들이 모여 앉아 삼좌 다툼을 하였나 보더라.

0: 그때요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공을 주러 갔지.
1: 그렇지.
0: 수공을 주러 가서 용왕옥의 배를 욱 따이게 되었는디 아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웬가 개교를 부려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자라등이 옆에 나오던 것이여.

그때여 도련님이 광활루에서 춘향을 만나 백년 가약을 맺은 후로 정이 점점 깊어지니 하루 난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논이 난디

0: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 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네, 아주 좋은 무대 보셨고요. 이번에는 역시 또 두 팀이 나오는데 약간 배틀처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앞에는 흥보각을 이수자 15분, 아까는 정예진 명창 포함해서 16분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정예진 선생님은 빼고 15명 이수자가 나와서 먼저 흥보가 감계룡, 이 흥보 집터 잡아주는 아주 멋진 노래죠. 예. 이게 진양조 노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흥보가 와서 노는데 봄이 와서 예, 유색 황금눈, 이렇게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조금 더 빠르게 휘중중무리로 3월 동풍 방초시에 라는 노래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부르는데, 이 노래는 이수자 15명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전수 교육생 가운데서 아까 21명, 20명, 그 다음에 나머지가 13명이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이 나와가지고 예, 단가, 백발가하고 심창가 가운데 방아타령을 여러분께 불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장고반주는 우리 고종훈 명고수가 예, 잘 맡아서 해주는데 멋지죠, 그쵸? 예, 박수. 근데 박수를 좀 더 많이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수자 팀 그리고 전수교육생 팀 이렇게 배틀하는 식으로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나와 보니 중이 왔거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오. 서발 장대를 둘러야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도사다발 소승은 걸승으로 택문전을 당도하니 울음소리가 낭작허날 무슨 연고가 계시오이까. 흥보가 내다 보되 권솔들은 다소로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써운한 길이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디를 따라오면 집터 글자를 하나 잡아드리리다.

궁중으로 상하여 수의사례 후에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살아갈수록 살림이 점점 나아지니 하루 난 흥보가 하도 이상하야 집터

그때의 신봉사가 점심 참으러 들 양으로 동네 부인네들과 방아 소리를 매기며 방아를 한 번지어 번안이.

잠시 먹이셨나요? 먹이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잘하네요, 아주. 오늘 이 공연 자체, 제목 자체는 전승이잖아요. 전자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승자는 제자가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이 내려주고 받아서 뒤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무대가 되었고 또 안수선 선생님에서부터 우리 정해진 명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무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전수 학습생들이 몇 명이었죠? 전부 합치면 55명. 그리고 우리 이수 선생님들이 15명. 그리고 정해진 명창까지 해서 이 무대가 72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는 또 북반주는 정화영 선생님이 나오시고 또 우리 고정훈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북과 장고로 반주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우리 정예진 선생님이 직접 작사, 작곡, 또 편곡까지 한 세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우리 박귀 선생님이 만들었던 아주 정통 병창곡들. 이 박귀 선생님은 판소리의 여러 부분들을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떼내어가지고 이어가는 약간 다이제스트로 만든 그런 병창곡이라면은 안숙선 선생님이 만든 곡은 판소리 자체를 존중하면서 거기를 판소리를 가져오면서 가야금 곳곳에 이렇게 이 반주를 집어넣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새로운 창조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해진 명창은 남도 한강 수타령 그리고 물레방아 추나추동 이렇게 세 곡을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정해진 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우리 가야금 명창 보존회, 우리 정해진 명창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무대를 채워주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박수입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무대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이 가야금 병창 보존회를 키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명창님 애쓰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멋집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차지하겠습니다.

0: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우리 언니도 영어인데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들 화이팅!
4: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칼, 아니면 또 나쁜 마음을 도려내는 칼. 그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양한 적이 그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 선인들은 이 장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죠.

일대 아버지께서 75년 동안 장도를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인이 되고 그 뒤로 계속 아버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 지켜봤죠. 지켜보니까 아, 이 장도를 만드는 일은 정말 나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전 가족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자루와 칼집의 비례감, 그 비례 때문에 칼의 그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칼날이 너무 강해도 부러지고 너무 지기 그 열처리가 안 되고 부드러우면 또 이빨에 나갑니다. 그러면 칼등은 칼날을 받쳐주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칼등의 부드러움과 칼날의 강함이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강하면서 부드러움.

이게 이렇게 까맣지 않습니까? 이 자극 과정에서 나오는 이 까만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모래를 통해서 모래의 마찰을 통해서 때가 벗겨지면서 은혜 저기 그 은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장르는 그 아름다운 예술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100% 핸드메이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은 칼이 갖는 예술성과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까지, 정신 세계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0: 이렇게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는 얘기해 지정되셨어. 그때는 장가 할아버지는
1: 누가 옆에서 막 안 챙기려고 알아서 저 이렇게
0: 문화재 호수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저는 저기 그 장도장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나는 장도장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숙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저기 그 응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2: 기본 틀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지금 현실에 좀 맞게 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보고 싶어서 하나씩 변형을 줘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장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장도를 가질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가져주라. 장도는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그게.

가약 무릎에 이렇게 얹어놓고 연주를 하잖아요. 진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현을 등기분에 인해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밑에 통에 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전달되는 사람이 무릎으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 가슴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 만드는 일이 뭐 지루하다, 뭐 하기 싫다, 뭐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나무를 잘라서 켜가지고 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손을 댄 만큼 또 자꾸 뭐 모양이 변하고 결국 나중에는 야는 이제 소리로서 또 대하잖아 나를. 이 단단한 나무는 그 대신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제작자가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돼. 손으로 수백 번 만져가면서 또 깎아보면서 강도의 두께를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0: 전통적인 방법, 옛날 방법 그대로 정말 그 고집을 하시면서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웬만해서 정말 손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1: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 네.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자 표시가 나네. 단지 다뤄졌구만.
2: 이건 안쪽 이 밑에가 이제 좀 그, 움직이는 거.
1: 움직이지?
2: 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판이.
1: 연습 나니까.
2: 네. 많이 써가지고.
3: 그렇지. 네.
4: 이 악기 판이 보시면은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나무를 우선은 무겁고 좀 따뜻한 소리를 만드시려고 항상 아끼지 않고 좀 나무를 이렇게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밖에 해왔는데 어느 날 세월이 다 흘려서 본 게 내가 나이가 꽤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 길로 지금까지 왔구나. 내 평생을 여기다

소뼈를 갖다가 이렇게 대주면은 이게 선 하나하나를 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흰선이 검정선, 흰선 검정선 이렇게 합혀가지고 눈을 박아서 눈금을 연결선이 되죠. 이게 완자문이라고 우리 전통 문양인데 이 안쪽이 중요한 부분은 줄에서 줄의 장력을 통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얘가 해요. 예를 들어서 낮으면은 연주할 때 좌우로 흔들림이 있고 너무 크면은 높으면은 또 동연할 때 불안정하고 적당한 그 높이가 있어요. 그 악기에 따라서

0: 손 고생하는 거 얘는 글쎄 고생이라고 안 할 거예요. 재미라고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데 보면 지금 농이 자국들이 다 있잖아요. 곱질 않고 여기 노랗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완전 곰 발바닥이야 이게. 오늘 나무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 나무는 여름에는 잘름 철 때인데 저기 보인다.
1: 아버지 이 정도면은 오동나무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나요?
0: 이 정도면은 한 70년에서 80년 이렇게 껍질을 보니까 네. 이런 데서 자란 나무여야 아기가 소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나무 어디 있어? 진짜 보기 드문 나무인데 참 잘 자랐다. 이야 정말 좋다. 지금 이걸 해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악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도 뭔가 만들어 놓으면 조금 야 뭔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끝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것은 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0: 귀한국 음악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괜찮았나요?
3: 괜찮다.
2: 아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5: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할 수 있겠죠?
1: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화양천 맑은 물 따라 아홉 구비 계곡의 물소리 아름다운 곳 화양 구곡입니다. 화양 구곡은 우암 송시열이 아끼며 머물렀던 은거지였습니다.
1: 비례 부동, 예가 아니면 행하지

의리와 예, 명분 때문에 목숨 건 싸움을 마다한 선비들의 기계는 어디서 오는가? 그 상징적 인물이 우암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은 1651년 처음 화양동을 찾은 이래 38년 동안 23번이나 화양동을 들고 나며 세속 정치와 암서제 은거를 반복했습니다.

0: 암서제.
1: 송시열은 이곳을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송시열은 주자의 무의구곡을 본떠 이름을 화양구곡이라 하고 아홉 개 절경에 각기 자신의 성리학적 신념을 반영한 이름을 새겨 학문의 깊이를 상징케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자였던 효종 임금이 죽자 새벽마다 이 바위에 올라 통곡했다 하여 웃궁암이라 불립니다.

우뚝 치솟은 바위가 첩첩이 쌓여 있고 이 바위 아래 비리의 부동이란 명나라 황제의 어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열 길이나 되는 누운 바위 생김새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학이 이곳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 하여 이름을 학소대라 하였다 합니다.

시냇가 바위벽 열리어 그 사이 집 한간 지었네. 고요히 앉아 성인의 가르침 받들어 더위 붙잡아 거기 올라 보려네.

송시열이 은거지로 삼자 화양동은 조선 학문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수많은 선비들이 찾아들었습니다. 1688년 그가 화양동을 떠나고 유배 도중 생을 마감합니다.

0: 화양서원은 제자 권상하가 스승인 송시열을 모시고자 지은 사당이자 기호사림의 구심점으로서 사론을 형성하며 조선 후기 사회에 군림하였던 서원이었습니다.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우암 송시열. 당쟁의 최선두에서 서인 세력을 이끌며 평생 귀양사리와 사직을 거듭했습니다.
1: 이게 저 화양서원인데 우리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정신 깃든 곳입니다. 아름답죠? 응?
0: 우암은 화양 구곡을 경영하면서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수고는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굽이굽이 화양 구곡을 내려온 물이 잠시 숨을 고르고 가다듬는 곳. 운영담에 사람의 발길이 자주 머뭅니다. 자연의 그림자가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라고 들어오소니 부어 그를 청망하고 당만은 팅피헌난디 향대 송대만 피어이다 신봉사 실성 발광이 친한데 얼싸덜싸 춤도 추고 하하 웃어도 보면 집행막대 흩어지고 이웃집 찾아가서 유부시오 부인님네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종교에 바위 없어 집으로 돌아와 부엌을 굽어보며 마누라 마누라 여기 있소 예? 하하 내가 미쳤구나 방으로 다시 들어와 방 가운데 주저앉아 우둥허거 앉았을지어 그때요 귀덕이네 어이기간 꼬들어와 봉사님 이 얘기로 보더라도 넘어오지 마시오 어, 귀대기네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셔춤 주소 귀대기네는 건너가고 아이기 안고 찾다 헐쩍만 촌에 털을 키우지 찬바람은 시르르르르르르 아르나기 놀랬게요 첫달라고 슬피 운다 신봉사기가 내켜 우지 마라 누굽 묻히는 먼디 갔다 낙양 통춘이 화영 송낭자를 보러 갔다 황등묘입이 헌태 허수윤을 흐러 갔구나 그런 날은 안다마는 오만 날은 막연구나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너 나근 치를 만은 나

젖을 두고 안 주느냐. 날 세면 젖 머니가 도움이 주르르 주마.

알거지니 우물가 둘에 막소리에 신봉사 반기 놓고 저설매기로 나간다. 한편에 아이게 안고 또 한편 집배기 들고 더듬 자조가 우물가 당도하여 애견이 피는 말이 여보세요 부인님네 치르라는 무친 일구 전본 배겨서 죽이더니 이에 첫 좀 배워주어 보거든 난 부인들이 아이고 그 불쌍하구나 자살을 많이 빌려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내일 또 안고 오시고 머리도 안고 오시면 우리 아이는 못 먹여도 이에 설마 쿵기리까 신봉사 좋아라고 은혜배 꿀란만이오 욕지를 뛰어볕에 지세매고 수란고 왔을 하유하유자여하고 신대역을 빨래 헌디 그런 곳도 찾아가서 유부시오 부인네들 백지

아이기를 하고는 꼬고걸 온다. 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아이고 내 새끼 배불렀구나. 기냐 동네 부해로 덕이라 수복 강령을 하옵소서. 너도 거기서 소인자라 현자라고 효에 있어 배교업을 쉬보여라. 어려서 고생을 면후기다업을 헌다느라. 아들 같은데 딸이지 허덩 혜태 그거니 아니냐 서걸 서거리 기어라. 뚱뚱 내 딸이야 다둑다둑 잠들이고 선배 전대를 도둑지어서 행편을 깨다들어 메고 한 달 육장 천거도 이게 어그러나 이게 밤죽차로 평여동합을 많이 사 근근히 연명할지 그때 여심청이 난 당내 귀들 사람이라 전제귀신 도와주지 물부사를 음주하여 부터 잔병 없이 잘 자라나서 육칠세가 되었구나. 하루 난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앉어 아버지 오야 오늘부터 지가

나가 밥을 빌어 초석 공양 하근 나이다. 시몽사 깜짝 놀래. 아가, 내 아무리 혼궁한들 무남동년도 하나를 밥을 빌어 오게 하다니 거당치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에게 듣조시오. 자루난 현인으로 백리의 품이 가고 수녀딸 지앙이는 낙양고 같이 나비 몸을 팔아 속주오. 말 못하는 가마이기도 공이 너무 나를 반포지은을

0: 있습니다.
1: 너무 많이 달렸네. 몇 톤 예상하세요?
2: 한 8톤에서 1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
1: 8톤에 10톤? 그 정도 나올 거야. 이거 딴 사람 누구예요, 이거?
3: 저요.
1: 한번 무게 재볼게요. 네. 1.4kg. 잘 닿네.
0: 예, 감사합니다.
2: 사장님이 인심이 쿨하시구만.
4: 어려서나 지금이나 참 착했어요.
1: 주셨어.
0: 귤농장과 농장형 카페를 운영하는 귀농 5년차 농부 김학식.
1: 60g 쟀어요?
5: 아니.
1: 안 쟀어?
5: 안 쟀는데?
1: 마음대로 하면 레시피가 안 된다니까?
5: 됐어, 잘 됐어.
4: 맛있다고.
5: 맛있다고.
0: 작물로 디저트 개발까지 하는 열혈 농부입니다.
1: 이게 왜 안 되냐? 이제는 잘했었는데.
6: 그걸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여기 캠핑장이요? 하려고 생각 준비 중이에요. 훈증으로만 해가지고 캠핑장에서 이런 거 팔면 어떨 것 같아?
7: 사장님 여기 훈제 2인분만 넣어주세요. 와 맛있네.
1: 훈전이요.
7: 다 먹었어?
2: 몸절 됐으니까 이제
1: 깔아야지.
2: 이거는 전나무하고 참나무
1: 섞어가지고
2: 보호도 되고 수분 정말도 넣고.
1: 자 앞에부터 깎게요.
0: 누구나 찾아올 만큼 유명한 농장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농업과 공업이 균형 있게 발전, 도농복합도시를 이루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 요즘 익산시의 한 농장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2: 자, 오늘은 바나나우지를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이렇게 방엽이 많이 찍는데. 바꿔서 제비로 쓰고.
0: 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꾸리고 있는 귀농 5년차 김학신의 바나나 하우스입니다. 매일 농장을 정리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버지는 바나나 잎 정리를, 김학신은 운반을 맡고 있습니다. 익산 시내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부모님 곁으로 돌아온 건 5년 전.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쉬시도록 하고 싶어 결심은 한 건데요. 아직은 부모님께 배울 게 더 많은 초보 농부입니다.
2: 익는 순서대로 따잖아.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네. 한 2, 3주 있으면 익을 것 같아.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완숙을 시켜서 네. 숙성되는 대로 익는 대로 우리가 따서 하야 당도도 좋고 신선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 자연 숙성으로 해야 아무래도 맛도 먹어보니까 좋긴 하고 하더라고. 원래 이름이 용인데 성이 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조용히라고 그래서 용이라고 지었습니다.
0: 고양이는 농장이 생기면서 식구가 됐는데요. 아우 고놈 참 말 많네요. 하우스 정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드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농장 사이사이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 사실 바나나 하우스는 농사를 짓는 공간이자 누구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농장형 카페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8: 아호! 고추가 보이는데?
9: 그런 것 같은데.
0: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10: 우리나라 생각나요. 바나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0: 3,300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규모의 바나나 하우스 옆에는 카페가 연결돼 있는데요. 농장의 한 부분이자 수확한 바나나의 판로입니다. 이 역시 김학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겨울에 계속 바쁘지?
1: 요즘에 계속 바빴습니다.
2: 네. 오늘 많이 벌고.
1: 많이 잘 먹기만 해가지고.
2: 많이 먹기만 했고.
0: 수확한 바나나는 전량 카페에서 판매하거나 디저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맛을 위해 나무에 달려

0: 말린 채로 완숙시킵니다.
1: 바나나가 약간 식감이 다른 것 같아요.
2: 식감이
1: 뭔가 더 어떻게 좀 쫀득쫀득하네요. 그리고 맞아. 먹을 때도 그런데 제가 항상 아까 만든 때 손질 하잖아요. 근데 손질할 때 딱 느끼는 것 같아요.
2: 산 거랑은 이게 또
1: 이게
2: 느낌이
1: 좀 다른데 느낌.
0: 카페의 메인 디저트 중 하나인 바나나 푸딩.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바나나와 직접 구운 쿠키, 빵을 넣어 만드는데요.
3: 주말 거 담을 때가 진짜.
2: 아, 쉽지 않을 것 같지.
3: 진짜.
2: 40개씩 먹. 아. 진짜 좀 다르네. 이게 좀 누가 봐도 좀 다르네. 달라 보이네.
1: 제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완성된 바나나 푸딩은 냉장고에서 하루 둔 다음 판매하는데요. 찾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4: 바나나 푸딩.
0: 그 덕분에 디저트 중 판매 순위 1위입니다.
2: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5: 바나나 알맹이를
6: 맛있네.
7: 집에 했다. 이거 더 맛있네.
0: 이곳에서 바나나만큼이나 인기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귤입니다.
8: 이빨 맛있네. 이에
9: 맛있네. 귤 여섯 개.
10: 이겼다.
9: 주세요. 다 먹었어. 뭐
11: 주세요. 야. 주세요.
12: 한번 마셨다.
13: 맛이 너무 있어. 끝내줘요.
14: 엄마 더 드세요.
15: 맛있어. 더 사 갖고 와야겠어. 빨리 갔다 와야겠다.
0: 귤 역시 김학 씨가 농사 짓고 있는 작물 중 하나.
16: 직접 키우신 거예요?
17: 아, 예. 저희가 옆에 한 500m 정도 옆에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키운 귤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천혜향이나 한라봉 그런 것보다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드시면 이게 계속 이것만 찾으시더라고요.
16: 네. 진지한 거. 그럼 이것도 신품종이에요?
17: 예, 신품종입니다. 아, 지금 키운 농가가 많이 없어요. 네.
0: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 보는 사람마다 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네요.
17: 귤 사시려고요?
18: 네.
17: 아, 어떤 걸로 고르세요?
18: 선물용 아니면 가정용?
17: 아, 가정용이요? 그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봤는데 포장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19: 다 주세요. 맛이 좋았어요.
17: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세요. 네.
0: 바나나와 귤 농사를 지으면서 카페까지 한 이유. 사람들이 찾아오는 농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9: 이렇게 갖다 놨지?
17: 네, 저거 주문하신 거. 제가 실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차 옆에 있어요?
9: 제가
17: 실어드릴게요.
0: 아침부터 하우스 일에 카페에 귤 사러 오는 손님들까지 상대하랴 쉴 잠이 없네요.
17: 놓고요? 알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7: 이건 선물.
4: 명절 잘 지내시라고.
9: 네. 또 아들이 차고등이라고 차 사는 갖고 주네.
4: 또
9: 아빠한테 잘해.
17: 귤
9: 얼마 안 남았어.
17: 귤 많이 팔아서. 많이
9: 예,
17: 손들에 네, 감사합니다.
4: 그래요. 네, 잘 쉬시고
17: 잘 들어가세요.
0: 아이고, 우리 아버님 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네요.
17: 저도 분발해가지고 차를 한번 장만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 와, 뭐 설레네.
17: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들어가세요.
0: 아버지에게 근사한 차를 선물하는 그날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카페와 농장을 오가는데요. 특히 요즘은 귤 수확이 한창인 때라 더 바쁩니다.
1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얼굴이 여름에 그냥 꼬맸는데 깨끗해졌네.
2: 아, 겨울이라? 그렇지. 어. 관리해야지.
6: 그럼. 우리 하기 그때 애기 있어. 어릴 때부터. 3살 먹었나, 하기가.
2: 3살? 어. 그러니까.
6: 그때부터 왔던 게. 어려서나 지금이나 참 착했어, 애들. 항상 어디에 잘 두냐?
2: 네, 잘 되고 있어요. 밖에 추우니까 또 온실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올해 귤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10: 뭐 드셔보셨어요? 어떻게
6: 얼마나 그냥 맛있나 몰라.
10: 뒤로 자빠지게 생겼지?
6: 네.
10: 아, 큰일 날 뻔했어.
0: 진지향은 청견과 조색 밀감을 교배한 귤의 신품종 중 하나인데요. 껍질이 오렌지보다 얇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2: 아, 너무 많이 달렸네. 몇 톤 예상하세요?
10: 어, 한 8톤에서 1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2: 8톤에 10톤? 그 정도 할 거야.
6: 그러지? 이렇게 달렸지?
10: 너 아들,
2: 네.
10: 큰 걸로 좋은 걸로 네. 잘 골랐다. 막 서울 전국으로 가야 되니까.
2: 네, 좋은 놈으로만 딸게요.
0: 6,600여 제곱미터의 귤농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귤을 키우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김학 씨가 귀농 후 처음으로 시작한 작물 때문에 더 신경을 씁니다.
6: 어떻게 부른데?
18: 빨리 따줘야 나무가 살 것 같아.
2: 이미 색깔도 조금 노래지고 과일도 많이 좀 안 크고 그런 것 같아요.
18: 과일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었으니 나무가 몸살을 앓지.
2: 맛은 좋네. 좀 시다. 이거 좀 시다. 이거 시다.
18: 혹시 맛이 안 나서?
2: 식성이 좀 덜 됐구만.
18: 그래? 영양분이 이쪽 골고루 이쪽 못 갔구만.
2: 그래서 그런 거.
18: 나서 한 며칠. 그런 대로 맛 들었는데?
2: 괜찮긴 해요. 강도랑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 새콤해.
20: 신맛이 빠져요.
0: 보통 수확을 한 직후보다 2, 3일 정도 두면 단맛이 더 올라온다고 하네요.
18: 또 빨리 날라서 이제
2: 네, 빨리
18: 포장해야겠네.
2: 택배 나가야 되니까.
0: 주문이 많은 요즘 택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두릅니다. 수확한 진지향은 선별기를 이용해 분류하는데요. 네 가지 크기로 나누면서 흠집이나 이상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2: 여기 떨어진 거 뺄게요.
10: 두 다리 떨어진 거 빼.
2: 보통 배에 이제 꼭지가 이제 달려 있는데 이거는 꼭지가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안에가 상했을 확률도 있고 그래서 배송은 나가지 않고 그냥 따로 분류해서 이제 빼놓습니다.
0: 이제 귀농 5년 차의 김학 씨에게는 수확물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데요. 혹여 어디 상처라도 날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2: 3.4kg? 박스 300이네. 100g 정도는 더.
0: 상자 포장부터 쌓는 것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는 김학 씨. 정성스러운 건 좋지만 좀 느리긴 느린데요.
21: 아버지 이렇게 빠르셔요?
10: 아니 택배 물량 보내려면 빨리빨리 해야.
2: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실. 아버지만큼만 하자 했는데 아직도 사실 아버지 손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같이 뭐 하면 아버지는 한 저보다 한 1.5배? 거의 그 정도는 진짜 빠르시진 않나.
0: 농사 경력만 35년인 아버지에 비하면 5년 차인 김학 씨는 그야말로 초보 농부입니다.
10: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역시 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2: 안녕하세요.
22: 네. 이거 네 개래요.
2: 아, 네 개요?
22: 예, 갔네.
2: 그 익산으로 가는 게요?

0: 이거랑
1: 오늘 25 박스
0: 한번 실어줘. 이 마지막. 예.
2: 안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 갈게요. 예. 이따가 또 뭐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2: 사장님 가는 데 또 봐야지. 잘 가고 이따 예, 또 일 있으면 내려와. 어. 네.
3: 급한 택배 작업만 마치고 또다시 카페로 향하는 김학 씨. 한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4: 이번 설날은 쉽지 않을 겁니다.
5: 어려울 거야.
4: 진짜
5: 많이 어려울 거야.
3: 요즘 카페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겨울 시즌 한정의 귤 착즙 주스라는데요.
6: 그 다음에 와서 저 잔 먹어야 되겠다. 음향이 너무 좋네. 네.
0: 지금 귤 까가지고
6: 반죽 까가지고. 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 신선한 농산물로 만든 착즙 주스는 김학 씨네 카페의 효자 상품. 상처가 나거나 못난이라 판매가 어려운 귤을 활용하려고 착즙 주스를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판로 걱정 없이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4: 이거 진짜 맛있어.
0: 잘라 먹겠습니다.
3: 귤 음료에 이어서 요즘은 귤 디저트까지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0: 직원들 시식하게 한 두 조각. 어떤 것 같아요?
4: 오, 이쁜 것 같아요. 잘 만들어졌어요.
6: 좀 상큼해 보인다.
0: 상큼해 보여요?
6: 네, 상큼한 느낌.
0: 한 조각 먹어볼까요?
4: 네. 네.
0: 먹고 하시죠, 먹고.
3: 일단 모양에서는 합격. 맛은 어떨까요?
6: 한번 먹어보자, 먹어. 시식 타임. 상큼한데?
0: 팔아도 될까요? 이 정도요?
4: 지금 바로 팔아도 돼요.
0: 그래요? 그 윤찬 씨한테 바로 진행시켜.
4: 네, 진행시키시네.
6: 진행시켜. 바로.
4: 사온 거 아니죠, 저희?
0: 아, 저희 아닙니다. 어제 만든 거예요.
3: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혼자 카페에 남아 귤 케이크를 만들었던 김학 씨. 카페를 열기 위해 제빵 제과를 배웠던 경험을 살려 신 메뉴를 개발해 본 건데요.
5: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뭐 잘했었는데.
3: 그야말로 고생해서 만든 케이크입니다.
0: 크림도 약간 그 제스트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좀 이제 귤향이 이제 더 많이 나지.
6: 메뉴 개발 성공.
4: 오늘 진짜 잘 만든 거.
0: 맛있어. 괜찮네. 나 생각보다 케이크 맛있었지. 제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5: 조금 이거 가져가셔도 될 거 아니에요.
3: 귤농장 농부의 카페 사장.
0: 박스는 거기 있나요? 박스.
3: 배달부까지 전천후입니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아, 예.
0: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6: 귤 많이 나갔어?
0: 아, 많이 나가가지고.
7: 예, 안녕하세요.
3: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고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0: 오늘 귤 주스 많이 팔았네요.
8: 아, 그러네요. 귤 주스 되게 많이 나갔네요.
0: 네, 원래 아메리카노 다음에 이제 라떼류가 많이 팔리는데 요새 귤 주스가 진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8: 첫입니까?
0: 네, 잘 팔았어. 잘 팔았다.
3: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귤 주스가 많이 판매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쉬고
8: 네.
0: 금요일에 봐요.
8: 알겠습니다.
0: 네, 들어오세요.
3: 김학 씨네 집은 바나나 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데요.

0: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아, 들어서 와. 네. 오늘 또 고생했지?
1: 네. 아, 이거 와. 아니, 아니.
0: 종일 제대로 끼니도 챙기지 못했을 아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서두릅니다.
1: 오늘 저녁 뭐예요?
2: 아, 오늘
1: 맛있는 냄새 나네.
2: 네가 좋아하나?
1: 네, 맛있어 보이는 거.
2: 주물럭.
1: 배고파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을 열심히 해서 가지고.
2: 그래, 맛있게 먹.

0: 푸짐하네.
1: 오늘 수고한 가족을 위해서
2: 맛있게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먹겠습니다.
3: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오리 주물럭.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4: 야, 좀 넣고 땅콩을 하나 올려보고 먹어봐야지.
0: 먹어봐야지.
5: 아, 맛있어.
1: 어때?
0: 분식집에서 사온 거 같네.
1: 그 정도야?
0: 맛집 맛집.
1: 맛집? 종종 해줘야겠네 그럼.
0: 맛있어 맛있어.
6: 역시 한국 사람 밥심이여.
1: 둘이 다 맛있게 먹으니까 요리한 보람이 느껴지네.
6: 아빠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 그거 보니까 길거리에 거의 바나나, 코코넛, 야자수 뭐 이것들이 즐비 있더라고.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보면은 고향 생각 많이 날 것 같더라고.
0: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집에서 이제 키우던 약간 식물처럼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좀 정이 갈 것 같아.
1: 귤 베리는 뭐 잘 나왔어?
0: 아메리카노가 1등이고 요즘 보통 보면 여름에는 바나나 쉐이크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들 드시고 네, 겨울에는 이제 착즙 귤 주스를 지금 요즘에는 많이 드시고
6: 귤 진지하게 지금 1월 중순부터 2월달 3월달이니까
0: 저번에 어떤 여자분이 막 귤 주스 맛있다고 막 손님들 엄청 데리고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한 일주일에 한 4번 오셔가지고 귤 주스만 드시고
1: 그래?
0: 이제 인사하면서 씩 웃으면서 귤 주스 드릴까요? 이제 그러면서 불주스 드리고 했지. 맛있어 맛있어.
1: 맛있어? 많이 먹어.
0: 네.
1: 엄마도 좀 까야겠네.
6: 어서 좀 도와주세요.
1: 네, 도와주세요.
0: 칼은 못 먹고 두 개 먹었어요.
1: 칼 가져왔어요. 한 개 누가 빨리 까나 내기할까? 같이 땡 해서 해야지.
0: 누가 먼저 까나?
1: 응.
0: 잘 골라요. 줄을 잘 골라요.
6: 골라.
1: 골르세요. 마음대로 골르세요.
0: 아니, 모르겠다.
6: 준비 시작.
3: 김학시 가족배 귤까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0: 스타트가 늦었다.
3: 어머니와 아버지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0: 잘하시네. 어떻게 까시대? 금방 까시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또 저녁마다 이렇게 프리지아 맨날
6: 먹고. 옛날에 프리지아 할 때 새벽 막 2시, 3시까지 하고 그랬잖아.
0: 그렇지.
6: 졸업 시즌에 옛날에는 졸업을 2월 달에 다 했잖아. 집으로 가져와서 막 하고 있잖아. 가족이 그래. 총동원해가지고.
0: 집에 그래서 맨날 저녁에 들어오려면 이거 하고 있겠구나.
6: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0: 그럴 때도 있는데
6: 항상 미안해 가족들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3: 35년 동안 화훼농사를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농사일에는 익숙했던 김학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농사가 아닌 반

0: 노체 공장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갑갑하기만 한 직장 생활 대신 탁 트인 자연을 자유롭게 누비고 싶어 2019년 귀농을 했는데요. 농부가 되자마자 화훼에서 작물을 변경한 아버지와 함께 귤농사, 거기에 바나나까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후 판로를 고민하던 차에 손님들이 찾아오는 농장을 만들고 싶어 카페까지 열게 된 겁니다.
1: 아빠가 좀 고생한 게 이제 꽃을 조금 피우고 있나. 우리 하기를 통해서 아빠도 언대한 꿈을 가지고 참 농장을 시작했는데 이 농업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2: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잘 돼서 다행이죠.
1: 아빠 최종적인 목적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페하고 힐링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 내 아들이 와서 이렇게 또 다 아빠의 꿈을 좀 실현해가고 있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그냥 감사하네.
2: 제가 감사하죠. 같이 이렇게 카페 운영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농장 일도 많이 알려주시고.
1: 진장 화이팅! 이렇게 들어오고 화이팅!
3: 맛있어.
0: 다음 날 새벽 해도 뜨기 전에 집을 나서는 김학 씨. 농장으로 가는가 했는데 찾아간 곳은 집 근처의 헬스장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2: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새해 결심으로 지금 다시 운동을 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0: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 운동 좀 하는 카페 직원에게 도움까지 청했습니다.
2: 오늘 운동 좀 잘 알려주세요. 하체 했으면 좋겠다고. 아, 하체 먼저 할까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4: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로 일어서려고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2: 무조건 하체만.
0: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워보는데요.
4: 일단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는 계속 꼿꼿이 삐고 있어야 돼요.
2: 허리를 삐고?
4: 이 발 끝에가 똑같아야 힘이 작용하는 게 똑같아요.
2: 같은 선상에?
4: 네.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2: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네.
4: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최대한 자기 발에 편하게 맞추고 더 내려가셔야 돼요.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4: 네. 불러주세요.
2: 뭐 아무것도 안 꼈는데도 힘든데?
4: 그러지 마세요.
0: 자세도 배웠겠다. 본격적인 운동에 나섭니다.
4: 아, 더 내려야 돼. 더 내려야 돼.
2: 진짜 힘들어.
4: 두근.
0: 농장 두 개에 카페일까지 해내려면 체력은 필수. 덤으로 다이어트까지 하려고 시작한 운동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2: 와, 진짜.
4: 제가 힘들면 보겠습니다.
2: 아, 예, 손준.
4: 저는 그냥 게으른 돼지가 되겠습니다.
5: 아, 안 됩니다. 아, 오케이. 갓생을 살기 위해서. 아, 오케이.
4: 노페인 노게인.
2: 노페인 노게인.
0: 그럼요. 고통과 노력 없이 얻는 건 없죠.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2: 아, 우수칩을 깔아야지. 잠깐만요. 장갑이.
1: 장갑 여기.
2: 아, 그거 있다. 네.
1: 봄철 됐으니까 이제.
2: 한번 또. 깔아야지. 사람들이 하도 밟으니까 이게 나무가 바스라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새로 깔아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0: 바나나는 병충해가 거의 없어서 온도와 수분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요. 농장을 개방해 카페로 활용하다 보니 수분 조절이 관건. 때문에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바닥에 나무 조각을 깔아주는 겁니다.
1: 이거는 소나무하고 네. 잡목.
2: 잡목.
1: 참나무.
2: 섞어가지고.
1: 섞어가지고. 깔아주면 뿌리 보호도 되고 수분 정말도 맞고 이렇게 제초 작업도 하고. 저쪽부터 깔아.
2: 네. 자, 앞에부터 깔게요.
0: 바나나와 귤 농장을 하면서 카페까지 하는 욕심 많은 농부지만 아직은 배울 게 더 많은 김학 씨.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며 35년의 농사 노하우를 하나하나 배우는 중입니다.
2: 됐다. 됐지?
1: 오케이.
0: 바닥에 깔아둔 나무 조각을 평평하게 잘 펴주면 농장 정리가 끝이 납니다.
1: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지?
2: 좋네. 새로 깔아놓으니까 또 뭔가
1: 새로운 기분으로
2: 새로 준비를 하나 또 느낌이네. 고생했어요. 네.
1: 그래.
0: 바나나 나무에 둘러싸여 더욱 이국적인 농장형 카페. 주말이면 이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3: 129번이세요?
6: 네.
3: 계세요.
2: 라떼 하나 뽑아야 되나요?
6: 네.
2: 네.
0: 이색적인 카페와 맛있는 디저트 메뉴도 이곳을 찾는 이유지만 또 하나는 바로 카페 내부에 꾸며둔 중정 때문입니다.
7: 다 떨어져, 다 떨어져.
8: 넌 지금
7: 원래 갖고 가려고 그러지?
9: 맛은 어떻게 갖고 그래?
8: 자연스럽게 찍어줘요.
0: 특히 심어둔 귤과 레몬 열매가 알록달록해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는데요. 입소문을 타서 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10: 오, 폼 미쳤네.
11: 오, 이야, 이거 갈 줄 없네?
10: 이거 달라.
12: 폼 좋다?
13: 너 폼 좋다?
14: 제주도 언제 갔다 왔어?
0: 이렇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 주말에는 늘 카페가 꽉 찹니다.
2: 600g.
15: 네, 향도 괜찮죠. 껍질에서 나오는 향이 됐으니까.
16: 껍질이 몸에도 좋고 식감이 잼에 들어가면 식감이 또 있더라고요.
2: 이 정도면 되죠?
15: 됐어.
2: 응, 이 정도면 된다. 60g 쟀어요?
15: 응?
2: 60g 쟀어?
15: 아니.
2: 안 쟀어?
15: 안 됐는데?
2: 마음대로 하면 레시피가 안 된다니까?
16: 세개 정도. 껍질 3개.
2: 줄이 크기가 다르니까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다음에 계량할 때는 딱딱딱.
16: 사장님 너무 빵빵하네.
0: 바쁜 주말에는 어머니까지 출동해 카페를 돕는데요. 귤 껍질을 넣어 식감과 향을 끌어올린 진지향 잼은 어머니가 개발한 겁니다. 만드는 것도 직접 하십니다.
2: 맛있네.
16: 됐어, 잘 됐어.
0: 진지향 잼 역시 김학 씨네 카페의 특별 메뉴 중 하나입니다.
2: 네. 지금 접시가 좀 커가지고 조심히 들고 가세요.

0: 맛있다고.
1: 상큼한 향과 맛이 빵이나 치즈케이크와도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저녁. 바쁜 주말 일도 끝이 보입니다. 다음 날.
2: 들어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들어오세요.
3: 규리다.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여기는 진지한 농장이고요. 네. 저 오늘은 수확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진지하게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바로 위 한 세 입에서 네 입 정도 위에를 따주시면 그래서 위에서 따서 이제 따게 되면 이제 과일이 손상이 안 가 있죠. 이때 이제 가까이 붙여가지고 거꾸로 가위를 들고 잘라주시면 깨끗하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4: 드시면서 따세요.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
3: 네.
4: 빨리 따보시고. 가봐.
1: 귤 농장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도 하는데요. 아이들 방학이 되면 평일에도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2: 예은아 여기야. 세 마디 위로 따고 붙여서 한 따주고.
5: 뭐냐? 괜찮네.
6: 오케이.
2: 오, 잘 딴다.
6: 오케이. 잘 따는데. 자, 여기로 왔어.
5: 여기 있다.
6: 그렇지. 아, 진짜. 어우. 굉장히 크고 맛있게. 자, 한번 드셔봐요.
4: 어우. 떨어주세요.
6: 자, 한번 따주세요.
4: 와. 색깔도 이쁘고.
6: 색깔도 진짜 이쁘다.
4: 맛있게 생겼네.
6: 나무가 튼실하니.
4: 향이 너무 좋아.
6: 뭐 천혜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지향이 이렇게 맛있어. 향도 좋고 당도가 이렇게.
4: 상큼하니 너무 좋아요.
1: 어때?
5: 맛있어.
1: 맛있지? 맛있지?
7: 아이고. 아, 맛있어.
4: 얘들아 이제 가서 재보자. 얼마나 땄나?
5: 선생님 한 개만 땄다고. 한 개만
4: 땄다고.
5: 한 개만. 왜 나 풀잎만 떠? 귤을 안 떠.
4: 세 개만 떴어.
5: 가위가 아니라 그냥.
1: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수확을 하네요.
2: 이거 딴 사람 누구예요? 이거?
8: 저요.
2: 한번 보기 해볼게요. 네.
4: 1.4kg.
2: 와. 네, 잘 땄네. 1.2kg 줄게요.
4: 예, 감사합니다.
9: 사랑님이 진심이 부서하시구만.
8: 이게 연이꺼지?
4: 감사합니다.
2: 가져가세요.
4: 감사합니다.
10: 같이 모은 사람을 담아주세요.
8: 1.4kg입니다.
4: 원래 1kg예요. 1kg야. 원래 1kg. 사장님이 더 주신 거야.
2: 더 주는 거야.
9: 원래
4: 1kg예요.
6: 잘 먹겠습니다.
4: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5: 할머니 나도 가야 돼.
2: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놀러 와주세요.
4: 네. 네.
9: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사실 오늘은 일주일에 딱 하루뿐인 김학 씨의 휴일인데요. 체험 일정이 생겨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유. 뭘 하며 보낼지 궁금하네요.
2: 오랜만이네.
6: 오늘 뭐 먹어?
2: 맛있는 거 먹어야지.
9: 하는 거야 오늘?
2: 그럼 먹고 싶은 거 막 골라. 가게.
1: 직장 다닐 때 동료이자 귀농한 후배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2: 이거를 하나 해볼까? 장바구니 하나 가져와야겠다. 하나씩 들고 두 개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1: 양파는 있고 파채 하나 사고.
2: 파채 좋지?
9: 형 버섯 꿀 거야?
2: 버섯? 버섯 하나 고기 사야지. 나는 목살 사야 되는데.
9: 목살로 사야 하는데.
2: 목살을
1: 재료 하나 고르는데도 신중한데요.
2: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목살 좀 두껍게 썰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게요.
6: 아 그럼 점심 먹고 오지 말걸.
2: 점심?
6: 수육 먹고 왔는데.
2: 고기를 먹었어. 캠핑에 나왔대.

0: 고기가 그 안 말라.
1: 너무
0: 아니야. 한 6시, 4시간 해야 되니까.
1: 4시간 한다고?
0: 어. 지금 가서 미리 해놔야 돼.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붙어있다. 보너스야, 보너스. 책에 세 개 있어? 세 개 사?
1: 응.
0: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는 또. 실속 챙겨야 되니까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3: 작은 물건 하나도 그냥 사지 않고 비교를 해가며 최적의 제품을 고르는 김학 씨. 귀농 후 농장과 카페를 꾸리면서 알뜰해졌습니다.
0: 어, 박스로.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 네.
0: 어, 우와, 괜찮아? 조심해라. 아. 터지는 거 아닌 거 보겠다. 빨리 차분히 열어.
3: 장까지 잔뜩 봐서 어디론가 나선 두 남자. 어디에 가는 걸까요? 그런데 찾아온 곳은 김학 씨네 카페네요? 사실 오늘 갈 곳은 카페 뒤에 만들어둔 김학 씨의 개인 캠핑장입니다.
0: 작년 여름부터 쳐놔가지고 지금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 이곳은 김학 씨만의 별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요. 바나나 농장과 카페를 열었던 초기에는 이곳에서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0: 저의 카페 오픈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가까이서 즐기자. 거의 방을 그냥 만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3: 오랜만에 하는 캠핑을 위해 음식 준비에 나선 김학 씨. 오, 요리 좀 해본 폼인데요?
0: 옛날에 자취생활을 좀 하기도 하고 자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카페 준비하기 전에는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가지고 이제 그때 경험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것저것 해볼까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0: 캠핑장이요?
1: 여기 캠핑장이요? 어. 나중에 이제 캠핑장 이제 쓰실 수 있게 하려고 생각 준비 중이에요.
2: 실험죠.
0: 어, 됐어. 아,
2: 나중에 하면 제가 여기 앞에다가 써놓을게요. 예. 다음에 놀러 오세요. 네.
1: 그 지나가면서 이제 텐트 있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보시고 앞에 들어오셔서 막 구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3: 농장 두 곳과 카페에 이어 캠핑장까지 열어볼까 하는 고민이 있는 요즘. 친구들 얼굴도 보고 조언도 구할 겸 캠핑을 준비한 겁니다.
4: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여기 비 많이 온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캠핑을 해야 하는지.
5: 그래도 뭐 맛있게 준다니까.
1: 먹어보면 그런 얘기 쏙 들어가.
5: 알겠어. 기대해볼게. 내가
1: 좀만 기다려. 훈증으로만 해가지고 그 열로만 해서 구운 거기 때문에 기름기는 싹 빠지고 담백하게 드셔보시면 이제 환장합니다.
3: 비가 내렸다 멈췄다를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날도 저물었습니다.
1: 들어와. 얼른 앉아. 기다리네. 목 빠진 줄 알았다.
5: 다 젖었어.
1: 방금 떨어져서?
5: 몇 시간 걸렸어요?
6: 2시간 20분? 2시간 20분 정도?
5: 휴게소 갔다 왔다 한 것 같았어요.
6: 안 맞죠.
5: 갔다 왔으면 크게 혼났어.
3: 빗속을 뚫고 찾아온 친구 역시 전 직장 동료입니다.
4: 여기다가 확인 딱 올려가지고.
3: 맛있겠어요.
5: 사장님 여기 훈제 2인분만 넣어주세요.
4: 천천히 먹어요. 안 되겠어.

0: 이제 단체로 구우면 이제 계속 나가니까 계속 여러 대를 사서 구워줘야지.
1: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0: 내가?
1: 형이 농장 해야지, 카페 해야지, 거기다 캠핑장 한다? 아, 그러면.

0: 는 관리 못할 거 아니야.
1: 텐트 그 자리만 줘야 되지. 아.
0: 자리 주면 또 사람들도 써야 하잖아. 이거 청소할 사람들 써야지.
2: 사람이 써야지. 근데 그거는 사업을 확장하려면 혼자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사람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1: 얘가 균형한다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정말로 말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나는 이 회사에서 나는 얘가 의지였으니까.
0: 그치, 그치.
1: 게다가 얘가 갑자기 내 기준에서는 되게 위험한 농사 이런 일을 한다니까 나는 좀 말리고 싶었지 사실. 진짜
0: 그래도 이제
1: 그랬는데 이게 그걸 이어가서 카페도 하고 갑자기 캠핑장도 이제 늘린다고 이게 되게 사업도 확장하고 한다고 하니까
0: 농사도 지으면서
2: 하고. 그쪽이 또 잘 되면 거기서 또 조금 이제 벌어서 이제 또 쓰는 거고
0: 안전장치를
2: 안전 여러 가지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뭔가 계속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0: 아마 시도해보는 것도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3: 그래 해봐.
2: 그래. 많이 놀러 오고.
0: 뭐야 나만? 야 근데 고기 진짜 맛있긴 하다.
2: 빨리 먹어.
4: 농장에 새롭게 열리는 캠핑장 기대가 됩니다.
5: 오랜만에 햇빛이 나네.
6: 날씨도 좋고.
7: 오랜만에 등산 오네.
5: 산행 한번 또 모처럼 한번 해보자고.
6: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아주 무겁네.
7: 비오고 나서 좋네 날씨가.
4: 한 차례 귤 수확을 마치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5: 같이 가.
7: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5: 젊음이 좋구만.
6: 보인다.
7: 좋아.
6: 저쪽 부송동, 야. 영등동, 원광대 쪽은 저쪽이잖아.
7: 저쪽이 저쪽.
5: 익산 진해가 다 보이는구만.
6: 우리 카페도 보이냐?
5: 저 숲 뒤에.
6: 숲 뒤에. 우리 여기 자주 와야겠다 이렇게.
2: 그러니까.
7: 저런 넓은 평야 같은 데를 딱 하나 사가지고 캠핑장 같은 거 하면 좋겠어.
5: 좋지.
7: 올라가.
6: 여기 올라가서 잠깐 찍어볼까?
5: 차지하지 마시고. 만세 3차 하면 해야 하는데. 만세!
6: 뭐야, 뭔 만세?
4: 지난 몇 년, 쉼 없이 달려온 가족들.
6: 그래.
4: 농사만 짓는 농부가 아닌 사업가로 성장하려는 김학 씨의 꿈을 위해서였는데요.
7: 저쪽 시내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면 익산 끝자락도 보이고 하는데. 익산 사람들이 우리 진지향을 다 알아서 한 번씩은 먹어볼 수 있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어.
6: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건축할 때부터 그 목수 아저씨들, 미장 아저씨들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하고 막 서로 다툴고 할 때 젊은 네가 다 조율하면서 아저씨들 다독거리면서 완성할 때까지 엄마는 지켜봤는데 그때 너의 그 가능성을 봤어.
5: 믿음이 맡겨도 되겠다.
7: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잘하고 있어.
6: 아직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5: 그래.
6: 이대로 쭉.
5: 도전.
7: 감사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5: 그러면 3월 중순 말경이 필 거야.
7: 중순. 꽃이네.
5: 한번 해만 오면 이제 해마다 힘이 나오네.
7: 나중에 저도 꽃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떤 것 같아?
5: 꽃 좋지.
7: 네. 좋아.
5: 잘 배워서.
7: 네.
5: 예뻐.
7: 그니까.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당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괜찮았나요?
1: 괜찮다.
2: 아이어리 같은 느낌.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그러니까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문경으로 놀러 오세요.

0: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1: 이럴 땐 어디에?
2: 유아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저녁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전이나 정오에 펼치는 공연을 마티네라고 하는데요.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마티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로 만나볼 소식은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금난새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준비했는데요. 클래식 대중화의 거장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금난새 지휘자는 오랜 기간 해설음악회를 통해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클래식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협주곡을 소개하는 명작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러시아 낭만주의의 대표 작곡가 차이콥스키로 쉽고 친근한 해설로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엄숙함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한 금난새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그 무대 만나러 충남 공주로 함께 가보시죠.
1: 여유로운 한낮에 즐기는 클래식, 한국인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2: 흑인이에요 작곡가.
1: 유쾌한 해설로 클래식의 숨은 재미를 찾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시. 수요일 낮 11시 공주문예회관에서 한낮의 콘서트 금난새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마티네는 오전에 열리는 음악회를 말하는데요.
3: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시간이고 바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친절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난새 선생님이 워낙 위트있게 재치있게 해설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1: 1977년 세계적인 지휘 콩쿠르인 카라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약 50년간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온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기획하기도 했는데요.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휘자 금난새입니다. 저는 올해 3년째로 마티네 콘서트 11시 하는 음악회를 이 공주에서 해왔는데 아무래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6번의 연주를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지난 달에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콘체르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콘체르트가 유명한데 그 곡을 연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가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협연자는 13세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으로 2024년 국제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인 이탈리아 피콜로 비올리노 마지코 국제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입니다. 이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런 힘들었던 감정이나 그런 요소들을 관객에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차이콥스키의 특성상 되게 화려한 기교가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되게 기교를 보여줘야 할 때는 진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그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 쓴 곡인데요. 무대에서 연주한 1악장은 화려한 바이올린 선율과 한순간 터져나오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특징입니다.

0: 선망의 대상이었던 모차르트에 대한 존경을 담아 쓴 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그중 1악장에서는 현악기의 깊은 울림이 엄숙함과 생동감으로 오가는데요.
1: 차이콥스키는 원래 그 다른 작곡가

저도 그렇지만 그 모차르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세레나데라는 옛날 형식의 곡을 썼는데 자기도 한번 써보겠다 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쓸까 할 때 멜로디를 한번 쳐야 돼. 오선지에 네. 지금 여러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무슨 메시지가 없잖아요. 따따따따디데다 위에서 내려오는 멜로디인데 이거를 차이콥스키는 이렇게 작곡을 해서 와 쳐다

0: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이콥스키의 음악 세계를 설명해 곡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1: 그 이제 왈스니까 두 사람이 치는 거잖아요. 여럿이잖아요. 담담담 이렇게 담담담담담담담 이렇게 차이콥스키는 그 오페라도 잘 유명한 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발레 백조호스라든지 호두까기 인형 또는 슬리핑 뷰티 너무 그 춤곡을 많이 썼는데 오늘 여기 2악장 왈스를 해보겠어요. 디라 눈바바바

0: 오케스트라 뭐 악보가 있나?
1: 금난세 지휘자는 마지막 곡은 즉흥 연주로 제안했는데요. 영화나 다큐멘터리든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선택했습니다.

0: 배고프지도 않아요. 계속 더 해도 좋을 것 같은 너무너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1: 딸이 처음 바이올린 협연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2: 연주곡은 다 좋았는데 이제 그 뮤지션들의 이런 열정, 그게 참 보기 좋았었어요, 저는.
3: 공주문예회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다양한 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인데요.
4: 다음 6월 17일에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를 주제로 마티네 콘서트가 또 열리고요. 예술가의 삶과 예술가의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아트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6월 20일 날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5: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고마워요.
3: 지휘자 금난세의 유쾌한 해설로 더 재미있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 마티네 콘서트와 함께 클래식이 주는 또 다른 감동을 느껴보세요.
6: 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객석도 웃음으로 지휘한 유쾌한 음악회였습니다.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공연마다 다양한 협연자가 참여하는데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의 서정성을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선율로 들려준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의 열정적인 연주도 인상 깊었습니다. 나른한 한낮, 일상의 활력이 되어줄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10월까지 공주문예회관에서 계속될 예정인데요. 오는 6월 17일에는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만나실 수 있고요. 7월과 9월, 10월에는 엘가, 베토벤, 베버의 작품을 유쾌한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문화예술과의 만남, 마에스트로 금난세가 선물하는 유쾌한 클래식을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만의 아지트가 있으신가요? 아지트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나 서점 혹은 자주 찾는 공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국악방송에도 새로운 아지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리꾼이자 배우, 이 시대 젊은 국악을 대표하는 김준수가 문을 연 공간, 바로 김준수의 아지트인데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이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도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녹화 현장을 방문해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에 어떤 친구들이 놀러 왔을까요? 우리 음악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김준수의 아지트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7: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 소리꾼 김준수가 여는 현재 진행형 토크쇼.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만나는 우리 음악의 진솔한 모습. 국악방송의 새로운 간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우리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을 아지트로 초대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인데요. 국악을 위해 세워진 이 아지트의 주인은 바로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2021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한 젊은 국악인의 대표 주자로 소리뿐 아니라 창극, 트로트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인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지트에 초대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 또 그분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8: 김준수의 아지트에는 매회 특별한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다는데요. 바로 김준수의 소리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겁니다.
9: 첩첩이 놀러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7: 우선요, 가장 그 첫 포문을 열었을 때 내가 편한 사람들이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법.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는 어떤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1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8: 김준수의 아지트를 축하하기 위해 김준수의 오랜 지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판소리와 피아노를 결합한 피아노 병창으로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고영렬인데요. 2016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자이기도 하죠. 사랑이야, 사랑이로구
7: 나의 사랑이야.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11: 안녕하십니까.
7: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8: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리꾼 두 사람이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 국악인이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이니만큼 우리 소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1: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7: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11: 제가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고 관객이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기 때문에 관객이 숨을 쉬게 하는 것조차 음악이 돼서 아,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보겠습니다.
7: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11: 함께요?
7: 함께!
11: 함께! 아, 좋아요. 어쨌든 국악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타 방송국들은 어쨌든 국악 전문적인 방송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일단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내 생각 자체를 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8: 두 번째 손님 역시 김준수의 오랜 벗. 바로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입니다. 전통 창법에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해 국악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는데요.
7: 소희 씨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7: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12: 네.
7: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12: 네.
7: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12: 사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하러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낯설었던 설레던 그 감정들보다도 딱 무대에 서서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7: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2: 네.
7: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12: 너무 응원할게요.
7: 고맙습니다.
12: 화이팅!
8: 음악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이기에 서로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
12: 멋이 참
8: 두 국악인의 소리와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이 작은 공간도 함께 풍성해집니다.
7: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8: 김준수의 아지트를 더 풍성하게 해준 마지막 손님은 월드뮤직밴드 두 번째 달입니다. 2004년 결성 이후 국악과 재즈, 왈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여온 대한민국 대표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인데요.

0: 저희의 오랜 친구 김준수가 본인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회를 본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 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1: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악방송 대표 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20회를 맞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이름을 알린 국악그룹 구이임, 불새출, 오름세가 김준수의 아지트에 모였습니다.
2: 너무 가득한데.
3: 이렇게 이제 김준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에 또 이제 구이임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4: 네, 저희가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회에 참가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 동안 잊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5: 우리 김준수의 아지트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6: 늘 형님의 앞길을 응원하는 한 동생으로서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형님, 화이팅!
7: 자, 우리의 친구 김준수의 아지트 1회를 넘어서 1000회 만회가 될 때까지 화이팅!
8: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9: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그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김윤수의 아지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악 공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 소리꾼 김준수와 이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음악의 현재. 김준수의 아지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너질.
10: 네, 무대 위가 아니라 편안한 아지트에서 동료들끼리 즐겁게 수다를 떠는 것 같죠? 저도 기회가 되면 김준수의 아지트 꼭 놀러 가보고 싶네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을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은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열, 그리고 국악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였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지음이라고 하죠. 이들을 보면서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인들의 다양한 음악과 진솔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김준수의 아지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효명세자는 순조 말기 대리청정으로 세도 정치를 억제하고 왕권을 바로 세우고자 했지만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도

0: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뛰어나 궁중예술에 꽂힌 정재의 황금기를 이룬 효명세자. 재임 기간 중총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궁중연회가 열렸다고도 기록돼 있는데요. 직접 궁중음악에 가사를 쓰고 공연을 연출한 효명세자의 꿈과 이상이 창극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창극단이 창극 효명을 선보이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창극으로 다시 태어난 효명세자의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를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에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 단원 이소연입니다. 저 5년 만에 뵙게 됐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기쁘고 반갑습니다.
0: 진짜 5년 만에. 그때는 제가 송현민 씨랑 2MC 할
2: 맞아요.
0: 때였었는데,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대로이신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이. 너무 똑같으세요.
1: 똑같아요.
0: 아, 훈훈하네요. 간간이 이제 VCR을 통해서 만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저희 이제 국립창극단 창극 효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1: 한두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이라서.
2: 23일.
1: 6월 23일부터 공연이 시작되어서요. 저희 막바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막바지 준비에 바쁘시고. 황복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2: 효명에서 효명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두 분, 오랜만에 또 나오셨고, 국립창극단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창극단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국립창극단은 1962년도에 창단되었고요. 전통판소리 오바탕을 바탕으로 음악극 형태인 창극이라는 장르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그 오바탕을 기반으로 계속 연행되고 공연을 해왔다면 요즘에 와서는 사실 이제 동시대적인 그리고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관객분들이 또 이해하기 쉬운 또 그런 작품들로 새로운 창작 작품을 통해서 또 우리의 판소리를 입혀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입니다.
0: 국립창극단의 역사가 그럼 벌써 60년이 넘은 거네요.
2: 60년이 넘었죠.
0: 와, 그렇게 오래됐다니 다시 한번 또 놀랍습니다. 작년에 진짜 파격적인 전개로 화제가 된 작품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심청. 저희가 소개도 했었는데요. 그때 소연 씨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청에서 뺑덕어멈 역할을 맡으셨죠.
1: 뺑덕어멈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뺑덕어멈이 좀 해학적인 그런 이미지의 인물이었는데, 그때 심청에서는 이제 뺑덕어멈이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심청이 그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연성을 주는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0: 약간 이제 심청이지만 심청에 대한 어떤 스토리 전개라기보다는 의외의 전개 스토리여가지고 저도 소개하면서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관객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1: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0: 불편해하기도
1: 왜냐하면 또 전통적인 이 효를 대표하는 심청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비틀 수가 있나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하지만 또 동시대적인 그런 감각을 좀 가져온 작품이라서 또 젊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0: 새롭게.
1: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두 분이 정말 간판 스타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신 작품 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거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뭐 있을까요?
1: 저는 대표적으로는 춘향전에서 춘향도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병강세 점집고 옥녀에서 옥녀 역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청에서 뺑덕어멈 이런 역할도 맡아봤고요. 이런 역할들 주로 여성적인 역할들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0: 황복 씨는요?
2: 저도 뭐 춘향전에서 뭐 이도령 역할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최근에 했던 작품들로는 뭐 폐왕별이에서

0: 유방 역할도 맡았었고요.
1: 오.
0: 그리고 리어에서 에드거 역할,
1: 그러니까요.
0: 리날치에서 리날치 역할,
1: 예.
0: 그리고 보어자에서 수양대군 역할.
1: 그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예. 꼭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보호자 말씀도 또 해주셨어요. 아니,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정말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0: 맞아요.
1: 약간 이 작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게 올해 3월에 있었던 거죠. 어떠세요?
0: 사실
1: 어땠어요?
0: 이번에 했던 게 이제 초연 이후에
1: 네.
0: 재연을 한 공연이었거든요. 뭐이 보호자라는 뭐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유정난 사건들로 이제 쉽게 이제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1: 네.
0: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이 지난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1: 네.
0: 이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수양, 그리고 안평의 딸인 무심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안평이 애정하고 사랑했던 대어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1: 네.
0: 대어양으로 소연 씨가 출연을 하셨었고요.
1: 오.
0: 그리고 우리가 몽유도원도의 그림을 잘 그린
1: 네.
0: 안견이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1: 오.
0: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과 창작을 해서 어쨌든 무대 위에 올렸던 작품이에요.
1: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분은 국립창극단에서 또 인연이 돼서 실제 부부이시기도 합니다.
2: 네.
1: 올해로 이제 결혼 몇 년째인가요?
2: 10주년입니다.
1: 10주년! 우와. 그러면은 연애 기간도 길었을 것이고
2: 네.
1: 결혼 10년까지 이제 숨쉬는 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의 기분 상태를 딱알수 있을 것 같다는
2: 맞아요.
1: 생각이 드는데
2: 네.
1: 어때요?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국립창극단에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라이벌 의식 같은 것도 있나요?
2: 라이벌이라기보다는
1: 네.
2: 아무래도 제일 먼저 마주하는 제일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제 1번 평론가일 수도 있고,
1: 그렇네요.
2: 제 1의 또 팬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마음이라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1: 네.
2: 서로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줄수 있고 그렇게 계속 24시간 보면서 함께 숨 쉬고 있는 것
1: 아,
2: 같습니다.
1: 너무 좋으시겠어요.
2: 네.
1: 24시간 부탁이. 아니, 왜, 보통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냥 좀, 일할 땐 떨어져 있으니까,
2: 네.
1: 그냥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좀 냉랭하게 있고 이런데, 두분 그러실 수가 없겠는데요?
2: 네. 네, 맞아요.
1: 계속 같이 지내시니까.
0: 네. 싸우고 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사실 또 냉랭하게 있으면 너네들 싸웠어? 막
1: 그러니까.
0: 이런 또 이제 말씀을 물으시면 또 그렇게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 것도 있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굉장히 좋은 점도 있네요.
2: 맞아요.
1: 그럼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제첫 번째, 제 1의 평론가가 된다면, 약간 어떤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해줬을 때, 조금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2: 기분 나빠요?
0: 아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연 씨가 사실 이런 작품을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1: 네.
0: 그런 대본 해석 능력? 해석하는 게좀 빨라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빠른 편이에요.
1: 아무래도 여자의 그런 감성적인
0: 네, 그런
1: 게
0: 것 같아요.
1: 더해져서, 네.
0: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봐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게 조금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소연 씨는 굉장히 빨라서 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르침을 많이 주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이제 왜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1: 그럴 수도
0: 있는데
1: 있잖아요.
0: 어떨 때는 이제 계속 했던 말을 이제 자꾸 하고 그러면 어떤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혼자의 시간으로 이제 대본을 분석할 때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미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 선생님 연분이시네요.
0: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죠.
1: 와, 어떠세요? 소연 씨 입장에서.
2: 그렇게 생각했다니 다행이네요.
0: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1: 반대로 이제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실 거잖아요.
2: 맞아요. 또 지지를 또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네. 네가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제가 아무래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네. 아무래도 배우들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맞구나 그리고 의논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점도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부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과 맞추는 호흡보다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2: 그래야 될 텐데요.
0: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무대에서 물론 이제 역할을 이렇게 같이 자주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페어로 사실 주인공을 맡은 거는 처음이에요.
1: 아 처음이에요?
2: 네.
0: 네. 그러니까 제가 이도영을 하고 춘향이를 만약에 캐스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게 붙여주질 않더라고요.
1: 다른 짝꿍으로
0: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좀 놀랐어요. 네.
1: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이 한 무대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회오름극장에서 조선시대 궁중무용에 큰 영향을 미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 창극 효명의 막이 오릅니다. 일단 효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0: 네,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짧은 맞아요. 생을 사신 분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서 그 대리청정을 맡아서 또 어린 나이에 국정도 돌보고 네. 정치와 모든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돌봤던 인물인데요. 그만큼 좀 영민하고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효명을 하면서 사실 이 효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때 시대에 어쨌든 세도 정치로 인해서 흔들리던 왕권을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네. 그리고 예약 정치를 통해서 또 그런 문화나 예술을 또 이렇게 다 잡아가면서 맞아요. 기틀을 마련하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모두를 또 통합하고 화합하려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효명이라는 작품 안에서도 그런 인물적인 그런 효명에 대한 정치 방향이나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네. 무대에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정말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저 이제 한국무용 전공했으니까 네. 한국무용사에 있어서도 효명세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네. 많은 연구들이 또 되었고 그런 효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중 정제를 또 아주 크게 키우기도 했고 뭔가 안무 이런 것도 소리만큼이나 중요하게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어떤가요? 맞아요.
2: 이 정제, 궁중 정제를 그대로, 고증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창극이 이 시대성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이 안무도 김재덕 안무가께서 새롭게 이제 해석해서 또 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효명의 심리를 또 창작된 안무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이 공막무라는 춤이 있는데요. 약간 창작이 가미된 그런 춤이긴 하지만 그 둘이 함께 이 예술과 그런 정치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춤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을 예정입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안무는 모던 테이블의 네. 예술 감독인 김재덕 안무가가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화려한 건무신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2: 네, 맞아요. 네. 사실 창극에서는 아무리 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네. 이 노래, 소리가 그렇죠. 더 위주가 되고 그리고 드라마가 좀 더 위주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춤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제 춤이 더 주가 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연기나 소리가 잘 묻어나도록 하는 게 또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와, 그럼 두 분께서는 소리뿐만 아니라 춤 연습까지 하시느라
2: 네, 너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집에서 계속 맞춰보면서
1: 아, 그런 또 좋은 점이네요. 네. 아니, 안 그래도 5년 전에 뵀을 때부터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첫날 뒤에 살이 더 빠지셨나요? 치셨나? 이랬는데
0: 운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2: 춤추느라 그랬나 봐요. 네.
1: 아니 정말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네. 굉장히 그런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야, 과연 이제 효명세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창극으로 펼쳐질지 굉장히

0: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효명역에는 우리 광복 씨 그리고 김수인 씨가 또 맡게 되었고 묘묘라는 인물이 그러면 어떤 인물인 건가요?
1: 묘묘라는 이름 자체는 묘하고 묘하다 해서 이게 효명세자가 지어준
0: 아,
1: 이름이에요.
0: 진짜로
1: 정말 그
0: 실제로?
2: 대사의 그런 묘하고 묘하다, 우린 묘묘라고 부르자라는 대사가 있어요.
1: 네, 근데 사실 이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고요.
0: 진짜 부인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에요?
1: 그리고 이 인물은 궁 안에 이 효명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궁 안에 잠입한 살수 역할입니다. 근데 또 이제 살수 역할만 하는 건또 아니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궁 안에 잠입은 해서 효명세자를 죽여야 하지만, 이 효명세자를 곁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예약 정치, 예술, 그리고 예술 세계와 또 어떤 이상 세계 같은 것들을 제일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런, 관객들 입장에서, 아, 효명세자가 이런 걸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제1의 관객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게끔 해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인물
1: 맞아요.
0: 이거군요. 이 묘묘 역에는 이소연 씨 그리고 김우정 단원이 또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더블 캐스팅이다 보니 조금 그 나만의 차별점, 나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은?
1: 아무래도 그 김수인, 김우정 커플은 움직임이 굉장히 또 뛰어나고 그렇다
0: 그래요.
1: 보니까 저희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창극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에서 어떻게 드라마를 더잘 입힐 수 있을까를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걸 이제 집에서도 하시고, 연습실에서도 하시고.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같이 무대에서 커플이 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2: 처음이에요.
0: 어머,
2: 그러니까
0: 어떠세요, 느낌이?
1: 항상 광복 씨가 등장하고 퇴장하면 제가 등장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마주하고 서로 마주보고 춤도 춰야 하고 이러니까 키득키득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2: 그게
0: 결혼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 오히려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그 연기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때가 낯선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 좀 낯섦이 있는 것 같아요.
0: 또 그런 걸 관객들이 바라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두 분이 부부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효명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또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지도 궁금해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잘 이끌어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관객들한테 이런 효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효명이 하고자 했던 예술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도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번 창극 안에서 어떤 그 안무적인 부분이나 또 연극적인 부분이나 또 소리적인 부분들도 물론 잘 전달해야 하지만 효명이라는 인물을 잘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묘묘역은 어떤가요?
1: 묘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움직임 안에서, 화려한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효명세자의 이런 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창극이 나아갈 방향하고도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창극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 다양한 예술들과 함께 접목되고 합쳐지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극본은 국립창극단 류은선 예술감독이 집필을 하셨고, 작창은 국립창극단원이었던 유태평양이 맡아서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류은선 감독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무용과 창극이 결합해 새로운 무대가 탄생할 거다. 관람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1: 유은상 감독님께서 집필도 하셨고 또 공동 집필하신 이만희 작가님이 계신데 이 작가님의 또 특징이 또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쓰셨어서 또 함께 창극을 집필하셨던 감독님과 함께 창극과 영화가 함께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입체적으로 해오름 극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를 계속 우리가 창극으로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줄거리로 이렇게 다 풀어가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나오고요. 그 안에서 장면 씬씬이 정말 다른 장면처럼 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그래서 아마 보시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0: 마치 생각.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네. 관람을 네.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2: 네, 우선 뭐 앞두고 있는 효명 작품 잘 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완창 계획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 준비 잘 해서 또 관객분들과 무대에서 잘 만나고 싶습니다.
0: 네, 아유, 그것 준비도 보통 일은 아니겠어요. 네. 우리 서연 씨는요?
1: 네, 저도 창극 효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반기에도 또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만나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술과 정치에서 갈등하던 효명세자가 순원왕 후에 사순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펼치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무 놓치지 마시고요. 국립극장에서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6월 5일) 국악의 달을 맞아 6월 14일까지 국악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우리 소리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국악주간 기획공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국악주간 기획공연은 6월 13일과 1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5시 하루 3번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오전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영상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게임 음악을 선보이고요. 또 2시에는 첼로와 가야금을 결합한 듀오 첼로 가야금이, 5시에는 퓨전 국악 노름마치 예술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6월 14일은 2시부터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가 민요와 판소리 주요 대목을 아카펠라로 재해석해 들려주고요. 마지막 무대는 국악그룹 충전소의 전통 연희와 줄타기 신동으로 알려진 남창동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날 번화 돌리기, 탈 만들기 등 전통 놀이와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 숲으로 국악 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비선교선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새

0: 사절가는 인생하고 계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네, 생각 많이 해요.
1: 백발 한심 허구나.

여기를 이렇게 딱 끼게 이거 밑에 거 벌려요.

0: 채워서
1: 제가 프랑스 항공문화원에 예술 강사, 그러니까 파견 강사로 나가서 판소리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판소리 워크숍을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로루가 판소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판소리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2: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를 모르시오!
3: 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회사 큰 회사 다니고 있어서 금사 다니고 집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 다 그만두고 우리 엄마한테 한국에 가서 1년 동안만 이렇게 일하고 파리에 갈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3년 이렇게 바라면 엄마가 아마 허락 바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동네 제일 맛있는 붕어빵 집이에요.
5: 프랑스 기자들도 몇 번 따라왔어요.
6: 아, 이 집이요?
5: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

0: 여기 역사 되게 예쁘고, 저는 판소리 공부하니까 판소리 중동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래된 구멍 이렇게 곳에서 이렇게 판소리 하면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1: 절공 열구 돈 단양을 내어주니 해라 이 사람 몹쓸 사람
0: 이렇게.
2: 아, 마포롤.
0: 네, 네.
2: 4년인데 이런 소리 들려요?
0: 아, 고맙습니다. 연습 많이 하려고 합니다.
3: 외국 분이 진정이야. 또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단한데 아직.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철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괜찮았나요?
3: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5: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은하의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이 공연은 사실 2011년도에 만든 저희 공명의 바다를 주제로 만든 작품의 이름입니다. 그때는 위드시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올렸고요. 그때 여기 세라스 옆에 아랍누리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초연을 했었어요. 근데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첫 곡으로 연주한 곡은 대륙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섬이 있어요. 배를 타고 여수에서 배 타고 한두 시간 들어가야지 나오는 섬입니다. 밤에는 정말 불빛도 없고요. 하늘의 별만 볼 수 있는 별 보기 아주 좋은 그런 섬인데요. 그 섬에서 그때 공명팀이 합숙을 하면서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카메라도 들고 다니면서 저희가 바다도 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다시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감독님을 모시고 이렇게 내려가서 또 시간을 보내고 바다를 담아서 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섬을 배경으로 그 안에 있는 감성을 배경으로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바다 파도 소리도 들어보시면서 공연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연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은하의 물고기라는 제목이고요. 이어서 춤추는 파도, 파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라세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소리도라는 곡을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그 전자장구를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소리도를 저희가 찾으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연도라는 섬의 이름이 또 다르게 불리운 이름이

소리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도에 찾기 전에 저희가 바다의 아주 멋진 풍광을 좀 잘 담아서 음악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내려갔었고, 굉장히 그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바다를 연상하고 갔는데, 마침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기상적으로는 악순환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욕스러워하시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태풍과 비바람이 자연을 이렇게 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지구고 그런 것이 자연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이런 풍경도 우리가 기록하고 노래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다와 함께라는 곡을 공연을 만들게 됐습니다. 15년이 지나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적적하게 저희가 세 명이 앉아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야금도 또 현악도 이렇게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어 보고 있고, 물론 검은 바다의 풍경을 우리가 노래한다고 하지만은 그곳의 일상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삶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보고자 공연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연어의 악기 먼저 들려드리고 워크바웃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오늘 꽉 차셨으니까 큰 박수 주시면 저희가 계속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여기 워커바웃까지 왔네요. 워커바웃이라는 곡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그 성인식처럼 치르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막이 있잖아요. 광야가 있고 이런데 그냥 맨몸으로 그냥 가가지고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갔다가 오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의식

통과 의뢰 같은 걸 워커바웃이라고 한대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생 자체가 여행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워커바웃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방금 연주한 게 워커바웃입니다. 괜찮았나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연주할 곡은 파도의 기억 위드 씨 이 곡을 이어서 연주할 건데 파도의 기억 위드 씨는 저희가 바다를 다니면서 바다 풍경도 좋고 막 이렇게 뱃놀이도 하고 이러지만은 거기에 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저희가 느낀 점을 어떤 음악으로 만들어 본 게 파도의 기억 위드 씨라는 곡이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파도의 기억 위드 씨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알려드릴게요. 같이 쳐주시겠어요? 이 리듬입니다. 짠, 짠, 짠, 짠, 짠, 짠. 할 수 있을까요? 예,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한 곡 전주할 곡은 통해야라는 곡이거든요. 저희 공명팀이 처음 만든 음악이기도 한데 무려 27년이 된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 음악을 한 곡 더 신나게 연주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중도 하원 신내.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경제청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이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푸른빛 천지에 가득한 이곳은 고든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송시열이 고향에 내려와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그는 정사를 지어 많은 제자를 길러냄과 동시에 그의 학문을 발전시켰는데요. 정사는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과 함께 일종의 학교로서 개인이 건립한 곳입니다. 송시열은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 가운데 자아를 사용해 시문집인 송자대전 등을 전한 학자로 유일하기도 합니다.

조선이 송시열의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당시 그는 서인 및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깐깐하고 대쪽 같았던 송시열도 28세의 어린 숙종 임금에게는 부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희빈의 소생이 원자로 정해지자 정통성을 제기하고 나서다 결국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83세 늙은 이 몸이 푸른 바다 물결 치는 가운데 떠 있네. 한마디 말이 어찌 큰 죄가 되어 세 번이나 쫓겨가니 신세가 궁하구나. 북녘 하늘 해를 바라보니 남녘 바다는 어두워 다만 훈풍을 믿을 수밖에. 담비토로 내리신 옛 은혜 있으니 감격하여 외로운 내 심으로 눈물 짓노라. 사대부 계층의 독자적인 미의식 세계를 반영한 시조는 고려 중기에 등장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선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무반주에 가락을 붙여 여유로운 노래처럼 읊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늙고 병든 몸이 북향하여 운이 노라. 님 향하는 마음을 뉘 아니 두리마는 달 밝고 밤 긴 적이면 나뿐인가 하노라. 송시열은 종종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시조로 읊었는데요. 옳다고 믿으면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던 그의 강직한 성격이 오히려 임금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유배 중 송시열은 국문을 받기 위해 서울로 압송되는데요. 서울로 향하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하직했다고 합니다.

암종에 걸친 5~6년의 벼슬사리를 뺀 80평생 대부분 세월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학문에 자신의 인생을 건 송시열에게 시조는 어쩌면 그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이자 말로 다 못한 속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조는 가곡창을 시대적인 취향에 맞도록 개편한 유행가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시조는 시절가조의 준말로 보기도 합니다. 고려 말 13세기경에 고려가요의 악곡과 시형을 모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청구영원, 해동가요 등에서는 영원이나 가요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조는 사대부 계층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계층이었던 기녀와 가객에게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는데요. 이들에 의해 시조의 세계는 서민들의 애환과 생활을 반영한 사실주의적 문학으로 변화되며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우리 임금님이 바다로 오셨구나. 어떤 맛있는 것을 찾으셨으려나? 응? 임금님, 왜 그러고 계시오?

0: one another. 임금님 안녕하세요.
1: 휴지 양반 왔는가?
0: 오늘 사모 패션이 패션이네요.
1: 가을은 그 무슨 계절인가? 남자의 계절 아니에요? 내 손 좀 이렇게 남자스럽게 갖추고 입고 왔지.
0: 여기는 어딘데 오신 거예요?
1: 여기가 이 맷돌포라는 이 당진에 있는 아주 작은 포구라네. 이 맷돌포는 말이야, 과거에 그 강화도 등지에서 그 어선들이 뭐 숭어나 준치, 꽃게 이런 걸 잡으면서 번성했던 곳이네.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정겨운 포구의 모습만 갖추고 있지. 아니 뭐 화려한 관광지 가는 것도 좋지만 말이야,

0: 자, 오늘 말세. 어? 그 아주 남자에게 잘 어울리는 가을은 남자의 계절 아니겠는가? 어? 남자에게 딱 어울리는, 남자에게 딱 어울리는. 너무 많다. 어? 아무튼 저희 당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귀중한 음식이 있다네. 어? 먹으러 가보세요. 자,
1: 한번 가보자.
0: 아, 오늘은 말이지 전복 파 장어탕 맛집이라네. 어? 일단 그러면 전복 파 장어탕 하나 시키고. 아, 야, 이 회무침이 간절히 우럭회. 그러면 우럭회 무침을 먹고 그 다음에 탕이니까 사리를 하나. 아, 이거 먹어보고 싶겠다. 자, 사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야, 여기가 전복 파 장어탕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네. 왔거든요.
2: 네네.
0: 예, 그 전복 파 장어탕 하나 주시고요.
2: 네.
0: 그 다음에 여기 왔는데 또 회무침 안 먹을 수 없잖아요.
2: 네네.
0: 예, 그래서 우럭 회무침 하나 주시고.
2: 네.
0: 그 사리 추가는 먹어보고 하겠습니다.
2: 네, 사리는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0: 네, 예, 또 추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예.
3: 가을은 남자에게들하고 진짜 가을 사시나요?
0: 맞아. 가을을 타고 있다네. 뭔가 이렇게 기분이 울적하고 무기력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 가을을 타. 아, 나 추남인가 봐. 추남.
3: 추남이요?
0: 어, 추남.
3: 추가다 그건 아니야.
0: 에이, 가을 남자, 가을 추남. 내가 어딜 봐서 추남이야. 미남이지, 미남. 응. 아, 근데 내가 그 연구가 같은 걸 찾아보니까 말이야. 어, 뭐 성별에 따른 그런 건 없는데 가을이 돼서 일조량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이 감소해서 어, 우울감 같은 게 든다고 하네.
3: 어. 울적해지면 뭐 하세요 주로?
0: 이 우울감이 들 때는 제일 좋은 게 걷는 거라 그러더라. 걷는 거. 내가 볼 때는 걷는 것도 이 우울감 같은 걸 싹 없앨 때 좋긴 한데 훨씬 더 좋은 게 하나 있지. 예.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아, 엔돌핀이 돌잖아요. 어. 도파민도 나고. 어. 아, 실례합니다.
4: 네.
0: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 그 전복 파 장어탕 이런 거를 처음 먹어봐가지고 네. 이게 지금 메뉴 주문을 해놓고 이게 너무 궁금해서 봐봤거든요. 네. 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복 들어가고 파 들어가고 장어탕?
4: 파 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0: 아, 파 김치요?
4: 네. 현지에서 파를 공수해서 여기 해수로 절근 다음에
0: 네.
4: 저희 비법 양념으로 해서 숙성시켜서 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0: 그럼 그게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을까요?
4: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네. 오. 아. 오. 이야, 잠깐. 이렇게 그 일일이 담그시는 거예요?
4: 큰 통에서 담궈서.
0: 네. 이렇게
4: 소분,
0: 이제
4: 소분해서.
0: 아, 요게 소분이에요? 네. 아, 워낙 많이 쓰시니까. 네. 이게 가정집에서는 이게 이제 기본인데, 와, 잠깐만.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4: 네.
0: 보통 뭐, 숙성을 시키시나요? 아니면 바로 쓰시는 건가요?
4: 숙성을 한 6개월 정도 시킵니다.
0: 6개월이나요?
4: 예.
0: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와. 오, 예, 감사합니다. 이야. 아. 예. 6개월 숙성한 거랍니다. 어. 아, 향을 맡아보니까 숙성 잘 됐습니다. 아. 안 짠데요?
4: 아, 저희가 양념을 따로 하기 때문에
0: 네.
4: 간을 좀 세게 안 하고.
0: 아, 약간 간간하게. 아, 그러시구나. 양념하시고 뭐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키셨다고 그래가지고
4: 네.
0: 맛이 혹시 좀 센 건 아닌가. 어,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다른 거 없이 얘만 먹었는데도 간간하니 입에 딱 붙네요. 이 집에서는 얘가 핵심.

0: 제가 맛있게 끓여서 예. 제공하겠습니다.
1: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기대를 가득 안고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당진 어민들이 주로 해 먹었다는 전복 파장어탕 납시오. 아따, 고놈 창어 신하네. 도시락 창어를 두툼하게 썰어주고 냄비에 장어가 한 가득이구나. 맛도구는 매콤한 양념이 듬뿍. 고춧가루와 잘 숙성한 파김치까지 듬뿍. 향긋한 깻잎과 팽이버섯. 아니 귀한 전복을 두 마리나?
3: 쉬고.
2: 아이고 신명난다. 아니 맛난다. 냄비 속에 귀한 것들이 그득하구나. 당진 명물 전복 파창어탕.
1: 자, 물 잘 익도록. 어휴, 움직인다 움직인다. 전복 움직이는 거 봐. 오, 뜨거운 물 보니까 국물 보니까 움직여. 그동안 전복도 많이 먹었지만 요, 오래간만에 오늘은 전문가분한테 손질을 좀 부탁해야겠다. 잘 익혔으니까.
4: 네, 제가 전복 손질 해드리겠습니다.
1: 아, 네네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라 그러신지 손질하는 건 진짜 매끄러우시다. 이야.
4: 아, 국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네.
1: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오, 잠깐만. 국물 향을 한번 맡아보자. 오, 잠깐만. 야, 내가 그냥 일반 장어탕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 전복 파 장어탕은 뭐 국물 향이 다르다. 야, 이 감칠맛과 이 새콤한 이 느낌은 이게 뭐지? 아, 파김치가 들어가서 그런가? 하, 취한다, 취한다. 전복 장어탕의 국물 향에 취한다. 이야.

0: 영롱하구나. 야, 요건 한입이다. 요걸 두 입에 먹으면 안 돼.
1: 입천장 튈 것 같은데.
0: 어? 뭐라고? 먹었어. 이 깊은 바닥 속을 헤매고 있던 이 선물이 무트로 올라와. 파김치 장어탕 국물, 전복 파김치 장어탕 국물 넣어가려고 아름다운 회합을 하고 있으면. 오, 잠깐만. 하나가 어디였지? 하나가 빠졌다. 잠깐만. 큰일 났다. 전복이 빠졌다.
1: 살다 살다 냄비에서 전복이 되어버렸다.
0: 아니, 근데 이게 뭐가 너무 푸짐해가지고. 큰일 났네. 비상, 비상. 전복이 사라졌다. 전복이 사라졌어. 아유, 있다.
2: 찾았잖아.
0: 야, 이거 보십시오. 응? 야, 꼬들꼬들해.
3: 전복 파 장어탕이라고 했으니. 우와.
0: 오, 장어 뭐 한 세 마리 들어갔나? 와. 오.
1: 야. 하루에 장어 한 여섯 마리 드시잖아요.
0: 그렇죠. 작정하고 먹으면 여섯 마리 먹죠, 제가. 자꾸 물도 담고.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오, 이야, 역시. 파김치와 장어가 만난 그 맛은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장어가 사실은 우리가 맛있는 장어집 가서 장어탕 먹으면 이렇게 살이 같이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지? 응. 근데 얘는 장어가 그냥 생물이 그냥 토막 썰려가지고 그냥 나오니까, 야. 장어와 파김치의 만남. 참으로 아름다워.

0: 아름다운 맛이로구나. 아, 국물 안 먹었네. 응? 아, 야, 이거. 아, 어휴.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자꾸 크크거리냐, 와.
1: 드신 거 아닙니까?
0: 안 먹었어요. 아우, 야. 와, 술도 안 먹었는데 속이 풀리네. 오. 아우. 이렇게 왔는데 장어를 또 쌈을 싸서 한번 먹어봐야지. 장어만 잔뜩 올려서 먹어야지. 장어를 잔뜩 올린 다음에 파김치를 싹 얹어줍시다. 아, 그리고 마늘도 하나 넣어가지고. 아, 자. 아. 야, 그 익히지 않은 깻잎에 쌈에다가 생깻잎에다 싸서 먹으니까 깻잎 향이 같이 올라와서 얘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네. 응? 아, 파 장어탕의 이 포용력 참으로 훌륭하구나. 응?
2: 맛있구나.
0: 와, 이 참으로 칭찬할 만한 맛이로다.
2: 임금님, 전복 파 장어탕의 포용력 우리도 맛보고 싶소. 통통하니 실한 장어에 알싸한 파김치까지 더해지니 그 조화가 참 별미로구나. 장어탕을 깻잎에까지 싸드시니 탕도 먹고 쌈도 먹고 돈을 질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로다. 시원한 전복 파장어탕 우리도 맛보게 해줘.
0: 이거 얼추 먹으면 사장님이 라면사리 넣어서 먹으라 그랬지?
2: 라면사리 대령이요! 전복탕에 라면사리는 처음 보는데 그 맛이 참 궁금하다.
1: 라면은 푹 입혀 드시나요? 꼬들꼬들하게 드시나요?
0: 저는 아 뜨거! 꼬들꼬들한 쪽을 좋아합니다. 3분 라면 안 익어도 먹어요.
1: 남들이 먼저 먹을까봐.
0: 그건 맞아요. 내가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특히 여럿이 먹을 땐 풀어지기도 전에 먹어요. 얼추 익은 것 같은데? 옳지. 야, 이거 별미일세. 이게 조선시대 때 했으면 이거 맛도 못 봤을 라면을, 장어탕에 들어간 라면을 먹네. 오, 나오더라. 내 이놈 라면아, 나오너라.
1: 그 장어와 라면은 좀 신기한 조합이긴 하네.
0: 그러니까 장어탕에 라면이 들어갈 거는 과인이 맛을 보겠노라. 내가 이 현대에 온 보람이 있구나. 남자를 땀 흘리게 하는 장어탕 그리고 라면 사리 추가 참으로 흡족하구나.
2: 임금님 수라에 한 번 더 흡족할 쫀득한 맛이 일품인 우럭 대령이요. 회로 먹어도 맛있는 우럭을 무친다니 먹기 좋게 듬성듬성 썰었네요. 각종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고춧가루, 비법 중에 비법이라는 양념장, 그 위에 또 맛있는 우럭이 듬뿍! 맛 중에 제일은 손맛이라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주고. 이게 무엇이냐? 아까도 만난 귀한 전복 아니냐? 임금님, 오늘 참 횡재하셨소. 바다야 가득한 맛돌이 멍게까지. 보기만 해도 바다향과 신선함이 느껴지네. 꼬들꼬들 전복과 향긋한 멍게.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우럭 해무침 나옵시오.

0: 아니, 여기 사장님이 초장을 아, 최소한 2, 3개월 이상 숙성을 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가? 양념의 이 초장의 맛이 그냥 톡 쏘고 마는 초장의 그 맛이 아니고, 이 코와 이 구강 안을 그냥 쫙 퍼져서 감싸는, 확 번져나가는 느낌? 근데 맛 자체가, 이 초장의 맛 자체가 되게 깊네. 아니, 그리고, 아니, 우럭이 살이 어쩜 이렇게 부드럽냐? 응? 이번에 거 씹으니까 그냥, 사르르르, 녹는데, 아이스크림 샤베트 먹는 기분도 들고, 초무침 샤베트. 이거 한번 싸서 먹어야겠다, 맞아. 초장은 아까 사장님이, 초장을 꼭 싸서 드셔보십시오, 그러셨는데, 얘도 살짝 묻히고, 마늘도 하나 좀 넣어주고, 그래서, 자, 야, 아니, 우럭과 전복을 한 번에 먹다니. 내가 이게 무슨 고산가, 응? 전복이 꼬들꼬들 씹힌다. 전복이 맛도 맛이지만 이 씹는 식감을 살려주네요. 야, 이거 멍게향은 진짜 무슨 맛일지 진짜 궁금한데? 우럭. 전복. 자, 하나 더 넣을까? 과유불급이라 했지만 내 오늘은 좀 과하게 먹어보겠네. 어떻소? 참으로 맛있어 보이지 않소? 오? 아, 멍게 특유에서 바다 맛 아니죠? 그 바다 내면 입안으로 확 풍기는데 이 우럭 해무침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1: 임금님, 한쌈의 멍게 대정은 반칙 아니오? 그 큰 쌈을 한 입에 가득? 쫄깃하고 고소한 우럭이 알싸한 양념과 함께 또 입안 가득! 향긋한 바다 맛이 입안 가득하네.
0: 잠깐만. 내가 된 것인가? 응? 내가 된 것이야. 응? 이제 보시게. 어리. 내가 이거 저 쓰고 싶어서 쓰는 거 아니야. 응? 저 하도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내가 억지로 내가 해주는 거지. 내가 이거 쓰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
2: 벌써?
0: 동의보감에서는 파김치에 사용된 쪽파가 성질이 따뜻하여 비장과 신장을 좋게 하고 또 기력을 북돋아서 피로를 이기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쪽파가 기운을 북돋아서 기력 증진하게 하고 피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B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로 장기를 따뜻하게 하여 수족냉증을 예방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쪽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비타민C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을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좋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막

0: 많이 드시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종의 동의보감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1: 나는 이 메뉴를 적극 추천한다, 아주 적극 추천한다, 적극 추천한다, 보통이다, 추천하지 않는다, 아주 추천하지 않는다. 5점 척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0: 매우 매우 적극 추천한다.

0: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2: 출동하옵시다!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아,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2: 이거 언니도 영어인데
3: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4: 국악하는 10대들

0: 가시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문경으로
2: 놀러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0: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어디서?

Oh.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에 사전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서정적인 선율과 성음으로 깊은 울림을 전하는 아리랑으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한 달 이상 독감 유행이 계속된다고 해서 걱정이 더욱 크실 듯합니다. 하루빨리 매서운 추위가 물러갔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한데요. 따뜻한 봄날이 그리워집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따뜻한

기운을 지닌 가야금의 음색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가야금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공연이 펼쳐져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전통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더욱 짙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새로운 문화의 전통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중심에는 고집스러운 예술혼으로 평생 한 길을 걸어온 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하는 자리가 바로 KBS 국악대상인데요. 이번에는 지난해 KBS 국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우리 치매 물론 승모다 살풀이다 이런 거는 물론이고 저는 그 정제 또 무속춤 또 설장구 이런 것을 공부하려고 많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열정 또 그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인들의 그 마음가짐 이런 것까지도 저는 공부를 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공부에 받침이 되어서 오늘의 제 자리가 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춤은 언어가 아니고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색깔들이 다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고 마음이 이뻐야 춤이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운 마음, 이쁜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건 50년이란 세월 속에 춤을 참 많이 추었는데도요.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그런 어른 선생님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멋을 더 배워서 지금의 후학들에게 저는 더 전달할 수 있었어야 하고 가르쳤어야 하는데 저 자신도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고민이라고 하면 글쎄요, 우리 전통 춤의 원형을 바탕으로 좀 재미거리, 볼거리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대중들과 더 가깝게 그렇게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무대를 참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시간으로 인해서 저는 참 많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이 무대를 끝까지 지켜오셨죠. 저도 정말 끝까지 무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인으로 남기를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는 10년 만에 새 가족을 맞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 신입 단원들이 함께하는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3: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4: 예?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2: 그래, 이 정도면 됐다.
3: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2: 황공하옵니다, 전하.
3: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2: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2: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4: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3: 그래.
0: 중국의 명나라

0: 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1: 그럼 악학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2: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없고.
1: 정녕 그렇단 말이오.
2: 예, 전하.
1: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2: 예?
1: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3: 네, 전하.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2: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1: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하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괜찮았나요?
3: 괜찮다.
2: 아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5: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이거 언니도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관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 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 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 저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워서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한 시간 연습할 거, 네 다섯 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상을,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훈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돼.
0: 예, 예.
1: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음악으로.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봐요, 음악을.
0: 노래를요?
1: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살면서 노래했어.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3, 4시에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어.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요.
1: 고집 센 눈썹.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는.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 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거기잖아요. 그래서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 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대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죽도 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우리 언니도 영어인데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 때

0: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벨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이거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레전드가 되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진짜 경로 이탈이 되던, 약간 이런 느낌의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금 초조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씩 일어나는 실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어떤 날은 새벽 7시, 8시까지도 막 연습하고 가사 외우는 것 때문에. 근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가사 외우. 아,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도 너무 이 쪽팔립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얼굴을. 네.
0: 싹쓸이판 장범준을 선택한 경로 이탈은 올스타를 받았고요. 유태평양은 12개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팀은 경로 이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아, 왜 그래.
4: 네가 울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울지 마.
0: 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5: 아, 저희가 올라간 거는 아까 이제 되게 좋았는데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 같이 했는데.
0: 또 유태평양이 모르는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으니까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7: 맞아, 맞아.
6: 그렇게 티내는 거 아니야. 나 놀리는 거 같아 되게 지금.
8: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새로운 창작을 하면서 또 믹스 매치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말 취지에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사실 저뿐만 아니고 이런 정말 수많은 국악인들이 좋은 무대에서 좋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사실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훌륭한 팀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또 많은 대중들에게 우리 한국 음악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로 이탈 화이팅!
0: 경로 이탈 유태평양 수고하셨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8: 고생하셨습니다.
9: 수고했어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10: 아이고, 아이고,
11: 아이고,
10: 아이유가
11: 어렵겠다.
10: 어렵겠다.
0: 아이유를 선택한 도전자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9: 와, 아이유 같아.
0: 김희원 씨가 대결할 상대는 경성브라크.
12: 쎄다 쎄다 쎄다 쎄다.
10: 오, 몇 대 몇이야? 야, 9대1이야. 9대1.

0: 이제 진정한 승자는 뭐 무대로 판가름이 날 텐데요.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아 일단 경성구락부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역시 개구로.
3: 네, 항상 저희 대기실에서 저희 이제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걸 저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 목소리. 제 목소리를 좀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목소리로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

0: 노래 선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1: 그치.
0: 자기 매력을 하는 겁니다.
2: 마음의 준비 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김희원 씨는 총 김희원 씨는 총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차라리 아이유 분위기 아니라 그냥 김희원의 분위기로 불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들긴 들더라고요.
2: 네. 아마 연습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셨죠?
1: 확실히 아이유는 아이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
2: 예.
1: 하지만 오늘 약간의 후회가 된다면 사실 작창 부분에서 음이 잘 이 피아노 선율에 잘 얹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4: 아이유 노래에서 넘어갈 때 네네. 조금 삐끄덕거렸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5: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
2: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잘했어.
7: 잘했어.
6: 잘했어.
4: 안타까운 이 심정을.
1: 별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준비한 걸 후회 없이 보여주자였는데 그게 약간 잘 안 돼서 그게 조금 네.
8: 그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와 아리랑을 이제 섞어냈습니다. 기다려 기어이
2: 우리가 만나면 자, 경성고락부는 과연 어떤 무대를 꾸몄을지 판 스타트!

0: 브라보.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셨겠죠?
2: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네, 자신 없게 무대에 올라간 적은 없고요.
1: 열을 눌러주세요.

0: 경성군악부는 총 11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alternative rock이랑 그 판소리 음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편곡을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자, 이용기 씨 오늘 아까 보면서 계속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2: 전체적으로 밴드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조진다 그러죠. 그 조지는 부분에서 같은 라인으로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다른 라인으로 보컬의 라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멜로디 라인들이 조금 더 메인 보컬이 내는 소리와는 좀 다른 소리 립 그 코드로 좀 조져주거나
3: 저기 잘못된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2: 원래 음악하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4: 지진다?
2: 지진다.
4: 네, 지진다. 네, 지진다로
2: 많이
4: 갔지.
2: 긁는다. 아. 뭐 많이 흔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을 맞추면 아마 두 밴드와 보컬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0: 세 번째 싹스리판 아이유를 선택한 김희연 씨는 세 개의 스타, 경성군악부는 11개의 스타를 받아 경성군악부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5: 잘 봤습니다.
6: 훌륭해.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이번엔 또 어떤 분이 나올지 공개해 주세요. 오! 오! 오! 싸이! 월드스타 싸이입니다.
5: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야, 갔다,

0: 오빤 강남 싸이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2012년 강남 스타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끈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싸이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오빤 강남 스타.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1: 우와.

다음 도전자는 국악계 신동 서건우.

0: 예. 어, 저는 키 컸다.
1: 약간 싸이 어린 시절 같이 생긴 것 같아요.
2: 리틀 싸이요?
3: 싸이가 데뷔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건우 씨는 몇 살이었을까요?
4: 데뷔했을 때 이 세상에 없었어요.
5: 우리 건우 군은 퀸에 맞서 어떤 필살기 준비하셨어요?
4: 필살기는 이제 퀸 누나들이 섹시하니까 저도 섹시하게 섹시하게 또 무대를 또 준비했거든요.
6: 건우는 그러면은 본인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고 우리 퀸 누나들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4: 퀸 누나는 15개 올스타 받을 것 같아요.
6: 올스타? 그럼 건우는?
4: 저는 그래도 12개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0: 겸손해.
6: 건우도 15개 받고 싶지 않아요?
4: 아, 저도 15개는 받고 싶은데 예. 이번에 제 목표는 뭐 올스타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어넣지 여기서 신나게 한 바탕 놀고 가자.
0: 아, 멋지다.
2: 비춰가있구만.
0: 멋지다.
7: 그러면 퀸은 별을 몇 개 받고 건우 군은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반대로?
8: 그래도 저희가 인원수가 조금 더 많고 건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기회가 많으니까 올스타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9: 저희는 싸이의 나팔바지를 준비했습니다. 내 바지는 나팔바지 싸이 노래 중에 약간 국악 고음을 섞어서 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신나는 퍼포먼스가 또 많아서 저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빠지는 무시바지 가글 빠지는 겹바지 빠지는 긴바지 건달 빠지는 청바지 신사 빠지는 주름바지

0: 분위기 완전 살렸다. 와,
1: 야 미쳤다. 와, 어떻게 해.
2: 장점이 많은 팀이야.
3: 아이고, 퀸인 이유가 있네.
1: 아유, 콘서트네 그냥.
4: 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판 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지금 별을 눌러주세요.
5: 제발, 제발.
6: 네, 제발.
5: 조금 두고.
4: 자, 퀸은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7: 그 싸이 선배의 노래가 국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고 더 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악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조금 퀸이라는 그 팀, 밴드의 장점이 저는 전혀 좀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분명히 더 신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아쉽게 남아서
8: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누르지 못했던 이유는 소리를 잡을 것인지 노래를 잡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을 씨가 노래를 할 때 그 음역대와 소리 할 때 음역대가 지금은 약간 절충되지 않아서 제 볼 때는 그 매력적인 그 보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9: 아, 퀸. 아주 좋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듣고 그 저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뭐 심사위원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춤추고 있었거든요. 예. 퀸 팀의 그 완성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그 중간에 나팔바지 노래를 한 다음에 무슨 배바지, 몸바지 그다음에 스키니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있는 겁니까?
10: 배바지, 턱바지, 빈바지, 돈바지, 보쟁이, 스타킹, 졸바지, 스키니.
12: 아니 장타령에 품바타령이 있어요.
1: 스키니는 없겠지. 스키니는
3: 가사가 살짝 달라지는 거죠?
8: 네, 이제 그 나팔바지에 있는 가사를 장타령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 예, 하셨는데 네. 네, 그렇죠. 개사를 하신 거죠.
13: 보컬 분께서 중간에 윙크를 하셨나요, 카메라에? 네.
4: 원래 그냥 소리 할 때 윙크를
13: 할 일이 절대 없죠. 아. 네, 소리를 할 때.
4: 해선 안 되는 건가요?
13: 그건 아닙니다. 네, 해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4: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시도를 해볼까요? 그냥 소리 잠깐 뭐 하면서 윙크를.
13: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헛고 놀자.
4: 매력적인데요? 아, 매력적인데요? 예.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감사합니다.
14: 야, 건우가 많이 부담되겠네.
13: 화이팅.
15: 진짜로 너무 긴장이 됐어요, 이제.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4: 뭐 리허설 할 때도 누나들의 무대 봤겠지만 이번 무대 어떻게 봤어요?
15: 진짜로 역시 퀸은 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16: 베인베야.
17: 아니 그러면 뭐 떨릴 때 이렇게 자기만의 뭐 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15: 먹어요.
4: 아 허경환 씨 진짜 배우고 싶었는데 그쵸?
17: 야 먹는 거는
11: 허경환 씨 그러면 건우 군 나중에 닭가슴살 좀 보내줘요. 예, 예.
17: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타성을 보기 예.
18: 귀여워.
4: 너무 차분하고 듬직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보는 모든 사람들이 흐뭇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서건우 군의 무대 판 스타트!
15: 싸이 선생님의 예술이야 입니다.

0: 저만의 그 매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하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 확 세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건우 화이팅!
3: 화이팅! 건우야!

0: 원희 너무 잘하네.
1: 최고다, 최고야.
2: 서건우 군의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퀸이 네 번째 판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건우 군이 네 번째 판으로 올라갈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더 걸어보는 총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최소한 12개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11개를 받아버렸네.
2: 저 같은 경우는 건우 군 오늘 무대 보고 너무 놀랬어요. 천재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말 있고 진짜 신동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건우 군이 다음 무대를 하고 또 그 다음 무대를 할 때 분명히 저는 목이 달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2: 저는 지금 건우 군의 목 상태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4: 제가 듣기에는 가요를 부를 때는 조금 덜해요. 근데 건우 친구가 소리를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면 목을 딱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목에 힘이

0: 그래서 빨리 소리 발성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노래를 하다가는 다쳐서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발성을 고치거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2: 건우 씨.
1: 네.
2: 참 끼가 많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지 능력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 때 이런 기회가 된다면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놀았다 생각하면 돼요.
1: 네.
2: 그렇죠?
1: 네.
2: 네, 열심히 하세요.
1: 네.
2: 아주 뒤에서 아주 열심히 응원할게요.
3: 네.
2: 네. 네.
1: 좋은 사람 많이 만나. 나 여기 한번 나가봤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2: 한 2년만 쉬면 제 목 나와 다시. 네.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바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입니다.
1: 아 맞다. 왔어.
2: 전설이다 전설.
3: 아, 어렵다 어렵다.
1: 황제.
4: 황제 형님.
0: 신승훈 씨는 7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14주 연속 1위를 해 기네스북에 오른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댄 곁에 없지만 신승훈 씨를 선택한 도전자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예.
5: 아 산호 씨.
0: 김산옥과 맞서 싸울 상대 조선 판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또?
5: 아, 또 드림팀이야. 또 드림팀이야.
2: 아, 또 이렇게 붙었네.
1: 어, 지난번에도 같이 하지 않았어?
6: 맞아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줄 우리는 진정사정 볼 거다. 땅!

0: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많이 오시네.
2: 어, 배가 흑과백이야.
3: 호호호호. 친구끼리. 야. 아.
0: 예, 지난번에도 또 붙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함께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듣자 하니까 산옥 씨가 홍주 씨를 피하고 싶은데 홍주 씨가 산옥 씨를 잡았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4: 잡혔구만.
5: 네. 저는 아, 네. 다른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5: 이게 또 잡더라고요. 이 언니가 지금 내가 만만한가?
6: 아. 약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5: 네. 네.
7: 한 분씩 편하게 뽑아주세요.
8: 저는 신승훈 하겠습니다.
7: 자, 12번.
9: 큰일 났네. 어, 신승훈밖에 안 하면 노랑나랑 똥 걸리면 안 되는데 나 미치겠다. 아, 이런 악의 순환이.
4: 제가 선택권의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남은 가수들이 다 그 아이돌밖에 없고요. 신승훈 씨가 하나 딱 티오가 남았어요.
9: 아, 이 산옥이랑 붙기 싫은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네, 신승훈으로 하겠습니다. 네.
10: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서는 다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각각 있으신가요?
4: 비장의 무기라고 하면 제가 지금 평생 안 하던 짓을 오늘 한번 해요.
10: 오!
4: 예,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아주 온통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거든요.
2: 뭘까?
4: 춤 아닐까? 뭐 지금 준비했는데
0: 과연 어떤 짓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저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때는 경쾌한 곡을 해가지고 3라운드 때는 조금 여러분들의 감동을 쏙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친한 거랑 그런 거랑 떠나서 이제는 승부는 승부거든요.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씩.
5: 언니,
9: 무섭다.
5: 친정 사정 좀 봐. 언니 친정 사정 너무 안 보더라. 무대는 이제 내가 지킬게. 안녕.
0: 아, 지난번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근데 이제는 친정 사정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냐?
4: 네, 그것도 그건데 이 언니가 20년 무명 생활을 정말 이 무대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야 되거든. 언니 좀 봐줘라. 네가 먼저 좀 집에 좀 가라. 아유. 언니가 따라서 갈게. 언니 이제 마지막이 나이.
11: 언니 이제 마지막이 나이.
12: 아, 마지막이 나이.

0: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2: 첫 방송에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1: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우리 딸들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3: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남편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대를 나오기까지 남편이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조선 파스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0: 브라보.
1: 브라보, 브라보. 와.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아니, 노래를 딱 끝났는데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신영희 선생님도 정면으로 보이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좀 이렇게 별로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별을 눌러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아,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2: 김상옥 씨는 15개 별마다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3: 아유, 울지 마, 울지 마.
4: 그게

0: 사실 이제 판소리가 저희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이잖아요. 그 시대의 상을 담은 소리 공부를 하면서 아,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구나.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오늘 뭐 전통 판소리를 보여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신청가 중에 곽씨 부인 이 죽고 나서 부르는 그런 신봉사의 그런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감동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울 일이 아닌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참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이 테크닉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정서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서 이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실 듣다가 저도 좀 울었거든요. 근데 정말 먹먹한 그런 여운이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2: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했잖아요. 한국 전통춤 중에 살풀이가 있는데 오늘 김산옥 씨의 무대는 남편에게 바치는 소리로 전하는 살풀이를 보는 것 같은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3: 저는 그 아까 해금 소리 있잖아요.
4: 예.
3: 띵 하고 여는 소리가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리는 그 문 열리는 소리 있잖아요.
4: 아,
5: 문 열리는 소리,
3: 문 열리는 문을 소리. 열고 제 가슴 속에 우리 산옥 씨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제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어요.
4: 그 해금 소리와 산옥 씨의 네네. 음색과 함께 마음이 열렸군요.
6: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무대들은 각자 느끼는 호흡들이 다 달랐거든요. 좋았던 부분도 달랐고 느끼는 감정들을 조금씩 달랐었는데 산옥 씨가 노래하신 이 공간이 우리가 모두 같은 속도로 호흡하고 느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이제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는데 산호 씨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제외하고도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신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예.
4: 자, 김산옥 씨 수고하셨습니다.
6: 고맙습니다.
7: 축하드려요.
1: 근데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
8: 잘해요.
1: 노래를 있고. 너무 잘해요.
8: 차분하게.
1: 예.
9: 솔직히 산옥의 노래 실력이 어마무시해서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10: 난타? 저런 퓨전 발상이 난 너무 신기해.
11: 파이팅!
10: 파이팅!
12: 파이팅!
11: 파이팅!
13: 파이팅!
9: 아, 신승훈 씨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 미래 향해 월월 날아봐. 왠지 지금의 제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했고 가사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봐 뭐 꿈을 향해서 아직 늦지 않았어 막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 노래구나. 조선판소타에서 부르면서 나의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 더 이 노래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4: 홍주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홍주 씨는 몇 개의 별을 받을까요?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칼을 갈았더구만요. 저 무대 보고 와, 내 생각했어요. 아, 너무 잘해갖고요. 아니, 무대가 너무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2: 희망사항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요. 한 13표까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예.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앞에 약간 뭐 비유하자면요,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앞에는 조금 이제 약간 안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막판에 홈런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와,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그냥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4: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저분은 파워하고 호흡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베스트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아까 조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트로 쪽 앞쪽에서 정리가 좀 너무 덜 되어 있었다는 아쉬움이 좀 컸고,
5: 또 다른 눈물 흘린 언젠가.
6: 저도 김정민 선배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파트 부분에서 이 세타령이 나왔을 때 참 아, 이 홀홀 나는 그 느낌으로서의 그 정서 매쉬업을 너무 잘하셨구나 했지만, 그 소리의 정말 성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톤, 그리고 그 농음,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으시다 보니까 제가 손을 올렸다가 너무 아쉽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7: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쉬지 말고 그 좋은 못 갖고 소리에 열중해가지고 소리 안 하다니까 울렁증이 생긴 거예요. 울렁증. 이걸 빨리 없애면은 그 좋은 못 갖고 기가 막힌 뒤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0: 그래요. 너무 갖고 있는 거 자체가 훌륭한데 네. 참 아쉽다 아쉽다 매번 네, 말씀을 하셨어요. 싹쓸이판 신승훈을 선택한 김산옥 씨는 올스타,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아, 산호가 육중한 언니를 뚫고 나간 산호기. 아무래도 언니를 뚫고 나갈 정도면 네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언니 목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 꿈을 이루고 모든 걸 다 이뤘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8: 아, 언니, 나는 진짜 조선 판스타 하면서 언니를 만났다는 게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진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해.
0: 제1대 조선 판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빅매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입니다. 200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 걸그룹으로 미국까지 진출해 열풍을 이끌었죠.
9: 신나겠다, 신나겠어.
0: 원더걸스를 선택한 도전자,
9: 누구지?
0: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10: 야. 잘 어울린다. 아, 이 친구 아이돌 노래하면 잘하잖아.

0: 의상은 약간 삼바 춤 출 것 네, 같은
1: 살사 막 이런 느낌.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이죠. 뮤르.
3: 맹수
4: 옷 입었어.
5: 네 분 자체가 원더걸스 아니야?
0: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팀 같아, 한 팀 같지 않아? 어, 진짜 원더걸스인데?
6: 어, 또 무대를 또 찢으려고.
7: 자, 이제 정말 그 만만치 않은 팀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무대인 것 같은데요. 서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8: 처음에 선택이 이렇게 됐을 때, 매칭이 됐을 때 되게 긴장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5: 왜 무서운 거야?
4: 왜냐면 언니는 지금 너무 무섭게 입고 있었고.
2: 뭐 오늘 또 의상도 약간 또 무서운 언니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4: 저랑 팀 같아요. 저랑 팀 같아요.
8: 그래서 제가 진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만의 매력을 많이 어필하자라는 생각으로.
2: 진짜 어떤 각오로?
9: 아무래도 좀 잘하는 소리꾼과 겨루게 돼가지고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뮤르의 색깔을 잘 담으면서 원더걸스도 살리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 네. 자, 두 분 서로에게 눈 바라보고.
4: 눈 바라보고, 어 무서워.
2: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하은 씨가 먼저.
8: 최선을 다해서 제가 멋진 목소리로. 저는 악기가 필요 없어요. 아~
5: 도발 도발.
4: 우리가 우리.
8: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뮤류의 저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준비해 주시죠.
2: 야, 기대되는데?
3: 하은이 먼저 하는 거야?

3대째 소리를 이어온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최순희 선생님이시고요. 정정여제 판소리 명예보유자 하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이어받아서 인간문화재가 되신 모보경 선생님이십니다.

0: 작년에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엄마가 공연을 하시거나 제가 공연을 할 때 보러 오지를 못하시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TV 말고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1: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붙여라.
1: It's the love shot. 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3: 네, 저는 원더걸스의 Like This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라틴입니다. 이런 실험적인 무대들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국악이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이번에는 진짜 오로지 저만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4: 여유가 있어, 여유 있어.
5: 하은이 자신감이 있네 지금?

0: 좋겠다.
1: 김하은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네. 김하은 씨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가 됐습니다. 와.
2: 저는 음악을 하은 씨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뭐지? 이 느낌 뭐지? 이건 무슨 장 김하은이 장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목소리가 정말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아요. 아, 저 너무 사랑 어떡하지? 4살 차이, 저희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여서 언니 필요하시면 연락을. 예. 너무 잘 봤습니다.
4: 네. 예. 감사합니다.
5: 지금은 이제 살살을 선택을 하셔서 원더걸스 노래 변곡을 하신 다음에 소리까지 넣으셨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디서 볼 수가 없는 그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대로 김하은 씨랑 중남미 투어를 하고 싶어요. 진짜 잘, 진짜 글로벌 사람들이 보러 올 것 같아요.
6: 우리 그 저기 김하은 씨 약간 열대과일 창법. 네. 마치 진짜 열대과일을 진짜 맛보는 것처럼.
7: 저도 진짜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처음 먹어보는 열대과일 착즙 주스 같은 거예요. 되게 흔치 않은 거여서 이게 낯설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맛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하은 씨가 되게 대량 생산됐으면 좋겠다. 아. 예. 네.
8: 하은아. 참 겁이 없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잘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소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 판소리를.
9: 네.
1: 그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리듬, 그러니까 장단의 음악이거든요. 장단에 따라서 붙임새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노래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참 이 어려운 리듬이잖아요. 어려운 리듬을 이렇게 정말 겁 없이 과감히 하신 게 저는 정말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 감사합니다.
1: 아주 극찬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10: 그냥 흘러 음악이
11: 너무 목소리가 진짜 너무
10: 그냥 음악이 딱 보면 스웩이 있어.
11: 맞아요.
12: 와 미루 부담되겠다. 어떡해.
13: 완전 잘했어.
14: 너무 잘해서 그냥 너무 잘하려고 욕심부리면 오히려 우리 무대가 망칠 수 있고 그냥 내려놓고 정말 이 무대를 즐겨서 그냥 좋은 무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1: 자, 이어서 미우

0: 반격이 이어질 텐데요. 묘루는 매번 올스타를 받아왔던 팀이기도 합니다.
1: 계속 올스타.
2: 그랬네.
0: 그동안의 올스타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올스타가 필요한 시점은 지금이네요.
3: 아 근데 그냥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올스타를 받으셔서 그냥 저희는 재밌게 놀면 오히려 좋은 무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서 있습니다.
4: 아, 좋아. 저희 뮤르가 원더걸스를 선택을 해서 소하시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뮤르의 핫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하스에 선정을 했는데요. 뮤르와 함께 핫한 무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5: 무대에서 소핫 매운맛을 보여드릴게요.
1: 내가 떨려.
4: 가자.

0: 재즈.
1: 아, 진짜 멋있다.

0: 유르 아 진짜 유르
1: 유르 유르 유르
2: 장난 아니야
3: 너무 잘하니까 짜증난다
0: 유르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 자 갑시다
0: 별을
2: 아 위로 얼마나 떨릴까
0: 눌러주세요

대왕암이 있는 감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문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죽도 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어머니가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에 갓 입문했지만 알까기의 매력에 푹 빠진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알까기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지요. 네?
1: 네.
0: 낮이나 밤이나 까게 됩니다. 심심할 때 까고, 네. 잠 안 올 때 또 까고, 혼자서도 까고 모여서도 까고. 네?
1: 네.
0: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알까기.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방송이지요. 국악발전 후에

0: 애쓰는 방송 K음악의 뿌리 국악방송에서 뵙게 됐습니다.
1: 국악방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계승발전은 물론 세계 속에 우리 K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0: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악의 날이 제정됐어요. 네? 박수 나올 만하지요. 매년 6월 5일이 바로 국악의 날입니다.
1: 네, 왜 6월 5일이냐? 네. 네,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궁중음악의 대표곡 여민락의 기록일이 바로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0: 역시 왕은 세종대왕이지.
1: 아, 그쵸.
0: 장군하면 이순신 장군. 네. 네? 두말하면 입 아프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자, 그러면 오늘의 대국자분들 오늘 첫 텐데 말이지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국장의 모습. 아, 두 대국자 낯이 익은 네. 유명하신 두 분이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개그계의 뭡니까? 거성 박명수 팔단 큰별 큰 스타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지었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이름값 합니다. 네. 스타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클것 뭐 소리성 큰 소리를 보락지기가 해서 붙여졌다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떴으면 됐습니다. 1970년생입니다. 개띠, 70년 개띠. 1993년 MBC 4기 공채 개그맨으로 당당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수상으로는 2007,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을 두 번씩이나 네, 수상했고요.
0: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두 번이나.
1: 맞아요.
0: 제일 큰 대상.
1: 네, 대상. 와. 그다음에 2010년 KBS 연예대상 최고 엔터테이너상.
0: 와.
1: 네, 그리고 2022년 네. 제1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0: 네. 네. 대통령 표창 받을 날도 보지 않습니다.
1: 와, 네. 네, 그리고 2008년 네.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 씨와 결혼해서
0: 결혼했습니다. 네,
1: 슬아의 딸 하나 박민서 양을 두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변이죠. 그 당시에 네. 이변 박명수. 네. 네. 김학래 씨나 이봉원 씨나 뭐 최양락이나 간신히 네. 어렵사리 네. 네? 네.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후배 잡았는데 네.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을 뭐 평생 피부 관리 걱정 없습니다.
1: 와.
0: 일단 이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밖으로 눈은 더 큰 쪽을 비끄러져. 네. 네. 어느 각도로 잡아도 탱글탱글 이렇게 뽀송뽀송.
1: 네. 네, 맞아요. 또 어록으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0: 하고 싶은 거 다 해.
1: 네. 네.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직설적 화법으로 까칠한 투덜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꼴등은 누구냐?
1: 네.
0: 네? 꼴등까지 관심을 갖게 될 계획이.
1: 네.
0: 네. 꼴등도 억울한데 무관심은 더 억울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 네. 네.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젊은 판소리 소리꾼 김준수 육단입니다.
0: 아, 미남이에요, 일단.
1: 네, 그렇죠. 국악계의 아이돌.
0: 아, 네. 아, 네. 현역가 왕 시즌2에서 당당히 5위.
1: 네.
0: 국민의대장 힙합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2위.
1: 오, 네.
0: 아, 최고의 이 시대의 소리꾼입니다. 이 전통 국악, 그 다음에 트롯, 네. 이 접목시켜 네. 화제를 불러 모았죠.
1: 네.
0: 젊습니다.
1: 와.
0: 91년생이에요.
1: 와.
0: 네.
1: 네.
0: 이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나왔습니다.
1: 네. 또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입니다.
0: 와.
1: 네. 그리고 2011 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대상.
0: 와.
1: 네. 2015 제18회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 일반부 대상.
0: 네.
1: 그리고 2021년에는 KBS 최연소 국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도대체
1: 네, 엄청
0: 정말
1: 많죠.
0: 쉽네요, 대상.
1: 네. 네, 또 노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0: 들썩으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네. 4학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이 경연대회 출전해서 3등을 했습니다.
1: 아.
0: 처음 그냥 와. 가볍게 내
1: 3등. 네네.
0: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당시 선생님 아, 안목이 있으시고 해안이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1: 네. 근데 최사범님은 또 워낙 웃기셔서
0: 네. 네.
1: 선생님들이 코미디언이 되어보라고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0: 다른 학생들 책을 읽어봐.
1: 네.
0: 누구 책, 은가영이 책 읽어봐 시키고 저는 인천 앞에 사이드가 떨어져도 겁 없이는 못 마십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뭐 이런 거.
1: 아, 그런 거.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1: 네,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2: 너무 오래된 거

0: 네.
1: 네. 또 김준수 육단은 2013년 22살의 최연소 나이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고요.
0: 22살에.
1: 네, 그다음에 박방금 선생님께 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도 박방금 선생님의 제자였고요.
0: 네. 박방금 선생님.
1: 네. 고요. 네.
0: 박방금 선생님.
1: 네.
0: 제가 방금 연락받은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1: 네.
0: 네. 네? 이 송가인, 김준수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박방금 선생님. 참고로 저희 알까기계에서 제자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면 되기 때문에.
1: 네.
0: 잘 까면 치타시고.
1: 네.
0: 네. 치가 알아서 까면 됩니다.
1: 네.
0: 설명이 길었나요?
1: 아, 네. 네.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0: 네.
1: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인사부터 차렷.
1: 네.
0: 경례. 네. 아까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네. 끝나는 거니까. 자, 이제 포석해 주시죠. 포석은 자유자재. 자기 편한 대로. 쉽게 해서 까기 편한 자세. 그 위치에.
1: 네.
0: 뭐,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네. 포석을 많이 하는 게 좋겠지.
1: 네.
0: 박명수 팔던 포석이 좀 특이하지요?
1: 네, 특이한 포석이네요.
0: 네. 김준수 육단도.
1: 네.
0: 네. 다섯 알은 중앙에.
1: 네.
0: 세 알은 이제 이선에.
1: 네.
0: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석도 끝났고
1: 네.
0: 김준수 6단의 흑선으로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까주시죠. 네, 김준수 6단.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정석이지요. 중앙의 한 점을 향해서 네, 자, 중앙으로 까서 신중했나요?
1: 네,
0: 첫 수의 악수가 나왔습니다.
1: 아, 근데 또 아직 모르죠. 네.
0: 그럼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응수 타진.
1: 네.
0: 자, 내가 너의 진영으로 뛰어 들어갔다.
1: 네.
0: 어찌할래? 아, 네. 그런 뜻입니다. 자.
1: 어?
0: 네? 어떻게 저... 희한하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2: 하이.
0: 내 벽을 꼬리 반쪽입니다. 네?
1: 뭐가
0: 어떻게 저렇게 백 없이 죽나요? 네? 나 참.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뭐 가능한데. 아, 지금 왼손이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 그것도.
1: 왼손.
0: 다시 그게 미련이 남나요? 와! 와! 맞습니다. 두 개 다 딱입니다.
1: 두 개 다 네, 떨어진 좋아. 거 네. 맞죠. 네.
0: 그 옆에 네. 손 받칠 이유가 없어요. 김준수 6단 그럴 시간에 본인 알이나 집중해서 깠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왜 죽든 살든 네. 알아서 하는 건데
1: 네.
0: 그걸 또 친절하게 이 개그계 고성 박명수 8단 네. 개그계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딸바보 박명수 8단. 네? 네
1: 아주.
0: 조용히
1: 해달라고
0: 저한테 조용히 해. 야. 아니 그러면은 해설을 안 하고 네 본인이 까겠다 네, 네. 좋습니다.
1: 과연
0: 자 과연 세 알 중에 하나를
1: 아니 자꾸
0: 지하를 깠어요.
1: 자꾸 사이사이로
0: 야 지금
1: 있어요.
0: 결과적으로 김준수 육단은 성공이었고 다 본인의 이 자충수 박명수 8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박명수 8단 오늘 이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사실 네. 우리 개그계에는 하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안타까워하네요.
1: 네.
0: 제발 네. 저 한 수만이라도 네.
1: 네. 살짝
0: 그렇죠.
1: 살짝
0: 이제 그 노골적으로 밀면 안 됩니다.
1: 살짝
0: 터치를 해야 됩니다. 네.
1: 살짝만요.
0: 네. 그러니까 박명수 8단이 오히려 그것도 못하느냐 이 바보 아니냐 저거는 안 됩니다. 저 워낙 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딱 방을 했는데 안 됩니다. 저거는
1: 밀지 말고 네 손가락으로
0: 손가락으로 해라
1: 손가락으로
0: 예, 그렇습니다.
1: 쓰라고
0: 예 과연 네. 잘못하면은 논개 타법이 되는데
1: 네, 살짝만 하죠. 예.

0: 돼요.
1: 이 배갈만 가볍게?
0: 톡.
1: 적당히?
0: 역시 답법이라.
1: 그런 정도 아쉽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저 수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박명수 팔자를 막 가도 됩니다. 이제는. 네. 지금
0: 정말 막네요. 네, 말이에요.
1: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이럴 때 까보는 거죠. 네. 시원시원하게. 네. 자, 의외로 지금 자, 과연
0: 신중하게
1: 드디어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와! 이래서 김준수 6단! 네? 와! 뭐 하나 보여주네요. 오. 오늘 하나. 자, 그렇습니다.
0: 신중하게.
1: 네. 상대, 상대 아니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녹화를 끝내고 지금 비몽사몽으로. 참 내 프로로서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여기까지 지금, 내려가도 네? 되나요?
1: 자, 김준수 6단 국악계의 명예가 달려 있고 네. 우리 박명수 8단은 우리 코미디계의 명예가 네 달려 있습니다. 네.
0: 양보
1: 지금 뭐왜 저러고 있는지
0: 뭔지를 확인하고 계시네요. 예.
1: 자, 과연 와 그렇습니다. 눈길 딱 맞췄습니다.
0: 네, 괜찮아요. 아직
1: 그 뭐가 떨어진다. 네. 네
0: 아직 많으니까
1: 그 박명수 8단은 말이죠.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이행시죠. 펭귄.
0: 네, 네.
1: 한번 해보세요. 눈을 띄워보세요.
0: 네. 펭.
1: 펭연숙은?
0: 퀸.
1: 퀸 가야! 라고 해서.
0: 네.
1: 펭연숙 씨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박명수 팔단에게 백첩반상을 차려줬다. 싫어합니다.
0: 아, 정말로 백첩반상인가?
1: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게 화제가 됐었지요.
0: 아니, 저기요?
1: 김준수 6단이 그걸 잘못하는 겁니다. 상대 위치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 사실은 네. 저 매너가.
0: 네. 아, 입냄새 공격을.
1: 아, 그 네. 입에서 무슨 악취를 풍기나요?
0: 네.
1: 자, 거기서. 아, 거기서 한번. 네. 매너에 문제는 있습니다. 아, 도저히. 어.
0: 이게
1: 오, 네, 네, 오, 가볍게. 네. 네. 약간 미는 듯 했습니다만, 아, 약간 네, 좀 애매했습니다만은.
0: 약간 미는 턱법
1: 아, 다시 느리는 화면에, 어, 괜찮은으로 나왔습니다.
0: 이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네, 괜찮다.
1: 그 정도까지 괜찮다. 네. 아, 그거 너무 쪽으로 하면 안 되지요.
0: 네. 어, 자, 네,
1: 팽현숙 씨가 일주일 동안 장을 보고 백접한성을 처리졌다는 성과를 표지게.
0: 아, 네.
1: 네, 까도 됩니다.
0: 없는.
1: 어, 어, 그 자세. 저,
0: 이 자세 괜찮나요?
1: 아마 식사하고 계신 시청자들은 불쾌하겠지요. 네, 그렇죠. 그게 매너지요. 네. 과연! 아! 우와! 과연! 아! 우와! 야,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어, 큰일 날 뻔했어요.
0: 이거 되나요?
1: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지금 불평불만이 아, 많아요.
0: 네.
1: 두 대국자 신경전. 네. 과연! 아! 우와! 야,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어, 큰일 났어요. 신경전. 네. 그러나 이 알까기 이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죠.
0: 네, 이제 조금 네. 더 어, 네. 좀 페어 플레이를
1: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서 아 몸을 어 승부수를 띄웁니다.
0: 과연
1: 1타 2득을 노리나요? 한 방에 두 알을
0: 살짝 아, 어. 아 그래도
1: 애매하게 오히려 당신이 해봐라. 어. 자, 저거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신중하게.
0: 어! 와! 어! 이거
1: 야, 이렇게 되면은 덩실 덩실. 예.
0: 와, 지금
1: 이거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0: 와!
1: 이야, 김준수 6단의 작전 성공.
0: 오!
1: 박명수 8단. 아, 페이스에 말렸어요. 와. 김준수 6단. 야, 와. 김준수 6단 여우 같네요.
0: 와.
1: 네.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앞섰었는데
0: 어,
1: 이제 1대1이 됐습니다.
0: 와.
1: 자, 그러면 이 흑 김준수 6단이 저걸 마지막으로 또 네. 한번 재차 끝내느냐.
0: 과연
1: 이제 확률은 여러 가지지요.
0: 네.
1: 뭐 성공해서 끝낼 수도 있고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0: 있고. 네. 그렇죠? 동시에 떨어지면
1: 네, 동시에
0: 본인을 또 꿰길 수도 있습니다.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고. 자, 과연 세 가지 수 중에 어떤 수가 딱 성립이 될지.
1: 아, 언니.
0: 아, 저것도 매너에.
1: 아, 언니.
0: 아, 저것도 매너에. 아, 뭐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저것도 매너가 저걸 이제 아마추어에서 친구들 사이에 네. 초등학교 때 에에에 막 이렇게 하고 네?
1: 아, 네.
0: 네 근데 아. 프로로서 참 오래간만에 보는 네.
1: 아, 아, 물. 아 물을 네. 달라고
0: 아, 물을 하시네요. 달라. 그건 네. 아니다. 우리 다 괜찮은데 박명수 팔담만 건조하다고 지금 네.
1: 아.
0: 자 어찌됐든 네. 아, 김준수 6단 마지막
1: 네?
0: 성공하느냐 본인의 실수로 끝나느냐 무슨 무로
1: 아니 아,
0: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1: 아, 네.
0: 자 과연 마지막 김준수 6단 승부를 가 이대로
1: 그렇죠.
0: 오히려 다시 박명수 8단 시중에 이깁니다. 이게 됩니까? 역전 김준수 일단 역전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색결 맞네요.
1: 와 역시 네? 끝까지 가봐야 되네요.
0: 야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김준수 6단이 승리했습니다.
1: 아. 어머, 아니, 저기.
0: 아, 저놈은 아닙니다. 게임에서도 저, 저거 와이셔츠를 하나요? 저거 쓸데없는 객기입니다. 저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2: 아, 배불러.
0: 금방 또 배부르다고. 네.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했고, 2차전, 2차 대국 시작해 주십시오. 네. 네. 첫수 중요한데 네. 자신감을 얻었어요.
1: 아, 오.
0: 예.
1: 네.
0: 아, 저게 말립니다. 아. 네.
1: 아,
0: 네. 참 안타깝네요.
1: 신중하게. 네.
0: 거성 박명수.
1: 네. 네, 김준수 6단은 2009년에 국립창극단에서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폐회식 무대에서 우리의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0: 그때 봤습니다만은 감동의 무대였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도쿄와 거북이 경주 빛에서 네. 노력과 끈기의 중요성 일깨워준 무대.
1: 네, 네, 네, 또 박명수 8단은 가수로도 잠깐 활동을 했었죠. 뭐 히트곡이 바다의 왕자 그리고 이석훈 씨가 리메이크를 한 바보에게 바보가
0: 그 노래로 원조 이제 개가수라는 친구 네. 생겼는데
1: 네.
0: 바보에게 바보가는 네. 데이트 그 노래 부르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1: 네,
0: 네. 네? 대단했었습니다.
1: 아니, 그 노래를 모르면 바보
0: 모르면
1: 취급당할 정도로
0: 하여튼 쳤다는 얘기예요.
1: 네.
0: 자 이제
1: 최서범님도 앨범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저도 냈지요. 네.
1: 어떤 거 내셨죠?
0: 여술공주 세리
1: 아 그거
0: 백만장
1: 네
0: 맥한더브이
1: 네
0: 뭐 같이 수록돼 있습니다만 맞은 거지
1: 오
0: 대단했지요
1: 네 대단하죠 백만장 와
0: 과연 아 오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힘이 들어가나요
1: 네
0: 아 안타깝습니다 물 먹고
1: 냄새
0: 먹고 속 차려라. 이야 이렇게 되면은 더 흥분이 되고 막 시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우.
1: 네.
0: 김준수 6단 신곡 발표했죠.
1: 네.
0: 싹 다 잊고 한 잔.
1: 아, 네.
0: 네. 술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즐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한 잔 챙겨드리고
0: 네.
1: 있어요 지금.
0: 기다리셨습니까?
2: 아니 왜 뜬 거예요?
0: 내 투덜대고 네. 이미. 기차는 떠났고 버스는 네. 출발했습니다.
1: 네.
0: 이제 연습하고 있는
1: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0: 화가 났어요. 네. 자책하는 거지요.
1: 네.
0: 예, 그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1: 네, 또 모르죠.
0: 이제 뭐 시작입니다.
1: 네.
0: 와! 와! 이제는 이제 베이스를 찾았어요. 김준수 6단. 이 정도면 되는구나.
1: 오.
0: 와! 자, 그건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걸 소...

0: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박명수 8단!
1: 에? 뭐야? 아니, 왜 또 꽥?
0: 꽥이 나왔어. 아, 여기서도 꽥, 저기서도 꽥, 꽥꽥 수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평소에 박명수 8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안 풀리네요. 이번 대국마저 진다면 미치겠네. 오늘 대국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2: 아, 진짜
0: 예,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네. 뭐 눈개 탑 복화 가능하죠? 네, 같이. 예.
1: 저. 아, 지금
0: 예, 이제
1: 네.
0: 이 공포 네. 그런 경건이 있습니다. 아, 저거는
1: 이게 되나요?
0: 그래,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거 저것보다면은 정말 하순대 말이죠?
1: 여기서
0: 저거는 성공하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네. 네. 모양은 빠졌습니다만 어차피 성공은 했습니다. 공피고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공피고화.
0: 네, 공격할 때는 나의 약점을 먼저 돌아봐라. 제 약점부터 살피고 이제 해라는 거죠. 네. 살짝만 맞아도 나가 떨어진 돌은 없는가? 뭐 이런 정도.
1: 아, 자기 돌부터 네. 봐야 된다.
0: 네, 자기 돌. 네. 네. 네. 그러나 김준수 육단은 뭐 시원시원하게 공격해도 됩니다. 놀러라니까. 네. 네? 나에게는 아. 신중하네요. 신중해서 네. 나쁠 건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자, 그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야, 시원한 한 방.
3: 나 칭칭하네. 나 칭칭하네. 나 칭칭하네.
0: 시원한 한 방.
1: 진짜 시원하게 날렸어요.
0: 예, 역시 프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1: 와.
0: 그래, 나 우습게 봤지. 나도 프로야.
1: 네.
0: 내가 괜히 팔단이야. 야, 이 그림 다시 보고 싶네요.
1: 와,
0: 다시 봐도.
1: 오늘의 명장면 급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한 알.
1: 네.
0: 예, 오늘의 한 알로 선정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예. 아, 와, 거리. 예, 나도 장군몽군이지. 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여주겠다.
1: 자, 알 개수가 예. 이제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예. 자, 저기, 우와!
1: 우와!
0: 야!
1: 되게 잘하신다.
0: 당신이 하면 나도 할 거야.
1: 와! 어,
0: 이런 정도.
1: 완전.
0: 벌써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1: 네, 완전 페이스를 예,
0: 정타를 찾으셨어요. 맞았을 때는 음이 달라요. 네. 아래 음이 다릅니다. 네, 와. 타음이. 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1: 아!
0: 저게 또 뭡니까? 그렇게 칭찬해줬더니 또.
1: 아,
2: 지금.
0: 아, 끝내겠습니다.
1: 네.
0: 죄송합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저 알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
1: 네. 자,
0: 그러나 일단 그거 처리하고.
1: 유리하니까.
0: 예, 왜 지금 또 반대?
1: 아, 바로.
0: 아, 저러면 안 돼요. 예.
1: 네.
0: 저런 걸 갖다 똥 매너라고 그러는데 저런 건 안 됩니다. 매너 꽝이에요. 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백한점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말고 그 수 말고 요 한 수를 그쪽으로 좀 붙여서 어떻게 할 거냐.
1: 아, 저기 와서 하시라고.
0: 당신이 해봐라. 야, 조용히 해라. 나는 해설인데 조용히 하라는 거는 박명수 네, 컨셉이겠지요. 네. 원래 예의 바른 친구인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1: 아, 말은 잘 들으셨어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약하게. 네.
0: 허탈합니다.
1: 네.
0: 어, 그렇습니다.
1: 어.
0: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니까
1: 네.
0: 막 가도 됩니다.
1: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0: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누룰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육단
1: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어. 자, 더 이상 뭐
1: 신중해야 돼요.
0: 오도가 더
1: 아, 정말 신중하게.
0: 자, 여기서 김

0: 수육단이 승리로 끝낼 것이냐? 1대1.
1: 네.
0: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 세 번째 대국을 펼칠 것이냐? 네.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죠?
1: 네. 네.
0: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네, 없습니다.
1: 네, 네.
0: 눈치를 보네요. 김준수육 딱 공격을 하고 네. 박명수
1: 과연...
0: 팔단에게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제발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이건 알까기지 무슨 씨름이 아니에요. 이야
1: 와.
0: 자, 저 상태에서 누워치기 타법
1: 불안한데요.
0: 네. 과연 이제 알까기 누워서 가는 시대다. 네. 자세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네. 다시 또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 네.
0: 기껏 네? 흔들이다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준수 네. 6단 네, 성격 나오죠.
1: 네.
0: 아, 뭐 굳이 끝내지 뭐.
1: 한 번에 다
0: 네, 사실... 끝내도 됩니다.
1: 네. 네.
0: 뭐 아, 그럼요. 저 피말리는 승부는 여기서 승부는 여기서
1: 엥? 아,
0: 저 한 점 오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꽥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김준수 6단 강적 강병수 8단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사인을 박명수 씨부터
2: 한 번만 더 기회 주셔도 안 돼요?
0: 두 번이나 줬잖아요. 네.
1: 어머.
2: 아니, 이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돼요.
0: 제 이름 쓴 겁니다.
2: 이분은 별을 그려? 뭐 하시는 분이에요?
0: 한국무용을 하고 자, 요거를
1: 맞아요.
0: 자,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6단에게 축하드리겠습니다. 지신 분에게 표현을
2: 의욕만 너무 앞선 게 저게 팬인 것 같아요.
3: 두벽 방송에서 이렇게 알까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갈등했던 날이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고무줄놀이. 수학여행 장기자랑. 대학시험 합격통지 받았던 날. 아, 정말 행복했었는데. 아빠랑 팔짱 끼고 결혼식장 입장하던 날. 우리 첫 아이 처음 안아보던 날. 이렇게 다 소중한데.

왜 또 힘없이 들어와? 왜 그러는데? 또 문 닫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보라니까? 너 진짜 요즘 왜 그러는데?

그렇게 힘없이 다니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럴 때니? 네 성적이 그 모양인데? 아니 너는 엄마가 다 해주잖아. 넌 공부만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얘기를 해보라니까? 진짜 답답해.

또 진로를 못 정하거니? 지금부터 정해놔야지 3년을 허투루 안 쓴다니까? 그니까 친구들 만날 시간에 생각을 좀 하라고. 지금 친구들 다 필요 없어. 친구는

네, 다음 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합창 단원 중에 출산을 앞둔 단원분이 계시다고 해서 무대로 모셔볼까 합니다. 네, 조심히 나오세요. 네. 태명이 찰떡이라고 해요. 우리 찰떡이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찰떡이와 세상의 모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합창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늘 바쁘셨던 저희 엄마.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저와 엄마의 앨범을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저 볼이 빵빵한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옆에 저희 엄마세요. 예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고 아빠와 가족 사진도 찍고 이 옥상에서 저희가 사진을 참 많이 찍었어요. 아니, 저랑 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엄마 앨범 대부분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저희가 태어나기 전 엄마의 앨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기 저 소녀가 저희 엄마예요. 저 소녀가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잘했는지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합창부를 권유하셨대요. 예스! 엄마는 내심 너무 좋았는데 단복을 사는 돈이 혹시 외할머니께 부담이 될까봐 합창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셨대요. 그리고 몇년후 외삼촌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엄마가 중학교를 포기하고 바로 일을 하셔야 했을 때도 엄마는 또 괜찮다 하셨죠. 매일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게 어린 엄마의 일상이었는데 그 소녀가 자라서 이렇게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네. 어른이 되었어요. 청청으로 모델처럼 사진도 찍고, 네, 친구들과 모델 놀이를 즐기셨죠. 이렇게 저보다 어린 젊었을 때 엄마 사진을 보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흘렀을까 야속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랑 진짜 친한 딸이었거든요. 대화도 참 많이 했고, 언제나 엄마 편이었고. 그런데 막상 엄마가 삶의 회의를 느끼던 순간에 저는 엄마 편이 되어드리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엄마가 처음으로 괜찮지 않다고 얘기한 거였을 텐데, 저는 엄마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시고 감정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해지셨나 이해가 안 됐고 화도 정말 많이 냈죠. 그만 좀 하라고.

그럼 엄마가 또 사과를 하세요. 아시죠? 미안한 건 난데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이러면 더 미칠 것 같은 그런 못난 딸의 마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으러 가서 드레스를 고르고 메이크업을 받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설레하고 정말 소녀처럼 좋아하셨어요. 제대로 즐기고 계시죠? 엄마,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아 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엄마가 엄마의 삶을 찾고 싶었던 순간에 저는 그게 낯설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못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의 웃음을 보면서 하고 싶은 거를 참 많이 참아야 했던 어린 소녀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늘 바쁘게 살아온 한 여자의 삶이 얼마나 예쁘고 찬란한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찬란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먼저 얘기해드렸어야 했는데.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뭐 코로나 하도 많이 돼서 이제 지겨우실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굉장히 빠듯한 그 코로나 때문에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많아서 제한된 시간 안에 준비하느라고 뭐 나름 부족한 부분도 있었었지만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고생을 해서 오늘 무대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그 무대 감독님과 그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배려들 해주셨고, 그다음에 악기 팀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특히나 우리 그 과천시립 여성 합창단 단원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연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신데 자가격리로 지금 2주째 댁에 계시는 바람에 저랑 막 저녁 10시, 11시 넘게까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같이 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금 보고 계실 줄 아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14번째 그 1월이 시작되면 12월이 오는 것에 온다는 그 마지막 14번 곡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잠깐 더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음악회를 여기서 닫고자 합니다. 모든 여러분 함께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

0: 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1: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1: 와, 이게 뭐예요?
0: 가야금이란다.
1: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1: 어떻게 아셨어요?
0: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1: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0: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려무나.
1: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2: 아이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1: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2: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마치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1: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에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3: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4: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3: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4: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5: 아이고, 미안해요.
1: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고기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중도 하원 신내.
0: 괜찮았나요?
1: 괜찮다.
3: 하이어리 같은 느낌.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퍼졌습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 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항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악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연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인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폐재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굉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굉필은 평소 도학의 심취에 소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굉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0: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알리었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성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푸른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나 숲이 울창한 곳에 포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누정이 지푸른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곳, 관동팔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천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감푸른빛 서려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0: 송광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양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 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선 망양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문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망양정에 올랐던 송광정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회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양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 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1: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0: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해안 일대 여덟 곳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하는데요. 통천, 총석정, 고성, 청간정과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청, 죽서루, 울진 망향정과 월성정입니다. 현재 망향정과 월성정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편입됐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 지역에 있지만 관동팔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망향정처럼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에도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아름다운 누정이 많은데요. 삼척, 울진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연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암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정자나 누각은 보통 계곡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연정은 과감하게 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치형의 다리, 화림교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거연은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거연정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호방한 선비의 풍모를 닮은 듯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현정은 조선 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들이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아내 현감으로 이곳에 온 연안 박지원. 한양에서 함께 풍류를 즐기던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그는 활인동 계곡의 거연정을 찾아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요. 한양을 떠나온 연암에게 거연정의 산수정원은 풍류의 운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 활인동 계곡 거연정에는 선비들의 풍류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는 화림계곡을 따라 줄지어 있는 정자나 누각뿐 아니라 선비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왕에게 편액을 하사받은 사액사원이 무려 13개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양이 선비 문화가 왕성한 이유는 뭘까요? 함양은 조선시대의 유배지였기 때문에 비운의 학자나 고위관리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한 거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식과 지조를 갖춘 학자들이 곳곳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비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의 푸른 물결로 뛰어든 논개의 한과 기계가 서린 경상남도 진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2012년 CNN고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소 50곳 중에 하나로 건축미와 영남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누각이 있는데요. 남강의 바위 벼랑 끝에 장엄하게 솟은 촉성루를 만나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

우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희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거문꽃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 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걸음 느린 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구름 뒤집는 듯
0: 예로부터 크든 작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고 산을 배경으로 강을 끌어안는 배산 임수 지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짓는 이의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었는지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 목적과 취향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가에게 풍성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문학의 산실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현정, 면항전, 면옥헌, 송강정, 식영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 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0: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임억련,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안이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철 따라 철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그때여 도련님이 광안루에서 춘향을 만나 백년 가약을 맺은 후로 정이 점점 깊어지니 하루난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논이 난디.

0: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 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나아보니 중이 왔거날.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오. 서발 장대를 둘러야 허치 본 적이 없는 집이오. 도사다발 소승은 걸승으로 택문전을 당도하니 울음소리가 낭자커날 무슨 연고가 계시오이까. 흥보가 내다 보되 권솔들은 다소르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싸우난 길이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디를 따라오면 집터 글자를 하나 잡아드리리다.

상하야 수의사례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살아갈수록 살림이 점점 나아지니 하루 난 흥보가 하도 이상하야 집터 글자를 붙여보며 한번 놀아보난디.

흥부 제비가 흥부씨 은혜를 갚을 양으로 본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만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연성 화다 보고 황황루루 올라가니 황황일고 불부방 대군 천재 공유유라 금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공소창가 도리해라

창문에 따라 창달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니 산 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백리 강동을 지내요. 한옥강을 건너 흐주를 다 달라. 형부탑 통군정 올라앉아 안남산 반남산 석빛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들어 그산 범우할마

별주부가 수변을 당도하여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가 들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하고 있겄다.

0: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갔지.
1: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에게 배를 꼭 따이게 되었는데 아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2: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 나오는데
0: 자라는 옆에 나오겠다.

이놈이 산천에 깜짝 내려서더니 자라를 보고 욕을 딥딥 퍼붓고 달아나는디 이런 가관이 없겄다.

이놈이 지가 수궁에서 살아나왔대서 피를 털고 발을 떨며 지 개교자랑을 한번 해보난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놀라지 말아요. 여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는 곳.

0: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야 끝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빈소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 원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상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름 대신 무형고라 불리는 이의 마지막 길을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배웅을 나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지켜보고도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저희는 입관, 제삽, 발인, 화장, 그리고 봉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2: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리고 그럽니다.
3: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뭔가 할수록 더 실감이 나고 뭔가 많이 슬펐어요.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4: 혼자 가시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가족분들이

0: 슬퍼해줄 좋은 객들, 가족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어린 손들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치면 다음은 내 차례였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기 없어요.
2: 절차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특한 청년들이 누군가 했더니 미래의 장례 지도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었군요. 오늘은 모형으로 연습 과정을 배우고 있네요.
3: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게.
2: 염이라는 거는 수의를 입히고 이제 염보를 이용해서 고인을 이제 싸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깨끗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20살. 아직 삶을 다 이해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배우네요.
4: 원래 봉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게 됐어요. 장례 지도사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되는데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복지다. 마지막 복지다.
1: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5: 전통 장례에서는 상여예인 꼭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승길로 안내를 이렇게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여라고 한 그 자체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저승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살짝.
1: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었지요. 여기가 내 오랜 집이에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6: 장녀는 이제 그 망자를 장지까지 모시는 도구예요. 한 300년 전에 됐는 이 장녀 집 안에 있던 장녀인데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식되고 또 와서 없어져도 또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하니까 장여집 보고 왜 이렇게 헌나무를 가지고 했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봉황장식도 지금 거의 부식이 되어가지고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세월이 흐르면서 상여도 상여집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요.
6: 동장한테 제발 좀 상여집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거죠. 너무 무섭다. 밤길이 무섭다. 그 모아산 꼭대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예요. 사실은 상여를 사모으기 시작하니 동네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헐값으로 주고 가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이리저리 모았는 것이 한 20털. 귀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집이다. 병아리 못이 하나 없어졌네. 상여는 전부 이 병아리 형태의 못을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병아리가 살쾡이나 고양이에게 쫓길 때 죽기까지 자손을 지킨답니다. 죽어서도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0: 그런 이제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이 꾸미는 이 형상들은 모두 꼭두라고, 전체적인 총칭은 꼭두라고 합니다. 봉황무늬, 용수판 이런 꼭두들은 망자를 위해서 저 세상에 가서도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염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1: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여위 나무 인형, 그게 나예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여기 한 생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요. 너무 고요해서 다들 지나간 줄도 모르죠. 고요한 이 침묵은 늘 같은 얼굴이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수백 해가 흘러도 여전히 낯섭니다. 또 그 순간이네. 수없이 지켜봤던.
2: 누구야?
3: 꼭두.
2: 꼭두? 꼭두각시?
3: 네 길을 인도하러 왔어.
2: 인도?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손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여 속에서 숨 막혀 미치겠는데 네가 왜 껴있어?
3: 내가 원에서 이쪽은 데 들어온 줄 알아? 네가 눈을 뜬 순간부터 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어.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2: 그럼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3: 넌 좋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2: 두렵긴.
1: 대부분의 망자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어쩐지 이번 망자는 저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어요. 오랜 세월 집안에 잠들어 있던 상여가 문 밖으로 나오면 나의 봉인이 풀리고 세상과 마주하지요.
4: 그 앞에 상여 앞에 꼽는 모습 여기 들어보세요.
0: 상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화려한 집,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다. 먼 길을 가자.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두는 그 망자의 동무예요. 그러니까 새도 벌벌 날아가라고 싶은 새, 죄인들, 악기를 이렇게 부는 죄인들,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외로움이 있으니 두렵지만 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다.
1: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 길의 동반자. 떠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입니다. 저승끼리 설마 그리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5: 참말로 험한 판이 벌어졌구만.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겠어.
1: 험한 판이 벌어지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움 따위 설 자리가 없지요. 나는 수십 수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0: 안동성향은 그 안동지역의 유교적인 성향, 그래서 꼭두도 양반 모습에 갓을 쓰고 또 시종을 거느리고, 경주성향은 문양들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용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꼭두의 어떤 이렇게 정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라 천년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상면은 사람 꼭두보다는 꽃문양이나 또 색채면에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녀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고, 경기도 상여는 보면 굉장히 그 경기 지역의 실용주의, 사후에서도 무엇이든지 이 여의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상여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일본형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복을 기모노, 그리고 악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꼭두가 야차입니다. 근데 야차도 사무라이,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로 변형시켜버렸고, 정교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들로 다 바꿔버린 것인데, 일종의 문화 침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동원되고 소리도 있고,
1: 그 길엔 이정표가 없어요. 이 소리가 길을 잃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죠.

0: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아름다운 이별이죠.
1: 하지만 세상 어떤 이별이 아름다운

0: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걸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온다. 수없이 이 길을 지나며 보았던 자들이에요.
1: 이렇게 절대 못 보네.
0: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2: 저승길엔 늘 저런 귀신들이 떠돌아. 홀래도 못 올린 여인. 그 원하는 처녀 귀신이 되고. 사랑도 못 잃은 사내의 미련은 몽달 귀신이 되지.
3: 언니 왜 누워있어? 같이 놀자. 나 혼자야. 엄마가 날 버렸어.
0: 그래요. 여긴 죽어야 사는 곳. 이 길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죠.
1: 내가 죽고 보니까 세상이 원한 품고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2: 저승길 가는 길목엔 저마다 사연 안 풀린 것들이 떠도는 법이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끝내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잔영이야.
0: 저승길엔 이승에서 놓지 못한 마음들이 바람처럼 떠돌아요. 그 앞에선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지요.
4: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2: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저승의 심판이 가리겠지.
4: 그렇겠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 넌 나한테 화가 나지 않니?
2: 난 망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난 그저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니까. 산 사람처럼 분노도 복수도 할 수 없는 거다.
4: 저승이라.
2: 가는 길이 아직도 두려워?
4: 그래, 두렵다.
0: 두려움 없이 떠나는 길이 있을까요?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알고 계시는 스님이신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사셔서 꼭 다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비를 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0: 소명을 다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네요. 다비식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의 예의지요. 나는 늘 이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1: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벗는다 그러는데 그런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0: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1: 알아서 바람이 불어주네.
0: 다비대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남길 것과 떠날 것을 한 번에 가릅니다. 모두가 떠나는 일을 기리는 동안 남길 것을 챙기는 사람.
1: 저 넘어질까 봐. 그래도 계속 이 골바람이 한쪽으로만 치면 한쪽이 빨리 타면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있나 원만히 끝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했죠 뭐.
0: 불꽃 속에서 한 생의 무게를 비워내고 마지막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 없이 떠난 자들을 나는 만나곤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별은 없더군요. 남은 이들에겐 긴 슬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1: 자, 가운데로, 가운데만. 됐어. 스톱.
0: 불이 꺼지고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로 인사를 건네는 동안 마지막 흔적들을 조용히 거둡니다. 흩어지지 않게 남은 삶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한 생이 조용히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삶이란 이렇게 한 줌 재로 남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1: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서 32년 차입니다. 제가 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이냐고 이 일이고. 3일날?
0: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을 숙명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꼭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죠.
1: 3,000분 정도 장례 치러진 것 같고요. 고인을 좀 정성스럽게 치르고 이렇게 제대로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누설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꼭두라고 하면 좋은 별명이네 저한테는. 2006년도에 이제 체결 대통령 장례 치러드렸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 장례는 여섯 번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표정들은 누구나 공평한데 그 표정은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못 놓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도 편하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0: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건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1: 땅을 다 파서 이제 하관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보면 또 없어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이제 육신이 있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0: 한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스치는 낯선 기척.
1: 누가 우리 보고 있어.
0: 분명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0: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어디서나 벌어지죠. 한때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이 사람은 여기만 오면 헤매고 다닌답니다.
1: 요즘도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네?
1: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아니, 잘 못 구해요. 요새 없어가지고.
1: 저쪽 끝에 있는 거는
2: 북한 사람.
1: 북한 분들이?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 그러세요. 감사해요.
1: 네. 작품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그러죠. 꼭두가 소재나 이런 경우는 그거에 집중해서 꼭두를 또 찾으러도 오고, 또 사장님들이 그런 막 사연들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무게감도 딱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정교한 것보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옛날에는 꼭두를 막 동네 분들이 낫으로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2: 이건 호랑이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1: 네네네.
2: 진짜 아까워, 이런 거 외국 나가는 거.
1: 아마 제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1992년 9월 16일에 했으니까는요.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웃이며 우리 역사, 우리 터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0: 나를 찾은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품에 캐스팅한 거죠. 작은 나무 인형으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손끝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꼭두가 갖는 그 디자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눈여겨봤었는데요.
0: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네요. 내 미모를 알아보다니.
1: 작품 안에 꼭두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분을 만드는 거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아예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작품 속에 넣은 거죠. 이렇게 꼭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도 꼭두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미리 자기만의 꼭두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죽어서 만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살면서 자기의 꼭두를 하나씩을 미리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0: 계속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꼭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삶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살아가는 데 지탱하는 것으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냥 말 그대로 살아오름.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1: 어쩌면 내가 이 작품을 통해 살아오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몬스터가 될지도 모른대요. 와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죽어서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 사슬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2: 그녀를 넘겨 저승으로 가선 안 돼.
3: 또 나타났네. 저승길은 네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아. 비켜라.

0: 이 순간을 기다리며 구천을 떠돌던 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길을 가로막아 섰어요. 이런 일은 나도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1: 저 여자를 네 손에 맡길 순 없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2: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망자는 저승으로 가야 해. 그러니 싹 물러나!
0: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1: 너희들 한풀이에 이 망자를 내맡길 순 없어.
2: 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야 해.
3: 닥쳐! 내가 직접 끝날 거야.
4: 분노와 슬픔이 한 덩이로 엉겨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덮쳐옵니다. 그 서리빨 같은 혼이 이 길의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리죠.
0: 또 네가 나서는구나. 그래도 이 망자는 네가 데려갈 자가 아니다.
3: 방해하지 말고 비켜!
0: 나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다.
4: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도대체 망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5: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끝까지 데려가야 하잖아. 수백 년 동안 넌 망자들을 다 데려갔다며. 나라고 예외일 순 없잖아.
4: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좀 달랐을까?
6: 꼭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꼭두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 주겠지.
7: 가짜 괴롭지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 가야 되나. 아,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도 하고 아주 웃어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꼭두를 만난다면은 되게 좀 즐거운 꼭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두.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이 꼭두를 만났으니까. 이번에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5년,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4: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어린 시절 만난 나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처럼 꼭두 조각가가 됐네요.
7: 11살 때였어요. 우리 집 언덕이 좀 이렇게 높은 축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와 같이 넘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할머니 상에 조그마한 꼭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막 빌고 하지요. 한 달이요, 세 달이 달라고 그러고 막 울며 불며 내 아픔을 가져가고 세 개를 달라고 했는 그 희망이 그때 이 기억에서 내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두의 의미들을 새기는 것이요.
4: 나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이 조각가는 나를 상여 밖으로 꺼내 곁에 두었어요.
7: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사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듯이 그 부분들을 그 새기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가장 어두운 지점이 꼭두 새벽이고 또 새벽에서 밝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이 꼭두에서 나타나는데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두를 이렇게 그리다가 좀 삐딱해도 괜찮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더 재미없어. 그럼 좀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4: 나를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각 수업도 열었네요.
8: 조금 조금씩 이걸 처음부터 확 나가면 안 되고 약간 바깥으로 이제 돌아가서 약간 힘이 좀 넓게 잡아줘야지.
4: 이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두라는 내 이름에서 죽음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나를 칼로 새기고 색을 입힙니다.
9: 엄마나 아빠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빠도 조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
10: 어머니 지금 만들고 있고, 어머니 핑크색 좋아하셔가지고 핑크색으로 이제 원피스 해서 여기다 이제 장꽃무늬도 넣을 예정이거든요.
9: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4: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칼끝에서 매일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7: 꼭두도 좀 자유로운 꼭두가 되고, 우리가 현대미술로 말하면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기도 하고 융화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4: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 누군가는 떠나도 또 누군가는 남아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언젠가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떠난 이를 애도하는 오래된 진혼가가

0: 진도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걸.
1: 우리 다시대기 군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데 가시라고 우리가 다시대기를 한번 해봐야 쓰겠는데
2: 그러네.
1: 이 중이 어떤 중은 뭐하니 빈 동네 밑에 동네 옆에 동네 제사랑 제사 날짜는 다 외고 댕기고 진도 갔네. 바보 냄새랑 냄새를 다 맛보니 규승이나 중이 안 나있어. 자 이제 다시대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를 좀 부르셔야 됩니다.

0: 웃고 울리는 다시래기 한판. 사람들은 가락에 기대어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1: 이 장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외웠잖아. 그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자고.
0: 나를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나선 이 안무가에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어린 시절 기억.
1: 그때가 애니 태풍이 불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강렬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슬픔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들어갈 이 꼭두가 어떤 건지부터 봐야 돼요. 이 인형들이 꼭두예요. 꼭두는 상여에 달려있는 인형인데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떤 스토리를 적용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에서 떠올린 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떠났죠.
1: 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렘을 가득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0: 휘몰아치듯 감정을 표현하려면 다시래기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죠.

자신에게 직접 봤을 때 저는 진짜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슬픔, 아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장례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들 슬프고 뭐

0: 되게 뭐 약간 가라앉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되기 공연 자체가 되게 밝고 뭐 약간 재미있는 연극 같은 느낌의 극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도 다시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즐겁게, 행복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같이 겸비하는 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네, 저희가 이걸 좀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1: 호흡을 해야 돼.
2: 슬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이겨내는 다시래기가 망자를 위로하는 힘찬 몸짓의 안무가 됐답니다.
1: 팔을 쭉 뻗어서 지금은 동작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넣을 거예요. 쭉 길게 늘려서 그다음 빠르게 이렇게 해볼게요. 와, 첫 번째 왔다. 그다음에 쭉 늘린다. 쭉 그다음 확 들어와. 빠르게.
0: 상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표현했고, 그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킴이가 그들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로 조금 인도를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네 명의 무용수가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 컨택을 할때 망자의 그 약간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서 춤을 추는 듀엣이 나오는데, 그 듀엣을 뒤에서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근데 그 망자의 슬픔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무용수의 꼭두가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이제 조금 가라앉혀 줄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고, 이때까지 했던 그 안무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동작 크게 하고 네, 갈게요.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숨을 쉽니다. 거기 춤추는 내가 있어요.

0: 다시래기를 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랄까 어떤 열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무에 담았습니다.
1: 잊힌 나를 기억 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0: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또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죽음을 생각하구나.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더 열심히 살고.
1: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2: 꼭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잊혀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좀 힐링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여튼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3: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0: 이 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춰섭니다. 여기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죠.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2: 난 그런 걸 바라서 한 게 아니야.

0: 이제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길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 너의 죄값 또한 그 길 위에서 가려질 것이다.
1: 어서 가자.

당신을 보내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건 오직 당신의 몫이죠.

0: 괜찮았나요?
1: 괜찮다.
2: 하이어리 같은 느낌.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계절과 풍토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짓고 또 집을 마련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삶의 바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손맛이 더해져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죠. 입체적이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한복과 담백한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백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목가구까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됐는데요.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 공예의 멋을 계승하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외길 인생.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을 만나봅니다. 고운 흙덩이의 장인의 손끝에서 발 물레 차는 소리를 따라 솟구치고 풀어지며 하나의 작품으로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불길에 몸을 살라 조선백자 고유의 빛깔과 우아한 자태로 완성됩니다. 백두대간이 품은 땅 문경, 맑은 물과 푸른 숲, 질박한 흙이 어우러진 자연의 재료는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 김종옥 선생은 도자기의 원료인 사토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흔히 자기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원재료가 모래질인 사토라서 사토로 만든 그릇을 사기, 사기를 빚는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1: 이게 요 보면 모래도 있고 고운 분말도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이걸 침전을 시켜서 그 그릇 만드는 원료.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은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최고의 사기장 후손으로.

옷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선생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경기도 광주 관료 출신의 김비한 사기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문경의 터를 잡으면서 선친인 김교수 사기장에 이어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김종옥 선생은 철저하게 전통 방식을 따르는데요. 50년 넘게 흙, 불과 씨름하는 동안 꿋꿋이 지켜온 철칙이기도 합니다.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전통과 가치,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끈질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양의 조화, 에? 음양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기솔기를.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열두 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패션쇼에서는 우리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저는 시간의 옷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복의 아름다움에 맵시를 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옷고름에 매다는 노리개. 이 장신구 역시 끈목을 이용해 매듭을 짓고 수를 매다는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듭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복의 노리개뿐만 아니라 발걸이, 족자술은 물론이고요. 궁중의 장식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엮고, 조이고, 풀고, 맺고 한 올의 실이 매듭을 맺는 기나긴 여정을 만나봅니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 여러 가지 매듭을 짓고 술장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는데요. 매듭은 주로 복식이나 의식에 쓰이는 도구,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매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실을 염색한 다음 말립니다. 염색된 실을 자에 걸고 얼레에 옮겨 감아 잘 말린 후 용도에 맞게 합사를 하는데요. 명주실, 모시실, 당나무실, 삼배실 등 재료도 다양합니다.

매듭의 하단을 장식하는 술의 실을 만드는 작업을 술 비비기라고 하는데요. 술틀에 걸어놓고 빗톳을 돌려 실을 꼬아서 술실을 만듭니다.

매듭에 사용할 끈목을 만드는 다외치기 작업입니다. 다외 틀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실패 수를 조정한 다음 서로 엮어서 끈목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매듭을 만드는데요.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매듭의 매력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수술을 달아 적절한 비례미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율동미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끈으로 엮어가는 우리 전통 매듭에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는 칼집이 있는 자그마한 칼을 정도라고 하죠. 연려들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은장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남자들도 은장도를 즐겨 찾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지니는 특별한 이름의 칼, 낙죽장도는 손잡이와 칼집을 대나무로 만드는데요. 대나무 위에 평소 마음에 새긴 글귀를 인두로 지져서 새겨 넣는다는 뜻에서 지질낙, 대죽, 낙죽장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도 중에서도 특별한 선비의 칼, 낙죽장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먼저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접쇠를 만들고 가열 후 두드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느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스파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신의 힘을 요청해야만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장 김정옥 선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 전통공예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물에서만 살던 개구리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복부를 자극해 신체의 내부와 외부에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물에서 나온 개구리는 처음에 어색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서서히 우물 밖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 개구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점차 깨닫게 될 텐데요. 시도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나 자신을 우물 안에 가두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물 밖으로 나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고 간결하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하여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호흡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5번 정도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복부를 자극해 복부 기관에 힘이 생기게 하는 초승달 자세와 말라아사나입니다. 초승달 자세는 복부 근육 강화와 함께 옆구리와 겨드랑이의 군살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겨드랑이가 위로 쭉 펼쳐질 수 있게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밀면서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이때 왼쪽 발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왼쪽 측면을 천천히 밀어내고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몸은 왼쪽으로 양손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이때 나의 왼쪽 가슴이 하늘 위로 비추면 비출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한 번에 많이 내려간다기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슴을 하늘 위로 조금씩 조금씩 비출수록 효과적입니다. 오른발 지탱하면서 오른쪽 골반부터 측면을 열어줍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어깨와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군살이 제거돼 탄력 있는 몸매를 가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말라아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말라아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하체에 힘을 주고 허리도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고 상체를 일으키고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모은 상태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봅니다. 다리를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무릎을 접을 때 나의 오른팔을 무릎 안쪽에 나의 왼팔 무릎 안쪽에 대어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무릎 세우고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다리를 모아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소화기관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더부룩함이나 변비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면 자주 따라해보세요. 복부에 자극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말라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타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타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의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땀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렬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0: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1: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나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통원돌이 편시춘 장가소부야 웃들마.

가니 동료수 구비

홍고건 한무제 수름이라

기철년 이기하니 나도 또 한 슬프륜만 은과 상심 올백 인생 뿐마다 수시

0: 웃구나.
1: 아, 좋다.
0: 청춘 꿈을 놀래깨니 백발 소름이 또 깊다. 오른 금식

안정손전들아 너하고 흥을 자랑하라 장강 패러를 띄워 풍어를 가득

선들을 부는 상토에 술이 울거나 사르 생천에 먼지 먹고 울고 헐리르.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호국 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